는 여름 한 페이지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7월도 어느새 절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첫 곡은 빌리 조엘 Summer Highland Falls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지시나요?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이가 든다는 반증이겠죠. 나이가 들면 가속도에 또 가속도가 붙는다고 하잖아요. 매실청 담그고 오이 익어가는 그 짧은 사이에도 계절이 훌쩍 지나가고 있고요. 아이들 크는 것만 봐도 딱 그렇습니다. 아우, 어느새 저만치 자라있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 혹시 차 한잔 드시고 계신가요? 그 차 한잔도 소중하고요. 지금 듣는 이 음악도 정말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덥지만 여름의 절정이 향하는 이 길목도 잘 견디면서 소중한 또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시고요. 패근의 유로문자 샵 1053 CBC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어서

0: 카톡으로 출첵해 주시고 문자로도 보내주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 시간 또 시작하면 좋겠죠? 문진준님, 제가 요즘 계획한 일들이 있는데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될 것 같아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당황스러운데 그 순간 그 방향을 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틀으면 더 이상할 것 같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겠죠.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인데 수용했을 때 또 다른 선물이 주어지곤 하니까요. 아, 이 사연님 웬일이래요. 작년 11월 2번 이번에 또 12월 12일째 2번 환장합니다. 아 무슨 어떤 병이에요? 어떤 병인데 또 입원하셨어요? 우리 제가 아는 지인도 연세가 드시니까 감기 걸렸는데도 입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여름에. 근데 우리 이 사장님은 어떤 것 때문에 입원을 하셨을까? 빨리 치유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신명숙님은 스키우에 작은 컵 초들을 켜놓으니 분위기가 나요. 작은 컵에 초 켜놓으면 습기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괜찮을 것 같네요. 분위기도 좋고. 좋습니다. 아, 참 좋은 오늘 눈빛 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8분 되어가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눈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잠깐. 그리움은 부재에서 시작된다. 누군가 이 말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아스라이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지금 내 옆에 없는, 현재에 없는 그 부재의 감정에서 더 애틋해지니까요. 고향이 그리운 것도, 지나간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오르는 것도, 헤어진 사람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것도 지금 내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재는 평범했던 순간마저 더 소중한 기억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구두구 그리워하기 전에 곁에 있을 때 조금 더 바라봐줄 걸, 손 한 번 더 잡아줄 걸,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 더 건넬 걸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움이 부재에서 시작된다면 행복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으니까요. 반대로 불행은 조금 다릅니다. 행복은 애써 찾아야 하지만 불행은 잡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느새 마음 한구석에 자라나곤 합니다. 그대로 두면 작은 걱정 하나가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고 마침내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가끔은 김을 매야 합니다. 행복은 자주자주 알아차리고 불행은 부지런히 뽑아내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오늘을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만의 루틴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Photographs and Memories 짐 크로치였습니다. 그리움은 지금 곁에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이 시작되죠. 행복은 지금 곁에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나치지 않고 알아칠 때. 아, 이 순간 참 괜찮네 하고 마음에 한번 담아보는 것도 좋고요. 어쩌면 우리가 많은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빠르다고 느낄 때는 가만히 보면 제가 순간순간을 알아채지 못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날 때 벌써 한 시간 지났어? 오, 두 시간? 이렇게. 특히 스마트폰이라든가 텔레비전 볼 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순간순간 꼼꼼하게 챙길 때는 시간이 그렇게 대충 지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지금 곁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움은 지금 곁에 없는 것에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화요일에 책 한 줄의 행복 기다리고 있죠. 우리 참 좋은 가족은 여러분은 휴식과 놀이를 잘 구분하시나요? 휴식과 놀이. 쉬는 것 같은데 지칠 때가 있고 뭔가 반대로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마음이 새로워질 때가 있는데요. 오늘 책 한 줄의 행복은 이 화두를 마음에 담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는 문장 그리고 함께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백은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하루만 못 들어도 허전한데 3일간 접속을 못했어요. 행복한 바구니 받으러 왔어요. 7277님.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1189님은 사춘기 아들 때문에 힘들어요. 3년째인데 왜? 왜? 아직도 꺾이지 않고 정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까요? 이 순간들 다 지나가겠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라는 것 오늘도 되뇌어 봅니다. 아, 1189님, 어떤 아이는 좀 길게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사춘기가 왔나 안 왔나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1189님의 아드님은 조금 길게 가는 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랑만 남는다라는 그 문장. 그것으로 또 위로를 받으면서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춘기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지나면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인내해 주셨는지 분명히 압니다. 잘 버텨내시고 이 어둠의 터널이 지나가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김정배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비틀즈의 Hey Jude. From the heart of the black country When I was a robber In Boston place

비틀즈 헤이즈드 들려드렸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원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매달 1년 동안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청취일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고요. 참 좋은 오늘 잘 듣고 있다고.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잘 듣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제작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9177님이 사춘기로 힘든 엄마 여기도 있어요. 동지가 있다는 생각에 서로 힘내봅니다. 저희는 중3인데 6학년부터 시작한 사춘기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졸업할 때 되지 않았나 싶은데 흐흐 갈수록 심해져요. 아 그러네요. 1189님이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된다 그랬는데 아, 여기 또 있네요. 9177님도 6학년부터 지금 중3이니까 거의 4년째나요. 아마 이런 친구들은 아마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카리스마가 있는 친구들이 아닐까요?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이 시기를 지나면 정말 단단한 성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8369님은 고3 딸과 함께 듣고 있는데 집 출발은 6시, 8시 전에 했는데 5분 거리를 35분 걸려서 왔습니다. 앞으로 20분은 더 가야 하는데 학교 지각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앞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딸과 함께 수녀님 목소리 들으며 조바심도 나지 않고 은근 여유를 느낍니다 하셨어요. 어우, 8369님 어차피 갈 수 없잖아요. 날아갈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이왕이면 늦은 그 시간 따님과 함께 차 안에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유 따님이 고3이래네요. 올해 참 또 우리가 또 많은 기를 불어넣어 줄 것 같습니다. 8369님 화이팅입니다. 오늘 화요일 코너 책 한 줄의 행복 여러분 들어오셔서 추억의 노래 두 곡 듣고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남는 휴식과 놀이에 대한 화두를 가슴에 안고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오늘은요 장현 미련 장은숙 사랑 두 곡 듣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볼게요.

출근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의 신간 에세이 말하지 않고 말하기 중에서 휴식에 대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 있다면 그 생각들 나눠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휴식과 놀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휴식은 자극의 강도를 낮추는 일이고 놀이는 자극의 강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자극이 너무 낮아 지루하면 인간은 자극의 강도를 높여 최적의 각성 상태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이의 심리학적 기능입니다. 반대로 자극이 너무 과도하여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자극을 낮추어 다시 최적의 상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자극 낮추기가 바로 휴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결정적 약점은 놀이와 휴식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쉬라고 하면 놉니다. 이미 현실의 자극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데 더 높입니다. 그러니 항상 극도의 각성 상태입니다. 건들기만 해봐라 하며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낼 기회만 노리고 사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은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대화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반나절은 푹 쉬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하루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과의 소통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한국의 문제는 리더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그 바쁨을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정신없이 바쁠 것을 강요합니다. 바쁜 성공은 틀렸습니다. 바쁜 행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행복은 느린 겁니다.

이적의 쉼표 소울 OST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책간줄의 행복은요.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의 신간 에세이 말하지 않고 말하기 중에서 휴식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휴식에 대한 고찰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놀이는 우리를 흥분시키고 휴식은 우리를 회복시킨다. 우리 참정 가족 여러분, 휴식과 놀이 구분하십니까? 나 지금 휴식한 거 맞아? 나 지금 논 거지?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휴식, 휴가하면 뭐라고 놀까를 생각하지 어떻게 휴식할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보통 대부분. 휴가 때는 어디로 놀러갈까? 어떻게 나의 이 자극을 더 강화시키나? 아, 휴식과 놀이는 엄연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죠. 쉬고 싶어서 피곤해서 잠시 누웠는데 스마트폰을 들었다? 한 시간,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휴식하셨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뇌는 굉장히 각성된 상태로 우리를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휴식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기보다는요. 내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시간. 그냥 편안하게 쉼의 시간인데 저희 수도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피정이라는 걸 합니다. 침묵으로, 대침묵으로. 밥 먹을 때도 침묵으로. 그리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 전화도 안 받습니다. 문자도 안 보냅니다. 그냥 각자 기도하고 산책하고 그냥 혼자 머뭅니다. 가끔 방도 정리하고 그동안 정리 못했던 것도 한번 새롭게 다시 보고. 그러니까 죽음의 연습이라고 하죠. 선종 연습.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피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쉼의 시간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휴가철을 맞아서 여러분의 휴식에 대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6113님 어디서 본 글인데요. 기도할 수 있잖아 라는 글이 늘 기억에 남아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내가 뭔가 힘들을 때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이런 글이 기억에 남는다라는 건 아마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3922님은 오늘 아침 음악 너무 좋아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풍선아트 배우러 가는 첫날인데 나가면서 문자 보내요. 풍선아트 저는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휴식이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하는 건 휴식입니다. 8894님 오늘 음악 너무 좋아요. 오, 음악 좋다는 말씀 많이 하시네요. 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덥다 보니 시원한 가을 겨울이 그리워져야 하면서 노래를 가을 겨울 신청해 주셨는데요. 적당한 타이밍에 들려드리도록 하죠. 현주님 너무 말씀이 좋아서 어느 책 구절인가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예, 오늘은요 김정은 교수의 신간 에세이 말하지 않고 말하기 중에서 휴식과 관련한 부분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사희님은 역시 책장을 고유의 향기를 맡으며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마법처럼 마음이 넓어져요. 이것도 휴식인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라는 건 저는 휴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 휴식이고 어떤 것이 노는 것인지 구분하시면서 앞으로 휴가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소란의 Sunshine.

소란의 선샤인,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 두 곡 함께했습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복은요. 김정은 교수의 말하지 않고 말하기 에세이 중에서 휴식 관련된 내용 함께 나눴습니다. 바쁜 성공은 틀렸습니다. 바쁜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느립니다. 우리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지만요. 그래야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진짜 행복했던 순간은 아주 느린 시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휴식하는 시간,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오늘처럼 차 한잔 마시며 방송 듣는 시간이 행복한 그런 느린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박혜영님, 수녀님 읽어주시는 좋은 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잘 들었습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아침이에요. 아침에 지나다 꽃이 너무 예뻐서 찍어봤어요. 오, 너무 예뻐요, 예뻐요. 그러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유익종 들꽃 듣고 싶어 하셨는데요. 이 노래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0: 1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3: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2: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3: 네? 어쩔 수 없다고요?
2: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3: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4: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10m 플랫폼이라는 다큐멘터리에는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는 높이에서 뛰어내릴지 그냥 돌아갈지 딜레마에 빠진 인간의 심리가 담겼는데요. 무섭지만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물을 글썽이며 포기한 사람도 있고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도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은 다이빙대 위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겠죠? 살다 보면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용기를 내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라고 돌아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했든 두려움과 마주하고 고민한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경험 아니었을까요? 자, 조지 프리데릭 핸델의 콘체르토 그로소 합주 협주곡 1번 G장조 작품 6, 핸델 작품 번호 319, 4악장 알레그로 감상합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콘체르토 그로소 합주 협주곡 1번 G장조 작품 6, 헨델 작품 번호 319의 4악장 알레그로. 이렇게 빠른 악자 들으니까 좀 시원해지셨죠?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디 자우버플레테 마술피리 케일 번호 620 가운데서 밤의 여왕의 아리아 데 헬레라케 콕틴 마이넴 헤르센 내 복수심이 지옥에서 들끓고 있다 이러면서 노래하는 소프라노 에리카 미클로사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 말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디 자우버플레테 오페라 마술필이 KL번호 620 가운데서 퀸 오브 더 나이트 교연이긴 데어 나흐트라고 하죠. 밤의 여왕의 아리아 데헬레라케 콕틴 마이넴 헤어센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들끓고 있다 끓어오르고 있다 이러면서 네가 저 사라스트로를 이 칼로 죽여라 안 죽이면 너는 내 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무정한 무서운 엄마예요. 소프라노 에리카 미클로사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빠도가 지휘한 말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짧지만 아주 이펙트 강한 곡 함께 또 들어봤고요. 자, 2026 여섯 번째 헤이리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 헤이리 국제음악제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립니다. 음악감독 서진 지휘자와 또 그 초청 아티스트로서 에밀 로브너가 함께하고요. 여기 첼로의 에밀 로브너, 피아노의 최형록, 첼리스트 조형준이 함께하는 현의 고백, 에밀 로브너 첼로 리사이틀, 블룸의 미술관에서 8월 5일에 또 공명의 숨결, 선율의 물결, 뭐 호르니스트 김홍박, 또 바이올린의 이혜니 김동휘, 비올라의 이상민, 장은경, 그리고 첼로의 이영은, 피아노의 최형록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또 펼쳐지고요. 블룸의 미술관에서 8월 7일은 울림의 조각들 이랜드 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퍼커션의 박혜지, 황장현이 함께하고요. 또 8월 8일 토요일 요 공연 저희가 초대하는데요. 오후 5시 이랜드 갤러리에서 헤이리 신뢰하게 정원 이 공연이 펼쳐지고 헤이리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서진이 지휘하고 첼로의 에밀 로브너가 함께하는 이 공연 저희가 다섯 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디단조 작품 30 3악장 피날레 알라 브레베 자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 그리고 리카르도 샤이가 주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합니다.

마르타 아르리치의 더 폭풍 질주를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30 3악장 피날레 알라 브레베 마르타 아르리치의 피아노와 리카르도 샤이가 주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이 라이브에 그 자리에 앉은 청중들의 또 이 생생함을 맛볼 수 있었던 그런 버전이었죠. 자, 장희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심포니 4번 2단조 작품 98 3악장 알레그로 조코소 감상하시겠습니다. 켄트 나가노가 지휘한 필하모니셔스 슈타츠 오케스트라 함부르크 함부르크 필하모닉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98 사막장 알레그로 조코소 빠르고 그리고 약간의 그 조코소 하면 이제 약간 장난기 있게 이런 뜻이죠. 켄트 나가노가 지휘한 필하모니 슈타츠 오케스트라 함부르크 함부르크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 향구 주인공은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입니다.

17살의 알프레드 히치콕은 런던의 한 광고 회사에 취직합니다. 그곳에서 광고를 기획하고 사보에 사파를 그리고 글을 쓰며 미술의 눈을 뜨게 되는데요. 이후 골드스미스 대학교에 입학해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미술을 공부하죠. 무엇보다 미술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연극과 영화로 이어졌는데요. 그는 틈날 때마다 영화관을 찾고 영화 잡지를 탐독했으며 문학에도 깊이 빠져듭니다. 특히 그 시절 마르고 닳도록 읽은 미국 작가 에드가 앨런 포우의 작품은 훗날 히치콕의 영화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마침내 1920년 20살의 히치콕은 런던의 문을 연 파라마운트 영화사에 취직하며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뛰어듭니다. 처음 맡은 일은 무성 영화에 들어갈 자막을 디자인하는 일이었는데요. 이후 타이틀 디자이너와 미술감독을 거쳐 시나리오 작업과 조감독까지 맡으며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익혀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직접 영화 연출까지 맡게 됐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넷 아이어의 Oh You Beautiful Doll, Strangers on a Train, 열차 안에 낯선 사람들, 이 히치콕 영화 가운데서 오 아름다운 당신 인형아 이러면서 노래하는 곡이고요. 보컬의 멜 토미가 함께합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1925년 기쁨의 장원을 발표하며 영화감독으로 정식 데뷔합니다. 이듬해 하수인으로 평단과 흥행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는데요. 영국 영화계가 주목하는 젊은 감독으로 떠오른 그는 이후 영국과 할리우드를 오가며 수많은 스릴러와 서스펜스 걸작을 남깁니다. 이런 그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1926년 결혼한 아내이자 평생의 창작 동반자 알마 리빌입니다. 알마는 영국 노팅엄셔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런던의 영화 스튜디오에서 일하게 되면서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이사하죠. 아버지를 만나러 스튜디오에 자주 드나들었던 엘마는 16살부터 필름 편집 보조원으로 일하기 시작하고요. 이후 편집 기사와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며 영화 제작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 히치콕보다 무려 5년 먼저 영화계에 뛰어든 선배였죠. 두 사람은 영화 여자 대 여자를 작업하며 본격적으로 가까워지는데요. 당시 조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미술감독까지 여러 일을 맡고 있던 히치콕이 엘마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함께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가까워진 두 사람은 1926년 런던 브롬튼 성당에서 결혼했고 1928년 딸 파트리시아를 낳았는데요. 하지만 엘마는 히치콕의 아내로만 머물지 않았죠. 히치콕 영화의 탄생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평생 그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이자 창작 동반자로 함께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클로드 디비시의 두 아라베스크, 두 개의 아라베스크 가운데서 1번 곡 안단테 콘 모토, The Birds, 새들. 이 무서운 영화 새 기억나시죠? 자, 피아노의 맨하임 프레슬러 연주입니다.

Claude Debussy의 Deux Arabesques, 두 개의 아라베스크 가운데서 1번 안단테 con moto 66번 가운데 1번이고요. 영화 The Birds. 와, 정말 저 엄청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영화 처음 명학장에서 봤을 때, 이야, 대단하다 정말. 우리가 이제 새들 새떼를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막 공격하고 엄습할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한 도시가 막 새떼로 점령되는 그런 모습. 와우, 대단했습니다. 피아니스트 메나인 프레슬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예술가의 항구 알프레드 히치콕 편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히치콕이죠. 자신의 영화처럼 말이죠. 뾰트르 치코프스키의 첫 번째 발레 작품 스완 레이크, 레비진너의 오지로 백조효수 모음곡, 작품 20A 가운데 두 번째 곡 왈스. 자,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뾰트르 치코프스키의 레베진노의 오지로, 백조의 호수, 스완 레이크 모음곡 작품 20A 감상하셨습니다. 2악장 왈스, 리카르도 무띠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오케스트라 스위트,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가운데서 두 번째 곡 에어. 근데 요거 이제 피아노 버전으로 쳤거든요. 요 편곡을 바로 알렉산드르 타로가 예쁘게 또 해냈습니다.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 들으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2부에 조혜나 씨와 함께합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

0: 출연하신 거 들었어?
1: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0: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1: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0: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2: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0: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는데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오케스트라, 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어딥니까? 자, 뭐 베를린 필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고 빈필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고 정말 막상막하 아닐까요? 자, 베를린 필과 빈필 중에서 오늘 빈필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이 바이올린, 이 제2 바이올린 네, 단원으로 활동 중인 우리 해나 초, 조해나, 자랑스러운 이름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리고 오늘 또 오늘 멋진 또 연주를 함께 해주실 우리 뭐 전속 단원이라고 할까, 우리 자기배우 유쾌한 클래식에 정말 아낌없이 출연해주시는 네. 우리 홍소유 피아니스트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네. 정말. 우리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 아, 영광입니다.
2: 네, 네. 아이,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멋진 해나 조인데 원래 그래서 조해나 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그 원래 한국 이름은 그거 아니라면서요?
3: 네, 조수진입니다.
2: 조수진. 네. 아, 근데 해나 이 그러니까 한나잖아요. 한나, 해나, 네. 그죠? 네. 그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뭘까요?
3: 제가 사실 선택한 이름이에요. 네, 네. 미국 가서 이제 네. 학교 시작하는데 네. 뭔가 그래도 미국 이름을 지우고 싶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네. 해나가 뭔가 그냥 딱 마음에 들었어요. 네, 잘 맞는 것 같습니까?
2: 아주 잘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미국에서는 네. 어디에서 사셨어요?
3: 네, 제가 완전 아기 때는 이제 샌호세 쪽에서 그래서 거기 그 프리스쿨

0: 이제 위층에
1: 그 수수키. 샌디에고 옆이인 네. 거
0: 아니에요? 아닌가? 그 아. 샌프란시스코 쪽.
1: 샌프란시스코 쪽이구나.
0: 네. 그 아, Northern 예. California 예, 예. 쪽에서. 예,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기로 악기를 시작했고 3살 때. 아. 네. 네. 그렇게 살다가 예. 또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뉴햄셔 이제 보스턴 예, 쪽에서도 예. 살았다가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에서도 몇 년 살았고 오. and then 제가 줄리얼 예비 학교를 가고 싶다 오. 해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15살에 간 거죠.
1: 네. 굉장히 그 진취적이네요. 혼자서 네. 막 용감하게 다 개척해 나가는 스타일이었네요. 어렸을 때부터.
0: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약간 그렇게.
1: 그런데 네.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은 언제고 그것도. 네. 그냥 한 번에 빈필에 갔다면서요? 빈필을 찾아간 이유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0: 네, 사실 뭐 항상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어. 이제 뭔가 유럽의 그래도 삶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 때 네. 마스터 클래스나 페스티벌을 그래도 어. 여름 때 이제 왔다 갔다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예. 하는 과정인데 어. 이제 딱 그 빈필이 그 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아. 그 소식을 봤어요. 어. 그래서 곡을 이제 세 개를 녹음해서 일단 신청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어. 해서 네, 잘 됐어요. 인연이 네,
1: 네 통과하고 계속 뭐 몇 번 관문이 있지 않나요?
0: 네 일단 아카데미
1: 마술피리처럼
0: 네네 아카데미는 그래서 2019년에 통과해서 시작을 했고 오. 9월에 그렇게 2년 프로그램이라서 2년 네. 하고. 네. 1년 동안은 이제 그 half contract으로 아. 이제 오퍼에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아. 왜냐면 아카데미 네, 네. 아카데미 때는 이제 네. 필하모니 연주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갔을 때 이제 네. 2019년도에 네. 자리가 있었어요.
1: 있었어요?
0: 네. 그래서 오. 이제 도전을 한번 너무 여기서 연주하는 게 좋으니까 한번 그래도 도전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코비드 때 열심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1: 정말 열심히 했겠네요. 방에서 연습만
0: 네,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1: 그렇죠.
0: 연습이고 해가지고 네 그때 정말 준비를 되게 꼼꼼하게 하고 네 했으니까 약간 2022년도에 이제 잘 오디션을 통과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뭔가.
1: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빈 그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려면 네. 한 3년 정도는 네. 이렇게 어프렌티스십으로 네. 도제 스타일로 네. 그 네. 오케스트라 뭐 슈타츠 오퍼 네. 그 오페라 극장하고 빈필 거기서 같이 다 그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네. 하는 걸 보고 투표를 또 해가지고 네. 뭐 뽑힌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네.
0: 네.
1: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독어로는 프로벳 사이트라는 그 트라이얼 기간이 어프렌티스십이라기보다 정말 예, 예. 그냥 이렇게 다들 감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오케스트라랑 잘 네. 맞는가
1: 그러니까요.
0: 스타일을 잘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냐 이 많은 레퍼토어를 소화를 할 수 있냐 네, 같이 이제 이렇게 연주도 잘 궁합이 맞냐
1: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감시자들이네요. 그러니까
0: 그런 거죠. 네 이게 아무래도 근데 뭐 우리만이 아니고 네, 모든 그쵸? 오케스트라에 맞아, 이제 맞아. 들어가려면 그 과정을 이제 통과를 해야 하는 거죠.
1: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투표에 딱 된 네. 거네요.
0: 네. 네, 투표를 이제 다 받고 이제 아쉽게도 떨어지는 사람들도 몇 명 받고. 네, 제가
1: 그렇죠.
0: 있는 네.
1: 제가 이제 빈필에서 오랫동안 네. 그 뭐 시전 음악회다, 뭐 공연이다 이런데 이제 나오시는 분 네. 그분하고 이제 그 식당에서 빈필 식당 있잖아요. 그 카페
0: 칸티네,
1: 같은데
0: 네, 네. 예.
1: 거기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아 자기는 원래 네. 빈필 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 평생 네. 서브스티튜트 단원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0: 네, 그런 분들은 아마도 그 오퍼에서 네. maybe 그 뮌헨 오케스트라,
1: 네.
0: 그 스테이지 오케스트라라고 따로 그 멤버들이 있어요. 아. 혹시?
1: 그분은 그 빈필에서 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또 그런 네. 분도 계시다고
0: 네,
1: 정식단은 그, 아니면서
0: 네, 뷰넨 오케스트라 네. 분들도 이제 필하모니 연주 때 서브스티튜트로 연주를 할 수 있어요.
1: 그렇구나.
0: 네, 네.
1: 그래서 그 네. 엄청나게 어려운 네. 과정을 뚫고 3년에 이 고생을 하면서 결국 또 빈필하모니 네. 오케스트라에 들어갔는데
0: 네.
1: 들어갔더니 어떻게 다 환영하면서 잘해줍니까?
0: 뭐 엄청난 막 갑자기 막 완전 에브리데이가 파티이고 뭐 그런 분위기는 뭐 성격상 그렇지도 않고 네 근데 일단 그냥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 뭔가 안정감, 네, 그리고 다행, 딱 그냥 한숨을 후 이제 와. 조금 이 어깨에 큰 무게감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1: 그렇죠. 맞아 맞아. 네, 네. 그러면 없어지는. 그때 뽑히는 순간 종신 단원이 네. 되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2022년도에 오디션을 이긴 다음에 이제 네. 9월부터 그 트라이얼 시작을 한 다음에 예. 이제 저는 11월 2024년도 그때 이제 오페라에서 정단원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필하모닉은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트라이얼을 처음 시작한 그때부터 네, 그래서 네, 네, 네, 202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9월 2025년도에 이제 필하모닉 전당원까지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1: 그럼 이제 그 네. 뭐 저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원하면.
0: 뭐, 아쉽게 아니 뭐 아쉬운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스트리아 안에서는 네네. 이제 그 은퇴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65세.
1: 65세 네. 정년.
0: 그래서 앞으로 뭐 그래도 한 30몇 년을 그래도 나이 괜찮습니다.
1: 하시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뭐 옛날에 사장 또 뭐 도미닉 마이어나 네. 또 거기 악장 뭐 이런 분들하고 그 빈필 크루즈 선에 타 가지고 같이 얘기 많이 해 봤거든요. 네. 그때 세미나도 참여하고. 네네. 그런데 아니 그 레퍼토리가 너무 그 많아가지고 그 오페라에서 연습하고 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가서 연습하고 하루에도 다른 곡들을 연습한 네. 다음에 공연 네. 때는 또 다른 곡을 한다고 네.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 막 있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니 그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 빈필다운은 내가 하루 쉬는 날이 있으면 로엔그린 건데 진짜 잘할 수 있는데 하면서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사실인가요?
0: 아, 뭐 마음의 한쪽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1: 그래도 쉬는 네. 거를 좀 좋아할 때도 있죠.
0: 네, 아무래도 이게 워낙 이제 연주를 잘 하려고 하면 네. 이제 텐션감도 항상 있고 하니까 이제 쉬는 것도 되게 시리얼하게 조금 이제 calm down 해야 되고 recovery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네네. 근데 네 그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다들 정말 연주하는 거에 그 enthusiasm
1: 정말 좋아한다.
0: 네, 네. 그래서 그 거기 안에서 같이 저도 연주할 때 되게 에너지 많이 갖고 연주하는 네. 성향이라서 너무 네. 그래서 그게 좋아요. 그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네. 뭔가 좋은
1: 정말 작품.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네. 네. 일단 우리 해나 조 조수진 씨의 우리 연주를 네. 한 곡 듣고
0: 네,
1: 또 자기 소개하면서 이렇게 네. 한번. 또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0: 네, 네 좋습니다.
1: 아니,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많아요. 빈필의 비밀을 알아보자.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것은 곡은 예, 그쪽으로 가주시죠. 빈에서 이제 그 또 만년을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사탕도 나눠주고 정말 좋은 할아버지가 되었던 이 요하네스 브람스 빈에서 활동한 성공한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가장 유명한 3번 디단조 작품 108의 1악장 알레그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와 정말 이 빈필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그녀의 멋진 연주를 함께 조해나의 연주를 들어보고요. 여러분 바이올리스트 해나 조 피아노의 소유홍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웃겼나요?
0: 약간 D 마이너 분위기를
1: 네 웃고 하세요. 네 I'm sorry. 감사합니다.

0: Beautiful. 와, 아름답습니다. 와, 두 분의 아, 요하네스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 10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함께 감상하셨고요. 바이올린의 헤나조 그리고 피아노의 소유홍, 홍소유의 연주로 우리 감상하셨습니다. 야, 또 이렇게 아주 굵직한 레퍼토리로 이렇게 시작을 해 주셨는데 그 빈필하고 베를린필하고 이제 그 싸우는 내용 네, 우리가 더 잘한다. 니네가 더 잘한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내용을 이제 해 줬어요. 옛날에 그 옛날 악장 키 크신 분 있죠. 안경 쓰고. 옛날에 있었는데
1: 아, 네.
0: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베를린 필은 어, 이 세상 레퍼토리 반밖에 안 한다고. 오페라가 빠져 있지 않냐고. 아. 빈필이 훨씬 훌륭한 오케스트라다. 우리는 모든 음악을 다 연주하기 때문에. 아.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베를린 필은 이제 그 뭐 그 부활 대축일 페스티벌이나 이런 네, 데서 네. 연주를 네. 오페라를 하긴 하잖아요. 네, 네. 또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콘서트 버전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빈필은 우리는 모든 음악을 다 하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폭이 너무 넓다 네. 이러면서 네. 그 자랑을 하는 모습을 또 봤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빈필하고 베를린필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네. 비교를 해보면 네. 어, 베를린필은 굉장히 뭐 전차군단 같은 그런 엄청난 파워 네. 이런 거. 뭐 네. 빈필도 파워가 있습니다만 네. 네. 네. 그러나 이 빈 특유의 아주 유려하고 막 실크 같은 그런 네. 사운드 네. 이런 게 또 기가 막히잖아요.
1: 네.
0: 그 본인도 그렇게 좀 같이 이렇게 동화되어서 네. 빈필의 사운드가 되겠죠 아무래도.
1: 네, 그러니까 어.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 네. 그 첫 이제 리허설 때부터 2019년도에
0: 예, 예.
1: 네 그때부터 되게 어. 그 매력에 빠진 거죠. 하... 네, 왜냐하면 이제 뉴욕에서는 아무래도 뭐 조금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을 한다 하면
0: 아.
1: 이제 뉴욕에서는 되게 이렇게 파워풀하고 되게 디렉트하고 이렇게, 이렇게 와 하는 그 그런 조금 뭐 베를린이랑 더 이렇게 가까운 예. 방향이다로 네라고
0: 아,
1: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
0: 네.
1: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음악가로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100% 그냥 그 파워만은 아니다고 항상 생각을 해서
0: 아. 어,
1: 그러면 그 나머지 어느 몇 프로는 어디서 어떻게 채워볼까라고
0: 어.
1: 하는 그런 시점에 딱 어. 그렇게 이제 첫 리허설 때에
0: 그렇군요.
1: 그 뭔가 빈필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 아, 이 사운드를
0: 어.
1: 배우면
0: 네.
1: 정말 완벽한 뭔가 예, 연주자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0: 아.
1: 딱 뭔가 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지휘자들 뭐 그냥
1: 네.
0: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1: 네.
0: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어, 나 이 사람 정말 좋아. 인상 깊어. 했던 사람들 한 몇 명 정도 얘기해 주세요.
1: 네. 네. 뭐 되게 그냥 자주 이제 연주한 지휘자들 중에 이제 뭐 넬슨스랑 최근에
0: 아, 안드레스 넬슨스.
1: 네, 안드레스 넬슨이랑 이제
0: 네.
1: 미국 투어도 했었고
0: 네.
1: 아니면 4월 5월쯤에 이제 말러도 다시 또 했었고 이제 뭔가 말러 CD를 지금 그 사이클을 만드는 거

0: 같아요.
1: 그러세요?
0: 네. 네. 그래서 곧 나오겠죠.
1: 네. 많이 구입하시겠네. 네.
0: 그리고 그러니까 넬슨즈는 되게 네. 그냥 지휘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정말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음악의 흐름에 약간 몸을 맡기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영감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무티랑도 무티. 많이 네, 연주해봤고 근데 이제 무티가 이제 그 previous generation에 그래도 맞아요. he's still standing.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래서 약간 유일하게 예, 네. 유일하게 우리한테 이제 조금 맨날 하시는 네, 맨날 하시는 얘기가 이제 네. 40년 전부터 이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네네. 이제 빈필이 나를 많이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서는 이제 내가 뭐지 그 내가 배웠었던 그 빈필의 소리와 그 트레디션의 그런 거를 유지를 하게끔 잔소리를 조금 하겠다 하시는 거죠.
1: 역시 네. 역시 그 까다로운 그 네. 그렇게 돌려서 재밌게 말씀하시네요.
0: 네, 네. 아니 왜냐면 뭐 워낙 그래도 휴머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그 사람들이 네. 다 웃겠다.
0: 네, 네. 그렇게 맨날 이제 이야기 스토리 타임도 네. 잘 듣고 네 그렇고 뭐 베저머스도 워낙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같이 일했었던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하니까
1: 예, 예, 예.
0: 네 되게 그거를 이제 젊은이들 이제 보이고 이렇게 하면 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야. 젊은 얼굴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이 오케스트라의 그 특별함을 네. 꼭 뭐지 전달을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1: 근데 네. 우리가 2000년 전만 해도 여성 다운이 뭐 거의 없었는데 네, 지금은 뭐 25명 네.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 세봤더니 네. 25명. 네. 근데 이야 이렇게 이제 여성 다운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많이 느끼겠어요. 어떻습니까?
0: 뭐 네,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뭔가 그 새로운 약간 에너지 뭔가 그냥 그런 웨이브를 그래도 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직도 남성 단원 위주라는 생각이 들고
0: 뭐 당연히 네. proportionally가 네. 148명인데 25명이니까 당연히 그냥 우리는 이제 그 드레싱룸도 네. 다 하나이고
1: 아 그래요?
0: 네 하나이고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뭐지 너무 더 많으니까 한 3개 네, 그렇게 그렇구나. 비율이 아무래도
1: 네. 그렇다고 해서 뭐 25명이 다 신년 음악회에 나오거나 또 뭐 여름밤 콘서트 네. 그 정말 낙트 콘서트에 네. 가는 건 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 나눠서 네. 누구는 슈타츠오페라에 가 있고 이렇게 맨날 네. 다 스케줄이 항상. 모든 사람이 다 다르죠.
0: 네.
1: 그 헷갈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0: 그래서 잘 보고 네. 있어야죠. 네. 내가 뭘 연주하는지를 잘 입력을 해서 잘못 가면
1: 그러니까
0: 한 어떤 한 자리에 비어 있으니까
1: 1초라도 늦으면 네. 안 될 텐데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정말. 근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빈의 그 중심가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옆에 빨리빨리 다니는.
0: 네, 뭐 그렇게 그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예. 근데 뭐 조금 이제 가정 있는 네 멤버들은 조금 네. 이제 집 조금 바깥에 있는 집 해서 이제 차로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야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0: 네.
1: 안녕하세요. 해나죠. 홍소연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두 분 예쁘시네요. 사랑스러워요. 윤세호 씨 올려주셨고 일상 와 대단하십니다. 왜 제가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만 이 청취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빈필 단원에게 빈필 단원이 된 에피소드 듣는 재미 상당합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0: 감사합니다.
1: 이제 거의 2년 3년 되신 거예요?
0: 이제 통과한지 이제 퍼스트 시즌이 끝났어요.
1: 아 첫 번째 네. 시즌이 네. 끝났군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해나죠. 홍소유님 피아노 반주와 바이올린 연주 들으니 참 감미롭고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일상. 그럼 스케줄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그 스케줄 정하신 네. 분 있죠? 이렇게 네. 짜시는
0: 그
1: 분이.
0: 그 그룹마다 한 네. 명이 있어요. 네, 북퓨러이라고. 그래서 일단 뭐 모든 그룹들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이걸 신청을 하는 거죠. 이때는 꼭 네. 연주하고 싶다. 이때는 조금 뭐지? 휴가를 내고 싶다.
1: 싶다.
0: 네, 네, 그렇게 조금 그래도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살짝 있습니다.
1: 그래도 네. 지금은 이제 빈필이 좀 휴가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0: 네, 소중한 이 3주.
1: 아, 3주?
0: 여름, 네.
1: 3주. 와. 네. 근데 3주지만 여기 와서 네. 또 공연을 하신다면서요?
0: 네.
1: 부산에서?
0: 네, 맞습니다.
1: 언제입니까?
0: 네, 17일 날에 이제 네. 모차르트 컨체르토 4번으로 협연을 하게 됐습니다.
1: 7월 17일 금요일 네. 금난세 뮤직센터 에서 저녁인데요. 7시. 어, 인비테이션 올리? 그러니까 일단 어, An Evening with 네. Mozart에서 그때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 디장조를 네. 해나죠. 바이올린 연주로 네. 금난세 아 금난세 네. 지휘하는 뉴 월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 7월 17일 참 좋은 날 네. 골라주 그 제헌절인데 참 좋은 날이에요. 어, 그 날이 컨스티튜션 네. 네. 그러니까 바, 법이 오, 제정된 날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어, 저도 부산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여튼 어, 우리 해나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제가 잠깐 양력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해나조는 어, 한국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카네기홀, 링컨센터, 빈무직페라인, 베를린 필하모니홀, 서울아트센터 등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솔리스트 및 앙상블 연주자로 활약해왔습니다. NYCA 월드와이드 데뷔 콩쿠르 1위로 이 뉴욕에서 했군요.
0: 네.
1: 베를린 필하모니홀에서 데뷔 리사이트를 가졌네요. 네, 네. 어, 거기 이제 리사이트를 홀이 있으니까.
0: 네.
1: 저 퀸 엘리자베스, 파가니니, 인디애나폴리스 메뉴인 콩쿠르 등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에 초청되었고 마이클 힐 및 쉔펠드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습니다. 쉔펠드 그 카페 뮤직 그 쉔펠드인가요?
0: 아니요. 그 알리스하고 엘리노 쉔펠드 이제 USC에 아, 이제 교수로
1: USC에.
0: 네, 오랫동안 계셨던
1: 그렇군요.
0: 자매인 것 같아요. 네.
1: 아, 알겠습니다. 네. 줄리엣 스쿨에서 예비 학교 과정부터 석사학위까지 수학했고 이후 맨해튼 음대 전문 연주 과정, 빈필하모닉 아카데미 그리고 이탈리아 크레모나 슈타우퍼 네. 아카데미.
0: 네.
1: 이거 악기 너무 그 유명한
0: 그 네, 네. 그 크레모나입니다.
1: 어, 그러니까 네, 네. 오, 그래서 콘서트 마스터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취득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 지금 갖고 계신 악기는 혹시
0: 지금 아 연주한 악기는 네. 이제 짧게 그래도 연주하니까 어. 짧게 빌려 쓰는
1: 아,
0: 악기입니다.
1: 그렇구나.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량 레인 실비아 로젠버그, 라이너 호넥, 라이너 호넥 그 빈필
0: 네.
1: 악장님.
0: 네.
1: 네. 그리고 폴크라우드 슈도이데
0: 네, 폴크라우드 슈도이데도 악장님이십니다.
1: 아, 그러시구나. 네. 마사오 가와사키 이분도 있고 조엘 스미어노프
0: 네.
1: 이분 미국에 계시잖아요.
0: 네.
1: 어,
0: 네.
1: 우리 대관령 국제음악제 때 많이 오셨었는데
0: 아, 네네, 아, 네, 맞아요. 네, 네. 네.
1: 강희호 선생님 하실 때 아, 네. 진짜 아주 네, 자주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 2026년 해나조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를 담은 데뷔 앨범 비너 어, 바이올린 소나텐 자, 네. 이거 그 독일어로는 비올린 소나텐이라고 하나요?
0: 네, 맞습니다.
1: 비올린 소나텐. 네. 야, 야, 야, 앨범 이 앨범입니다. 여러분, 네. 어, 절찬리에 어, 많이 사주세요. 한국에서 파나요?
0: 한국에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일단 스트리밍에는 다 올려왔습니다.
1: 어, 와, 네. 좋습니다.
0: 네.
1: 너무 그 아름다운 드레스와 네. 뒤에 분위기가 네. 아주 그냥 고급지네요.
0: 네.
1: 이 옆에 피아니스트는 누구세요?
0: 네. 트레브라이라고 지금 MDV에서 어, 반주 교수인데
1: 오.
0: 이제 아카데미 때부터 이제 예. 같이 맞춰본 네, 피아니스트여가지고 이번에 그 앨범을 할 때 트레브라랑 네. 어, 한번 꼭 오.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진짜 같이 연주하는 게 너무 진짜 자연스럽고
1: 네.
0: 네, 재밌고 해서
1: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앨범 2026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앨범입니다.
0: 네, 따끈따끈합니다.
1: 우리가 또 솔선수범 시간에 이걸 또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인범의 솔선수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오스트리아의 명문 레이블 그라몰라를 통해 발매했고 피치카토 매거진으로부터 별 다섯 개의 평.
0: 네.
1: 별 다섯 개가 만점이겠죠?
0: 네.
1: 오, 야, 유럽은 주로 이제 네. 별 다섯 개잖아요. 별 50개인데 다섯 개 받은 게 아니고 별 다섯 개에 대해 다섯 개를 받은 거예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0: 감사합니다.
1: 그 생활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피곤한 건 없어요?
0: 뭐 당연히 신체적으로 어. 일이 워낙 많으니까.
1: 체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서 뭘 드세요?
0: 네, 뭐
1: 슈니첼?
0: 아 슈니첼은 아무래도 이게 고기이고 튀긴 음식이라서 아. 맨날 먹기에는 좀 무겁습니다.
1: 아, 좀, 아,
0: 네, 그리고 감자 막 약간 어. 오스트리아 트래디셔널 음식은 조금 이렇게 무거운.
1: 아 무겁죠, 맞아, 맞아.
0: 고기와
1: 맞아.
0: 감자.
1: 어.
0: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끔씩 먹게 어. 되고 그래도 다행히 그때 주변에 뭐 한식당이나 뭐 아, 일식당 뭐 아니면 그렇죠. 요즘 이제 참 인기인 게 그런 게 볼 포케볼 같은
1: 아,
0: 네, 그런 네네네네. 식당들도 있고
1: 하니까 네.
0: 약간 다 그냥 다양한 이제 나라들의
1: 예.
0: 비빔밥
1: 아.
0: 네, 그렇게 먹으면 아주 네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아니 거기 특히 그 빈에 한국 식당 너무 인기 많더라고요.
0: 네,
1: 어,
0: 네.
1: 훌륭하십니다.
0: 네.
1: 그 교포분이 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플로렌스 프라이스인데 네. 저 플로렌스 프라이스 어떤 분이에요?
0: 그러니까 플로렌스 프라이스 요즘 네. 참 많이 이제 이름이 들리는 작곡자이신데 이제 흑인 여자 미국 여자분이세요. 네, 큰 피아니스트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네. 이 Adoration이라는 곡이 원래 피아노 곡인데 그거를 이제 Elaine Price 트랜스크라이브를 한 거죠.
1: 아,
0: 그리고 최근에 네 편곡 네 하고 최근에 우리 6월 달에 Summer Nights Concert 때 오케스트라 버전으로도 했습니다.
1: 요번에 집이 누가 했죠?
0: 로렌조 비오티.
1: 아 로렌조 비오티 맞다 네, 맞다 로렌조 네, 비오티가 있죠. 네, 아 요번 네. 거를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아, 아직은 네, 네. 듣고 볼게요.
0: 네, 되게 아주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자, Adoration 경배 바이올린의 헤나조 피아노의 홍소유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1: 브라바 브라비. 정말 그이 아도로 아닙니까? 아도러블, 어도레이션. 그 존경의 마음 같은 거.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제
0: 네.
1: 그 사랑하는 그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존경의 마음. 그게 딱 느껴지는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어도레이션 경배. 바이올린의 해나조, 피아노의 홍소유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또 이 음악을 듣다 보니까
0: 네.
1: 이제 아까 뭐 조엘 스미어노프도 있었고 초량 레인 같이 또 대만 출신의 유명한 아티스트도 있었고 정말 스승님들 많았잖아요. 근데
0: 네.
1: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내가 영향을 크게 받았다. 또 어떤 말씀이 이렇게 좀 가슴에 끝까지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0: 네, 뭐 제가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항상 그 여러 선생님들한테 칭찬 받았던 게 이제 약간 you have everything.
1: 아, 모든 걸다 가지고 있다.
0: 그래서
1: 핏필 같은 존재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선생님들과
1: 네.
0: 그각 선생님마다의 그 특별한 색감하고 스타일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배울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you have everything이라는 이제 칭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옮겨 다니고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 다양한 나라들 그거를 다 이제 흡수를 하면서 저만의 이제 스타일을
1: 스타일.
0: 네, 만들 수 있지
1: 각
0: 않았을까라는
1: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쫙쫙 흡수한 그거는 모차르트가
0: 네.
1: 그랬었는데 옛날에 그죠?
0: 네.
1: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You have everything. 모든 걸다 가지고 계신 조혜나 씨를 만나고 있고요. 자, 너무 자랑스럽네요.

0: 이렇게 올려주셨고 유경란 씨가 서울에서는 안 하나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연주.
1: 아쉽게도 이번에는
0: 네. 서울에서는 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네, 평화방송에서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바로 생방송으로 네. 라이브. 캬, 바이올린 선율도 아름다워요. 두 분 연주가 감성적입니다. 브라비 네. 하고 올려주셨고요. 빈필은 오페라랑 필하모니랑 왔다 갔다 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또 네. 올려주셨고. 뭐 평생 왔다 갔다 하시던데요 정말 네. 막 그 첼로 솔로도 저 빈필 수석이 하고 막 네. 그렇죠 네. 대단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해냈는지 네. 정말 네. 그래서 그러면 전체가 슈타츠 오퍼까지 이게 교집합이면서 뭐 공집합이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몇 명이나 될까요 슈타츠 오퍼까지 이렇게 다 하면
1: 일단 이름이 올라온 멤버들은 네. 한 148명
0: 148명인
1: 걸로 압니다. 아. 네, 그래서 다른 오케스트라보다 훨씬 멤버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워낙 그 둘 다를 하니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two full time job이라고 하는 거죠.
0: two full time job이면 네. 네. 봉급도 두 배?
1: 연주하는 만큼에 따라
0: 수당이 또 지급되는군요.
1: 네, 일단 그 매달 들어오는 그 취직은 이제 스타트 오퍼에서 네. 하는 거고 네. 이제 필하모닉은 이제 프리랜스 네. 방식으로 이렇게 추가로 하는.
0: 그럼 이번 여름에 네. 자스퍼크 페스티벌도 네. 가시겠네요?
1: 네. 21일 날부터
0: 3주 딱 끝나면 네. 바로 이제 또 네. 자스퍼크에 가서 네. 열심히.
1: 네. 네. 열심히 즐겁게. 또.
0: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1: 네, 맞습니다.
0: 자스퍼크에서 이렇게 네. 뭐 정말 공연은 많지만 그래도 네. 그 중간에 네. 그 호넥 같은 경우는 네.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1: 네, 네. 네. 그리고 워낙 그 레이크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하니까 맞아. 시원하게 조금 뭐 아침 한 몇 시간이라도 조금 이제 시원하게 있다가
0: 골프강세 네. 이런 데도 네. 갔다고 그러세요. 네. 그렇구나. 그 이제 빈필이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알바이나 다나일로바 같은 네. 그 네. 악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정말 너무 네. 잘하시는데 그 뭐 저런 거 없나요? 그 혹시 그 조직의 네. 어떤 그 층층시야 같은 그런 무슨 그 여성들 그러니까 뭐 저 있잖아요 왜 옛날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네. 그런 뭐 뭐라 그러지
1: 그, 뭐 그거가 뭐 이렇게
0: 약간 처음 들어온 단원들 네. 좀 이렇게 네. 저기 네. 저쪽에 서 있어 네. 뭐 이런 거 없어요?
1: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남자들만 있을 때가 남자들만. 조금 더 셌대요.
0: 네, 기가, 네. 기가.
1: 네, 약간 네. 그 이렇게 하는 뭔가가
0: 그러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0: 아, 여자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졌구나.
1: 네, 조금 이제 밝아지고
0: 눈치도
1: 약간
0: 보이고. 네. 그게 네.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1: 네.
0: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겉으로 보기엔 빈필 너무 우아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네. 또 속에는 뭔가 기강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1: 네.
0: 들더라고요.
1: 네. 뭐 근데 그러한 거는 네, 많이 이제 조금 풀어가는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그런
0: 맞아요,
1: 맞아요. 네, 거를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0: 갑질을 네. 하면 안 되죠.
1: 네,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그 솔리스트도 하고 오케스트라 네. 단원도 하고
1: 네.
0: 이렇게 뭐 다양한 또 체인버도 그 뭐 네. 토요일마다
1: 네,
0: 그 포유에서 네. 체인버 하더라고요.
1: 네.
0: 그 아침에 그 11시 네. 그때 네. 하는 걸 제가 봤는데
1: 아, 네.
0: 그때는 더블 베이스 콘서트였어요. 더블 베이스 주자들만 나와서.
1: 오.
0: 근데 거기 가
1: 네.
0: 종종 하시죠?
1: 네, 네.
0: 어떤 거
1: 저는
0: 하셨어요?
1: 저는 이제 네. 아직 그 Mothers All Series에서는 네. 아직 이제 2028년도에 그 송어 퀸텟
0: 아.
1: 그걸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0: 오, 네, 2028년
1: 2028년도가 이제 슈버트의 200년도
0: 아,
1: 그
0: 그렇구나.
1: 뭔가 그 I think Death
0: 우리 준비해주세요.
1: 네,
0: 슈베르트 네. 특집.
1: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연주는 어디든 이제 1년 미리 약간 항상 오. 이렇게 계획을 하는 편이라서 네, 다음 시즌에.
0: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야, 벌써 28년 거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1: 네.
0: 대단합니다. 우리 27년, 네. 28년 네. 이후 2년
1: 네.
0: 후에
1: 네, 네, 네 맞습니다.
0: 야, 역시 한 3년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1: 네.
0: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 되는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을 텐데 막 급하게 막 만들어지고 이런 게 많아 가지고.
1: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네. 뭐 미리 있으면 조금 이렇게 길게 더 이렇게 깊게 뭔가를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고 근데
0: 네.
1: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더 생기감이 있을 수도 있죠.
0: 오오.
1: 네 연주 때 약간 딱 그 긴장감.
0: 긴장감.
1: 예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오페라에서는 이제 리허설 없이 연주가 들어갈 때가 맞아, 많거든요. 맞아. 네, 그 긴장감.
0: 웬 배짱?
1: 네, 예, 네, 그게 그 또 그 처음에 얘기했었던 네. 그 에너지에도 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0: 긴장 딱 하면서.
1: 네, 딱 이제 딱 연주이면 뭔가 이렇게 딱 스위치가 켜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
0: 그래서 연습 없이 들어간 적도 있으니까 좀 이상할 때도 있어요.
1: 뭐 아무래도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네. 뭐든 매일매일
0: 빈필이 안 틀리는 네. 게 아닙니다.
1: 매일매일 다 그렇게 100% 하는 거는 아무래도 AI가
0: 그렇죠,
1: 아니고
0: 그렇죠. 맞아,
1: 하니까 네, 아쉬운 점들이 당연히 이제 며칠들은 이제 나오긴 하지만, 네.
0: 하지만 뭐,
1: 최선을 하는 거는 이제 네, 최선의 노력을
0: 정말 빈필 공연 보면서 네. 작년에 제가 제일 좋았던 공연이 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한국 와가지고 브루크너
1: 네.
0: 5번 했을 때
1: 5번. 하, 네. 엄청난 곡이죠.
0: 눈물을 확 네. 쏟았어요.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1: 네.
0: 그때도 오셨죠?
1: 네, 그때 아주 열심히 연주했었습니다.
0: 어쩐지
1: 네.
0: 어쩐지 열심히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브루크너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그리고 트레몰로가 워낙 많으니까 거의 맨 마지막 한 2, 3페이지는 다 트레몰러 가지고 팔이 그러니까. 여기만 근육이 조금 생겼을 수도. 네.
0: 야, 그 체지방량이 엄청 줄어들겠네. 그 근육 그렇게
1: 네, 나오면. 워낙 음식도 맛있게 먹으니까.
0: 잘하고 계세요.
1: 좋은 밸런스였던
0: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하여튼 다음에는 또 뭐 서울에서도 연주를 좀 해주셔서 많은 네, 분들이 또 네. 즐길 수 있게
1: 네,
0: 또 해주시고
1: 네, 잘 계획하고 또 있습니다.
0: 지역에서도
1: 네.
0: 많이 하셔야죠. 네, 네. 그래서 너무 기대가 크고 네. 이제 우리 세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 네. 세 번째 곡도 아주 아름다운 곡을 골라주셨네요.
1: 네.
0: 쥐엘 마스네의 타이스.
1: 네.
0: 이거 빈 슈타츠오퍼에서 하셨어요?
1: 타이스는 아직 안 했습니다.
0: 안 했어요?
1: 네. 근데 뭔가 그냥 이제 컨셉으로 이제 오페라 이제 멜로디로 뭔가 이렇게 편곡을 한 것을 가지고 오면 어떨까라고.
0: 전 이 작품을 네. 그 모스크바에서 유학할 때 그 스타니슬랍스키 네미로비치 단첸코라는 극장이 있어요. 네. 거기 오페라 발레 네. 극장에서 네. 오페라로 봤는데 딱 요 장면이 나오니까 네. 악장이 네. 그 위로 무대 옆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악장이 솔로로 이렇게 연주를 하게끔 해주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네. 위에서는 앞에서는 이제 네. 막 그 고뇌하는 타이스.
1: 네 맞습니다.
0: 이게 원래 religious meditation 네. 종교적 네. 명상. 네. 그래서 내가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 네.
0: 주님 이러면서 내가 앞으로는 이제 수녀가 돼야 되겠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자 함께 쥘 마스네의 오페라 다이스.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타락시킨 그 주인공이 타이스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자 메디타시옹 과연 어떻게 변모하는지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 타이스의 이 격동하는 그런 격정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마음을 잘 정말 훌륭하게 표현해 주신
1: 감사합니다.
0: 이거 파워풀하면서 아주 그 훌륭한 연주를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셔서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립니다.
1: 아, 네.
0: 그 올해
1: 네.
0: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는 뭐 꼬지판 투떼 뭐 이런 거 하던데
1: 네.
0: 그다 연주하세요? 모든 곡을?
1: 모든 곡은 연주 안 들어가고요. 코스인은 아쉽게도 네,
0: 아니에요?
1: 못 들어. 왜냐면 모차르트 오페라가 워낙 이제 단원들이 다
0: 그쵸.
1: 들어가는 게
0: 그게
1: 아니고
0: 맞아.
1: 모차르트는 아마도
0: 50명 이래.
1: 그러니까 세컨드 바이올린은 한 8명밖에 연주를 안 해요. 그래서 아쉽게도
0: 아, 안
1: 이번에는
0: 들어가시구나.
1: 네, 안 들어가고 대신 이제
0: 근데 그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스불크, 그쵸?
1: 네, 당연하죠. 네. 이제 22일날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두다메리랑 말러의 세컨드 심포니. 네.
0: 부활!
1: 네, 아직
0: 이야.
1: 저는 연주해 본 적이 없는데
0: 그래.
1: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두다메리 요새 뭐그 말러 또 해석의 대세던데. 이야.
1: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 베를린필하고
1: 네.
0: 한 영상들, 최근 영상들 보니까 기가
1: 네.
0: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1: 네.
0: 저도 기대가 크네요.
1: 네.
0: 잘 연주하실 것에.
1: 네.
0: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 사연을 좀 볼까요? 근데요, 손이 작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바이올린 연주 잘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너무 감미롭습니다. 손 작아요?
1: 네.
0: 어어.
1: 손바닥보다 손가락이 조금 짧은 편입니다.
0: 바닥은 크구나.
1: 네.
0: 사실 힘은 바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바닥. 곤발바닥. 하여튼 예. 근데 뭐 문제 없죠?
1: 네, 그래서
0: 네.
1: 뭐
0: 바이올린이
1: 살짝 이제
0: 작으니까.
1: 뭐 이렇게 완전 길쭉길쭉 뭐 파가니니 스타일은 아니라서
0: 네.
1: 이제 조금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알아서 어저스트를 해가면 되는데 근데 대신 그래도 두께가 있고 해가지고 이제 빌브라토하고 약간 묵직한 소리 할 때에는 도움이 됩니다.
0: 아주 도움이 돼요. 정말
1: 네,
0: 파워풀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1: 뭐 주크맨 보면 이제 손가락이 아주 푸르맨이나
0: 피크스
1: 완전
0: 주크맨.
1: 네 손가락 그 두께가 아주 되게 두꺼우시거든요.
0: 아,
1: 뭐
0: 두께가 중요하구나.
1: 네, 그렇게 해야지 소리가 되게 안정감 있게 풀하게
0: 그러면
1: 나옵니다.
0: 이저 손을 훈련하려면 어떻게 그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뭐 특별한 뭐 이런 운동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냥 이제 연습하고 이제 뭐 스케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특별한 그 테크닉 그냥 웜업 같은 거가 있긴 있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귀호강하며 듣습니다. 김정동 씨, 그리고 와, 감미로워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아니, 이제 끝곡을 들을 순서가 왔습니다.
1: 벌써요?
0: 그래서,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1: 네.
0: 짧은 곡이지만, Miniature Viennese March. 이 크라이슬러의 Wien 미니어처 행진곡. 이 곡을 우리 끝곡으로 연주해 주시는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 아, 네.
0: 그 부산에서 금난세가 도울에서 멋진 또 모차르트 바이올린
1: 네.
0: 쪽 4번 잘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또 짤스부르크 공연
1: 네.
0: 잘하시길 부탁드리고요.
1: 네.
0: 바이올린 하헤나죠, 그리고 피아노의 홍소유 두 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조예나 씨의 멋진 연주 우리 또 감상하겠습니다. 쌀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 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찾기.

0: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어종합 뉴스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 대전환을 가속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 4월 두 차례 진행된 수기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200여 명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당시 토론회 전후 실시한 시민 참여자 설문조사에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83%, 77%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부는 범정부 소년비행 예방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은 약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평등가족부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세부터 13세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은 21,095명으로 지난 2020년보다 2.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약 2.8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간과 추행, 절도도 각각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은 절도가 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폭력 5,500여 명, 기타 범죄 4,600여 명, 강력 범죄 800여 명 순이었습니다. 강력 범죄 중에서는 강간과 추행이 7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와 강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가율은 강제 추행이 가장 높았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폭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0: 2차 종합특검은 12상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죄 1심 판결문에는 심 전 총장이 박 전 장관과 계엄 선포 이후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대검 간부와 연락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현지 시간 14일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두 척이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의 순항미사일 두 발에 표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인 선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번 노골적 공격은 연내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라면서 이란을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경제 대전환을 가속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등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다음 달 열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무위원회를 여는데 여기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가 도입됩니다. 선호투표제에 반발하고 있는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 상태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한편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 안건은 최고위에서 부결돼 청년 최고위원 부활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협박성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려면 아예 원내 제1당이 상임위원직을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제3자 추천특검이라는 기계적 중립보다는 야당 추천특검을 통해 선관위와 민주당의 카르텔을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호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원으로 지명한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고 2호 수사 대상은 선거 지원 업무에 손 놓고 있던 행안부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보고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월 10일 특위 보고서에서 이번 달 안에 투표지를 핸드볼 경기장 보관 장소에서 실내 코트로 옮겨 재검표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은 교섭단체 정당별로 40명씩, 원내 정당 5명 등 모두 105명 안팎의 정당 추천 참관인이 눈으로 한 장씩 확인하고 선관위 직원 400여 명도 투입해 이를 지원합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대주교의 새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문장 상단에는 대주교를 상징하는 모자와 수술이 자리하고 있는데 성령을 뜻하는 녹색 수술에는 성령께서 대주교와 교구를 인도하시리라는 희망과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모자 아래에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알파벳 M과 12개의 별이 있어 성모님의 전구와 보호를 청하는 의미를 표현했고 방패 중간 하단에는 예수 성심이 자리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방패의 하늘색은 성부를 상징하고 중앙의 십자나무와 쪼개진 빵은 그리스도를,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성령의 불꽃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문장 아래에는 김대주교의 사목표어 루카복음 22장 32절에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가 새겨져 있어 예수님의 말씀과 위로 현존을 믿고 따르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김대주교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대구시가 어제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한 번에 접수하는 규제 기업회로 119 통합지원센터를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 관련 사항과 기업회로를 구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접수 채널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데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접수 후 3일 이내 진행 상황을, 14일 이내 처리 결과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부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 조정단을 신설해 복합 규제와 기업 애로 해결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 경북대학교가 오늘 오전 인공지능과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기관은 교육과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는 초강력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부 공모사업에도 공동 대응해 국비 확보와 지역 혁신 기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협약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오뚜기 라면과 어제 투자 협약을 맺고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수출용 라면 생산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뚜기 라면은 오는 2029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건립하고 12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는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K라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생산 거점 구축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K푸드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구미술관이 교육형 전시 고양이도 임금을 볼 수 있다와 연계한 프로그램인 미술관에서 꽁냥꽁냥을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격주 수요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시를 함께 관람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가 있는 날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는 당일 현장 접수로 가능하며 회차별로 선착순 15명 안팎을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3시경까지 대구와 경북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1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담당의 오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86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취미로 그림을 배워보고 싶어서 동네 화실을 찾아가 봐요. 저는 생초보예요 라고 하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선긋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연필로 스케치북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선을 그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고작 선긋기라고요? 에이,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자신만만하게 선을 긋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거 참 예상과는 다르게 가늘었다가 굵었다가 흐렸다가 진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처음에는 선 하나 긋는 것도 참 쉽지가 않네요.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연 첫 곡은 윤상과 데이브레이크의 한 걸음 더였고요. 저는 빵집 진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라디오 빵집 문 열면서 이 그림 그리기 앞서서 선긋기 하는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아니 뭐 처음부터 쉬운 게 있을까요? 이 모든 처음 다 서툴고 부족한 법이죠. 오늘은 처음이라서 내가 좀 곤혹스러웠던 경험들 우리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처음을 함께 해냈을까? 이 처음, 첫 발을 넘어서 쭉쭉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사제생활로서의 처음, 첫 고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세상에 이 고해 성사는 사실 뭐 연습을 따로 해볼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그 첫 고에 정말 어떻게 했는지 긴장해가지고 그냥 후다닥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용디의 처음은 앞으로도 쭉쭉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번 주 목요일날 첫 번째 공개 방송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북콘서트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만났던 우리 이렇게 빵집을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들인데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 책방지기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나, 또 공개방송에 오신 그런 청취자분들 내가 어떻게 반겨드리고 우리 빵집 손님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많은 좀 걱정도 하고 긴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빵집 손님분들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이렇게 시작할 예정인데요. 아직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신신우신 인스타그램이나 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참고하셔서 참여 신청 한번 해보세요. 용디의 이 첫 공개 방송, 과연 용디는 긴장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어머 용디 이 첫 공개 방송 맞아요? 처음 치곤 너무 잘하는데요? 라는 그런 평가를 듣게 될지 여러분이 현장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처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걸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신신우신 공개방송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기대해봅니다. 우리 라디오 빵집 역시도 처음 찾아와 주신 그런 빵집 손님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너무 어색하지 마세요. 아주 편안하게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픈 시간에 맞춰서 많은 우리 빵집 단골 손님분들과 함께 이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류아느님께서 용디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신우신 출석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송정빈님께서요. 오늘은 빵톡으로 인사드리고요. 두 시간 함께합니다. 하트 뿅뿅뿅 하고 이렇게 또 달아주셨네요. 우리 또 빵집 가족분들 어서 오시고요. 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도 즐겁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도 빵집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500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부님만큼 예쁘게 말씀하시는 사람 없는걸요? 그래서 멋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1500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피디님과 주고받았던 대화가 잠깐 기억이 났어요. 사실 제가 이 사적인 관계에서는 엄청 장난도 많이 치고요. 좀 이렇게 유쾌한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피디님께서 저에게 아니 청취자분들과도 더 이렇게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신부님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좀 버리셔도 된다. 이 방송하는 용디의 모습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셔라 라고 하는데 제가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막 장난치고 좀 이렇게 착한 말 대신에 약간은 짓궂은 말들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청취자분들이 상처받으시면 어떡하지? 방송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과 친해지길 바랄 시간 계속해서 가지면서 우리 또 목요일날 공개방송하면 이 내적 친밀감이 이렇게 또 더 채워지지 않겠어요? 제가 좀 더 이 용디스러운 모습 대신에 저의 본 모습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피디님께서 아 제가 책임질게요. 이 라디오 선긋기 마음껏 즐기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 아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시간 동안 이 라디오 빵집 어떤 그림을 그려가 볼까? 이 오늘 하루에 용디와 함께 그려내는 라디오 빵집의 그림. 조금은 아름답고 이 파스텔 톤 같은 그림이 될 것 같긴 한데 조금은 한 구석에 이렇게 낙서와 같은 좀 편안한 그런 그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네요. 채칠리아님께서 신부님 북콘서트 아주 차분하게 잘 진행하실 것 같아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 이 북콘서트 우리 책방지기 분들 믿고 제가 한번 이렇게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또 많이 찾아와 주셔서요. 또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면 좋겠네요. 실비아님께서요. 그림을 처음 배울 때 이 선긋기가 힘든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선긋기가 참 어렵다라는 걸 경험했네요. 그래서 신신우 신간은 끝까지 손잡기를 했어요 라고 보내셨네요. 아 맞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선을 긋는 거 너와 나의 관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넘어올 수 있어 아니야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지켜줘야 돼 라는 그 선긋기 참 어렵죠. 신신우 신간은 그런 선긋기 필요 없으니까요. 지우개로 쓱쓱 지워버리고 이 백지를 우리가 같이 채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 한 주 또 청취율과도 손잡는 그런 시간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요. 우리 또 2026년 3라운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취율 조사 기간도 제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나? 약간 평가받는 자리인 것 같아서 긴장하고 걱정도 했었지만 이제 3라운드 정도 되니까 아 우리 빵집 가족분들 너무 잘 들어주시는데 저도 여러분과 재밌게 잘 지내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또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하게 됐네요. 이 전화로 02-2로 시작하는 그런 전화가 오면요. 어머 라디오 청취율 조사인가 보다 라고 한번 받아주세요. 어떤 라디오 들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듣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신신우신이나 강경인의 빵집이라고 대답하시면요. 이 정확한 프로그램명이 아니니까 이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또 청취율을 파바박 끌어올려서 여러분과 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사실 이분들도 처음은 서툴지 않았을까요? 이분들이 아주 영어의 고수신데요. 옆 동네 EBS 라디오 청취율 1위 프로그램 이지 잉글리시의 진행자 두 분이 직접 오실 예정입니다. 이보영 클라라 그리고 남주철 선생님께 듣는 이 EBS에서 어떻게 청취율 1위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 비법을 싹싹 한번 캐보자고요. 영어의 기초도 세우고 재미도 함께 키우는 그런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도 2부까지 놓치지 말고 꼭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용디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면서 우리 청취율을 올릴 수 있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둘째 이모 김다비의 오르자!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아주 딱 맞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께 배송도 해드릴게요. 김영민님께서요, 빵도 만들고 책도 읽고 신부님 못하는 게 없네요. 이보영 영어 선생님 언제 나오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 또 제가 열심히 이것저것 다재다능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게 다재다능이 맞나? 이게 제대로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악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다 잘하는 그런 팔방미인이 되고 싶은데 내가 이 한 우물만 제대로 파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저도 영어를 공부를 하다 말고 해서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우리 이보영 영어 선생님 2부에 등장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잠시 후 2부에 선생님 만나서 이 청취율 올리는 법 그리고 영어 공부 잘하는 법까지 함께 잘 싹싹 비법을 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혜영님께서요. 내일 초복이라서 시골집에서 혼자 농사 짓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밀키트 삼계탕하고요. 캔 수박주스 한 박스 택배로 보냈어요. 엄마 없이 혼자 계시다 보니 하루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또 이렇게 초복이나 뜨거운 여름날 되면 이렇게 부모님 생각이 나죠. 특별히 부모님께서 혼자 계시다면 자식 입장에서 더 걱정되고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초복이라 딱 어울리는 노래로 우리 박희영님 아버님께 그 마음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DJ DOC의 디오 씨와 춤을 두 곡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아, 이 노래들 듣고 있으니까 막 엉덩이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흥이 넘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김엘리님께서도요, 와뚜와리와리 이 노래는 그냥 앉아있을 순 없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식사하시다가 숟가락 놓치신 거 아니죠? 박혜영님께서요, 신부님 신청곡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청취율 1등 한번 갑시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신신우신이 청취율 1등을 하는 그 순간 이 피디님과 함께 얼싸 안고 와 우리가 해냈어 하는 그 모습 이렇게 그려보는데요. 오늘 이제 영업 186일째인데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또 나아가지 않을까요? 이 여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의 그 순간을 함께 꿈꿔보며 이 노래 함께 듣고 오면 좋겠네요.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지니의 뭐야 이건 두곡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아, 이 더운 날씨 속에 신나는 음악 두곡 이어서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의 또 마음을 가득 채워드릴 그런 문화 선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아이들에게 특별한 여름방학, 이 추억을 선사하는 뮤지컬, 고래밥, 바다 대 운동회에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 초대합니다.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이고요. 장소는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진행이 됩니다. 총 5분께 1인장 2장씩 초대권 드리니까요. 이 뮤지컬 고래밥 바다 대 운동회 관심 있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1053,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실명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우리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잠시 후 2부 여러분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영어의 고수, 청취율의 고수, EBS 라디오 청취율 1위 프로그램 진행자이신 이보영 클라라, 그리고 남주철 선생님 두 분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아, 이두분 만나뵐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벌써부터 두근두근 거리고 있어요. 제가 정말 그 영업 비밀을 쏙쏙 해오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날씨가 더운 가운데에서 다들 좀 지치고 힘들잖아요. 이럴 때또 어떻게 하면 라디오의 매력에 푹 빠뜨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특별히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라디오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 많이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조금 걱정인데요. 제가 영어 실력이 들통날까봐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아, 그래도 제가 또 오늘 배우는 자세로 우리 두 분께 DJ로서의 실력도 배우고 영어 실력도 배우고 배워가서 우리 CPBC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 대신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업무를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 두분 선생님 만나볼 예정인데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 멜로망스의 동화라는 곡이었는데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저도 뭔가 공부나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그런 상상들. 우리 CPBC 라디오 신신우신이 청취율이 쭉쭉쭉 올라가지고 모두가 다 아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상상들. 그런데 좋은 상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동화를 동화로만 놔두면 그저 이야기에 그치지만 그 동화를 현실로 만들고자 노력하면 또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현실이 되기 위해 오늘 특별히 2부에 아주 특별한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그러한 이 Dreams Come True, 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저도 한번 달려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 왜 자꾸 오늘따라 영어 발음 굴리게 되죠? 나 모르겠네. 저도 막 의식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우리 1590님께서요. 신부님, 라디오 듣는 건 가끔씩 잘 듣고 있지만 이렇게 글 올리는 거 처음입니다. 참고로 72세 에밀리아나 할머니입니다. 신부님 정겨운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에밀리아나 어머니 어서오세요. 아유, 72세면 청춘 아니겠어요? 이 앞으로 이 주님과 함께 하실 시간들, 우리가 기쁨을 채울 시간들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많이 글 올려주시고요. 기쁘게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8196님께서요. 우리 산정호수 베네치아 카페의 여름 휴가 시작입니다. 성당에만 다녀오고요. 휴가는 집에서 지내려고요. 산속이라서 시원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8196님, 이 집콕 휴가를 선택하셨네요. 이 집에서 문 딱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이렇게 불어올 때 그 여유를 즐기는 것도 참 좋은 휴가인 것 같아요. 이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신신우신이 우리 8196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혜영님께서 커피 마시면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이 커피같이 고소하고 향기나는 그런 라디오 빵집 오늘 2부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EBS 청취율 1위 프로그램 이지 잉글리시 두 진행자 이보영 클라라 선생님 그리고 남주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데요.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빵보다 고소하고 갓 내린 커피보다 그윽한 우리들만의 오붓한 만남, 싱신우신 특별 초대서. 우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신신우신 청취율도 한번 끌어올려 보자. 이 특별 주간 맞아서 아주 특별한 분들 모셨는데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이게 약간 부러워서 마음 한켠이 약간 찌릿찌릿한데요. 청취율 1위에 빛나는 우리 EBS 라디오 대표 프로그램 이즈 잉글리시의 진행자 이보영 클라라 선생님, 그리고 남주철 선생님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라디오 네. 진행자로 계시는데 오늘 네. 특별히 이렇게 또 게스트로 오셨어요. 이 한낮에 이웃 방송 게스트로 오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1: 말씀하십시오.
2: 아유, 우리 선배님 먼저.
1: 저는 이제 신신우 씨의 두 번째가 네. 되는데 초대가 돼서 아, 굉장히 항상 이 스튜디오가 너무 아늑하고 또 아기자기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사진을 찍으면 그러네요. 언젠가 저기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는 뭐 항상 이제 저는 이제 클라라이고요. 네. 클라라이기도 하고 항상 그 신신우 씨 시간 날 때마다 이동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네, 저도 네. 같이 보행쌤하고 같이 진행한 남주철인데요. 예,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네. 너무나 영광인 게 누가 이렇게 보행쌤하고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감히 제가 좀 이따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신신우 신도 저는 원편한 팬이고 네. 담당 PD님도 저 제가 너무나 맞아요. 존경하고 좋아하는 네. PD님이시고 EBS에서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셨던 분인데 많이 그립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PD님의
1: 그러니까
2: 그 영을 느껴가면서
1: 예.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2: 너무 좋아지셨어요.
1: 네. 지난번보다 이번이 또 더 좋아지셨어요. 네.
2: 그러니까요.
1: 확실히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여기 이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우리 PD님 제가 뺏길 네. 수 없거든요.
1: 아, 그래요?
0: 신신우신 10년 같이 해야 된다고 지금 와. 도서에 박아놔가지고
1: 네. 네.
0: 제가 먼저 잘릴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구두 계약을 좀 그렇게
1: 오늘도 화이팅!
2: 네. 네, 화이팅!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0: 네네. 오늘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모시고 인사 나눠봤는데 네. 이 프로그램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네. EBS 청취율 1위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아니 이제 그걸 그 저희는 어쨌든 말씀을 네. 드리자면 저희 이제 EBS 안에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서도 어학 프로그램이 네. 아주 오랫동안 잘 발달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레벨을 나눠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다음에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중에서 레벨 2, 즉 2단계 정도 해당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 싶은 영어 회화, 특히 말하기 중심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크고 작은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대화도 들어보고 그 안에 나오는 표현들을 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이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한 그런 표현들을 영어로 소개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영어권 사람들은 이럴 때 저렇게 얘기합니다. 라는 거를 한번 이제 특히 주치생님의 여러 가지 참 친절한 설명과 더불어서 보면서 아 이제 우리가 꼭 말을 기술로만 볼 것이 아니라 네. 문화적인 이해를 돕고 서로 이렇게 좀 잘 살아보자 네, 그런 의미에서 특히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되겠고요. 네. 매일 아침 저녁 7시 20분에 20분 동안 방송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2: 녹음 방송이죠.
1: 네. 네, 근데 교재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0: 네. 사실 한국인들이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네. 이렇게 그 영어 문장을 읽으면 이해는 하는데 이 입이 그쵸. 안 터져가지고
1: 맞아요. 네.
0: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 있는데 뭔가 기초적인 표현만 나온다던가 아니면 그 단어로만 의사소통하게 되고 그냥 그러다 그쵸. 보니까 조금 이렇게 주눅들고 네. 영어를 어려워하게 되는데
1: 기분 나쁘고 네.
0: 그런 걸 또 이렇게 이겨내게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네.
2: 저희 방송 이름이 Easy English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이제 오해하는 게 그냥 쉬운 영어만 가르치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는 왕초보를 이제 탈출해서 1단계에서 우리는 2단계잖아요. 레벨 2인데 Easy English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쉽게 풀어줄 수 있다. 어려운 것도 보영 쌤과 저와 같이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지하게 느껴지게끔 이제 가르쳐 드리는 방송이다 보니까 정말 보영 쌤의 책을 쓰시면서 연구를 많이 하세요.
0: 네.
2: 저도 맨 옆에서 보면 와 이런 상황 저런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들 연구하시는데 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이 책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맨날 같이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저는 이제 우리말이 조금 딸리다 보니까 아 보영 쌤이 진행하시면서 아 나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역으로 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한국어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가능하면 쉽게 어려운 상황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컨셉을 잡았습니다.
0: 네.
2: 저도 솔직히 재밌어요. 저도 많이 재밌어요. 많이 네. 배웁니다. 저도 네. 진행하면서도.
1: 네. 그러니까 엊그저께 했던 표현 같은 경우도 아 네. 나도 마침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니까 네. 어차피 그 방향이니까 아, 내가 태워다 줄게. 뭐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나도 마침 가는 길이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그거 했었죠 우리.
2: 그쵸 그쵸. 예.
1: 할까요? 해도 돼요? I'm heading that way anyway. 예, 네, 그런 네. 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I am도 알고 heading. 근데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방향을 네. 머리를 그쪽으로 하고 간다라는 표현으로 I'm heading that way 그 방향 그 길로 anyway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차피 네. 해당되는 말일 수 있겠죠. 그래서
2: anyway.
1: 붙여서 말하면 I'm heading that way anyway. 네. 그래서 I'll give you a ride. 네. 내가 너 태워다 그쵸.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2: 네. 1단계에서 배울 때는 I'm going there anyway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우리는 2단계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0: 네.
2: I'm heading there. I'm headed there anyway. 그 차이입니다.
0: 네.
1: That way.
2: That way. That way. That way. That way.
0: 아니, anyway. 두 분께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직접 이 신신우신 이 자리에서 그 방송 분위기를 좀 더 느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어, 좋습니다. 예.
0: 그래서 이지 잉글리시 오프닝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아침이 아니라 한낮에 들어보는 이지 잉글리시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어,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1: 타이밍이 안 맞았네.
0: 안 맞아.
1: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내가 처음에 왜 3년 전에 녹음해가지고 그냥 녹음 방송에 나가잖아 처음에는. 네네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그냥 무의식적으로 듣다 보니까 아, 우리가 멘트 어떻게 했는지 가끔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0: 솔직히 연습 부족이고요. 네. 네, 정말 신신우신 청취자 여러분께 네. 대단히 아,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네. 근데 하고 싶었던 말은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어, Easy English 그거였어요. 예.
2: 너무 우리가 아쉬움을 남기고 가면 안 되니까 재도전.
0: 아, 정말요?
2: 한 번 더. 네, 재도전.
1: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이번엔 확실하게
2: 네. 한 번 더 네, 가보겠습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1: Alright.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0: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해 주겠어요.
1: 아, 그러니까요.
2: 아, 이거죠, 이거죠. 네. 아, 사람들이 딱 듣고 아, 이제 네. 함께 책필 시간이야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 시그널.
1: 맞습니다.
0: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지만 네. 또 어떤 많은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즐겁게 취미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반면에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너무 하기 싫고 어우 너무 지겨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못지않게 많으실 거예요. 네, 시부님께서도 그 영어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괴로웠던 일 뭐 이런 거 경험 아, 있지 않으세요?
2: 저는 아주 네. 최근에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요. 오, 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명동에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요새 명동에 외국인 분들이
1: 엄청 많죠. 네.
2: 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여기 앞에 보면 가톨릭 회관이라는 네. 건물이 그쵸. 있죠. 네네. 그 건물 안에 어떤 천주교 관련 사무실들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성물방도 있는데 한 외국인이 저를 톡톡 치더니 혹시 저 건물은 뭐 하는 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뭐라고 설명을 아~ 해야 되나.
1: 그래도 그 질문은 이해는 하셨나요? 그쵸?
2: 아 이해는 했죠. 듣기는 자신이 있는데
1: 아, 네네.
2: 이 말하기가.
0: 그럼 이만 얘기 나온 김에 저기는 네. 사무실이 많은 곳이야 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1: 이거는 이제 주로 한국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문법이 틀리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걱정하시잖아요. 시부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상황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뭐 들이대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2: 어, 뭐 there are many offices 약간 이런 느낌. 어,
1: 잘하시네.
0: 그렇죠.
1: 아, 잘하시네.
0: 네, 맞아요.
1: 왜 못한 척하세요.
2: 네. 근데 이제 더 심부름으로 설명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던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2: 우리 김지혜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1: 어, 네.
2: 이보영 쌤 영어로 배가 아파요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1: 어떻게 표현해요?
0: 저 넌센스 퀴즈 아니죠?
1: 아니죠.
0: 정말 굉장한 거죠?
1: 네,
0: 배가 아프다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중 있죠. 뭐 아기들 같은 경우는 뭐 belly, 뭐 tummy ache 이런 네. 말도 하더라고요. 요즘 tummy라는 말을 T-U-M-M-Y를 쓰는 네. 분들을 네. 많이 네. 보는데 배 부분을 가리켜서 아기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tummy ache라고도 하고 I have stomach ache라고도 하고 뭐 I feel sick 이렇게 말하기도 네. 하고 여러 가지
1: 주로 이제 배가 아프다 이렇게 배가 스타맥이잖아요.
2: 네네.
1: 아주 쉽게 아기들한테는 my stomach hurts. My stomach hurts. 그렇죠. hurt가 아프잖아요. 네. 아프다는 뜻인데 근데 좀 이제 성인들한테는 stomach hurts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네네. I have a stomach ache.
0: 그렇죠.
1: ache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0: 이거 중학교 때 네. 요즘은 초등학교 때 네. 심지어 유치원 때도 배우는 거긴 한데
2: 네.
0: 그 본인의 질병이나 상태를 말할 때 I have 로 시작하고 뭐뭐 네. ache.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2: headache.
0: 그렇죠.
2: 네,
0: 그거죠. 그렇죠. 네. 그럼 문장으로 어떻게 말하겠어요?
2: I have a headache.
0: 그렇죠.
1: 네. Perfect.
0: I have a headache. 그게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이렇게 신부님께서 말씀을 신신우신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듣는 많은 분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더 와닿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1: 아픈 부분은 무조건 ache만 붙이면 돼요.
2: 네.
1: I have a back ache, head ache, stomach ache, 뭐 arm ache. 그냥 무조건 ache는 아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끝에 ache만 붙이면 됩니다.
0: 네. 네. 우리말에 통이란 뜻이죠.
1: 통. 통. 네.
2: 이 아프다까지는 표현하겠는데 이제 네. 생존은 하겠는데 네. 약간 우리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머리가 아프다 그럴 때 네. 머리가 뭐 지끈지끈 아파요. 네. 어지러워요.
0: 맞아요.
2: 찌르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너무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아마 두 분의 선생님이시지 않을까.
0: 근데 그 사전 보면 다 나오고요. 요즘에 네, 사전 저희가 네. 저희도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1: 검색하면 다 나와요.
0: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씀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머리가 네. 이렇게 쿵쿵 울리듯이 뭐 throbbing 이런 말
1: 하던데요. I have a throbbing headache.
0: 어. 그리고 난 머리가 나를 막 죽인다 네. 심지어. 뭐 killing me.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1: I have a killer headache 해도 되고요.
0: 네. 네. 아주 뭐 머리가 막 너무 힘들다. 그것도 제가 패턴으로 단어를 몇 개만 바꿔가면 살 수 있다 싶은 거 저희 다음 달에 준비하겠습니다.
2: 네. 와. 네. 너무 좋습니다.
1: 네. 와, 여기 오니까 콘텐츠가 나오네요.
0: 그렇죠.
1: 아, 너무나 좋아요.
0: 그러니까 네. 배우는 분들이 네. 얘기를 들어야 돼요.
1: 그럼요. 그럼. 네.
2: 이상하다. 분명 제가 두 분의 노하우를 빼먹으려고 모셨는데
1: 우리가 빼먹어 가져가는 게 맞네요.
2: 상조상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네, 진행이 되네요. 저도 이제 두 분과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네.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우리 두 분의 또 근황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진행을 네.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의 하루 일과는 좀 어떻게 되시나요?
0: 저 같은 경우는 아침 보통 한 6시에는 눈이 떠져요. 그래서 이제 좀 인기적 거리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요즘은 제가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책을 한 두 권 정도 필사를 하고 있는 하나는 영문이고 하나는 이제 한글로 된 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30분에서 40분 좀 조용하게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갈 준비하거나 네. 이제 그러죠. 보통 글 작업을 할 때 아침이나 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네. 조용할 때 그렇죠.
0: 네. 네.
1: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방송에 대한 애정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네네. 예전에는 풀타임으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는 Easy English만 방송하고 네. 나머지 시간에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이돌 굿즈 제작하는 기업을 하나 설립해서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AI 관련된 사업도 지금 컨설팅 일도 하고 있고 좀 재밌게 다양하게 가능하면 의미 있는 일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0: 근황 이렇게 루틴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1: 아니요. 아니, 뭐,
2: 여러 가지 어떤, 뭐 네.
1: 아, 루틴이었구나. 네. 루틴은요. 그냥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2: 아니 이제 제가 방송을 진행한 지 이제 183일
0: 네.
2: 정도.
0: 네.
1: 와, 축하드립니다.
2: 푸릇푸릇한 새싹입니다.
0: 네. 네.
2: 이 두 분께 이런 부분을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방송을 준비하는 방법. 예, 저도 네. 매일 방송을 이렇게 하고 또 수많은 어떤 정보들을 모으고 그 정리하고 이렇게 방송을 네. 해야 되잖아요. 네. 두 분께서 이제 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방송을 잘 준비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 내용을 이제 한 실제 방송을 하기 한 달 전 정도에는 책이 다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긴 했지만 네. 그걸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음성이나 발음 때문에 전 요즘 혀가 그렇게 잘 꼬여요. 그래서 혀 운동을 집에서 올 때마다
1: 어떻게 하세요?
0: 마스크하고 혀를

0: 입 안에서 이렇게 뒤집었다가 뺐다가 굴렸다가 하는 거야. 네. 네.
1: 그러면서 도움이 돼요, 근데?
0: 혀 스트레칭. 혀 스트레칭.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뭐 뭐라 그 dairy product 낙농 유제품.
1: 유제품.
0: 네, 그걸 잘 쓰면 안 먹으려고 하죠.
2: 어, 그래요?
0: 네, 그게 사실은 그 방송인분들한테 별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2: 아, 그렇구나. 네. 저 어제도 먹고 잤는데.
0: 아, 아니 어제는 괜찮은데 네. 방송 직전이나 아침에는 별로 아, 권하지 않는데요. 네네네. 네, 뭐 그 정도죠. 뭐.
2: 꿀팁으로 적어놔야겠네요.
1: 노래하시는 분들도 네. 절대 이제 콘서트 전에 네. 이제 우유 같은 거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0: 어, 그렇구나.
2: 예. 약간 목을 보호해 줄 것 같은데 오히려 아. 그게 또 부작용이 좀 있군요. 네.
0: 그렇죠.
1: 그렇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네. 체질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2: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1: 저는 이제 우리 방송을 이제 월요일마다 가서 이제 녹음을 하고 왕창 뭐 일주일치 뭐 10일치 녹음을 하는데 저는 이제 보영 쌤이랑 조금 다른 게 보영 쌤은 책을 쓰시기 때문에 이미 거의 다 콘텐츠가 머리에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영 쌤의 목소리가 들려요. 네. 아 이런 내용은 이렇게 진행하시겠구나.
0: 아, 내가 좋아하는
1: 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떻게 이제 이게 콜라보를 해야 될까라는 연구를 좀 합니다. 솔직히 며칠 동안.
0: 맞아요.
1: 근데
0: 아,
1: 무엇보다
0: 며칠 동안이나요, 선생님?
1: 아, 그럼요.
2: 합을 맞추기 위한 준비를 또 하시는군요.
0: 저희가 사실은 한 20여 년 친구예요. 아, 네.
1: 그러니까 보영 쌤이 뭘 어떻게 얘기할 딱 이미 들려요.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친하고 네. 이제 방송 오래 이제 같이 해봤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인 뭐 철학이라 그럴까 모토가 있다면 저는 방송 옛날에 뭐 뉴스도 해봤고 토크쇼도 해봤고 뭐 여행 프로그램도 해봤고 다양하게 이제 영어 방송을 해봤는데 제가 워싱턴 DC에 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 진행자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한 말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게 통역해 주세요. If you feel it as you say it, people will feel it as they hear it.
0: 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부터가 네. 그 자체 몰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느낄 그쵸? 수 있다면 네. 듣는 사람도 그것이 전달이 될 것이다. 그런 느낌이.
1: 그렇죠. 제가 말하면서 그 내용을 느끼면 그렇지.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걸 똑같이 느낀다라는 어. 내용이 너무나 와닿아가지고 네. 내가 언젠간 어디서 방송을 한다면 라디오 진행을 한다면 꼭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CPBC에 영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네네네. 여기 빵집이잖아요. 영적인 네네. 빵을 공급해 주는 데인데 진행자분들이 막 그냥 원고만 읽고 느낌이 없으면 예를 들자면 느낌 없이 그냥 원고만 읽는다면 듣는 사람들이
0: 왜 그러세요, 신부님? 왜, 제가 뭘 잘못했나요?
1: 뭐 좀 찔리시나요? 찔리시나요?
0: 아니 어디 감히 신부님 그런
1: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이 건물에 계시는 모든 네, 분들에게 네, 팁을 네. 드리자면 이 내용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네.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라디오는 TV랑 다른 게 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잖아요. 네네네. 경청이라는 게 존경하는 경이 같은 경이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막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아 진행자가 좀 기분이 안 좋나? 다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모든 내용 내용 상관없이 내가 진행을 할 때 그 내용을 정말 내 마음에서 느끼면 그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방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을 좀 들었거든요. 이게 온몸을 막 비트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세 달 전에 제가 그랬어요.
1: 아, 그러게
2: 방송을 진행하는데 너무 급급해가지고 아. 네. 나는 일단 이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야 돼. 네. 어떻게든 아. 이 정해진 멘트를 해야 돼. 막가 네. 너무 이제 심했어가지고 이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밖에서 PD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1: 또 빵 터지셨네.
2: PD님이 못했던 말씀을 우리 남수철 아.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0: 아유, 그러니까요.
2: 우리 오지수 미카일라님께서요. 영어 배우니까 재밌어요. 매주 나오시나요? 라고 이렇게 어머나, 물어봐 주셨는데 네. 우리 EBS에서 우리 두 분의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볼 수 있죠. 아, 시간
0: 아, 여기 안 불러주겠다는 말인 거죠?
2: 아, 네. 매일 저희가 부를 수는 없으니까.
1: 아, 그렇죠.
2: 이즈 잉글 씨 언제 하는지 다시 한번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 20분, 저녁 7시 20분에 그 저희가 네. 앱으로 이제 반디 앱이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맞춰 놓으시면 그 시간이 되면 징징징징징징징 아까 그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알람처럼 울려요.
2: 모닝콜로도 사용하시는
0: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2: 너무나 좋네요. 네.
1: 출퇴근 시간에 듣기 딱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네. 가볍게.
2: 네. 8389님께서요. 대학 새내기 시절 아침마다 함께했던 모닝 스페셜이 문득 떠오르네요. 이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또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와. 이 꾸준함과 열정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또 이 레전드 프로그램 또 레전드 진행자 두 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so 과거의 추억의 또 한 장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는
2: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네.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곡 혹시 있으신가요? 네.
0: 저 제주도 푸른 밤 제가 신청했거든요. 오, 네. 네. 아, 태연님의 목소리로 오늘 듣게 되네요.
2: 네, 우리 태연님의 목소리로 제주도의 푸른 밤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제주도의 푸른 밤, 태연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 들으니까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1: 그렇죠.
0: 약간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방송 이제 나가게 되면 작가님들께서 혹시 노래 신청할 거 있냐라고 하시면은 제가 거의 늘 항상 이 노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 하거든요. 왜냐하면 라디오를 이제 들을 때 아까 주치생 말씀하셨지만 차 안에서 듣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도 라디오를 그렇게 많이 듣게 되는데 그한 번은 저 서대문구 금호터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할때꼭그 터널을 통해서 나가야만 돼가지고 근데 거기가 꽉 막힌 거예요. 그 안이 꽉 막혔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0: 맞아요.
1: 근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저 제주도 푸른 밤을 듣고 갑자기 내가 눈앞에 이렇게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펼쳐지며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0: 네. 야.
1: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게 이렇게 대단한 얘기예요.
2: 아주 상상이 가서.
1: 네. 아유, 감사해요. 두분 정말
0: 적절한
1: 훌륭한
0: 신청곡이었습니다.
1: 어디였어요. 네.
2: 아, 네. 좋습니다.
0: 김민수 작가님께서 친정이 제주도인데 이 노래
1: 그러시구나.
0: 들으니까 집에 가고 싶네요.
1: 아유.

0: 저런 네.
1: 또 우리 김은수님께는 약간 고향에 대한 향수가 그렇죠. 들어오는 네. 그런 노래였네요. 2554님께서 이보영 선생님과 우리 주치 선생님 방송하신 지 20년이 넘으셨는데도 이 제작 전에 늘 표현이나 설명할 부분을 엄청 준비해 오시고 아직도 계속 영어 공부를 하세요. 진짜 존경할 부분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어머, 어떻게 하셨지? 네.
2: 왠지 저희 담당 PD님이신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목소리가 약간 들리는 것 같은데
0: 너무 훈훈하다. 아~ 방송국 간의 이런 협업 정말
2: 맞나요?
0: 네. 아니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만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고 외국에서 이렇게 뭐 공부를 위해서 체류를 오래 했다거나 살았다거나 심지어 어학연수도 저 때는 별로 흔하지 네.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대한 갈증은 늘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영어 선생님들에게 많이 의존을 했죠. 뭐 옛날에 민병철 선생님, 네. 뭐 오성식 선생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보고 자랐던 사람인데 근데 그럴 때 아 정말 그분들이 가르쳐주셨던 여러 가지가 막 쫙쫙 막 흡수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뭐 이 말은 이렇게 해요. 뭐 이런 그거 따지면요 우리가 다 번역기 쓰면 되고
1: 맞아요,
0: 다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께서 혹시 이제 많이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 걸 조금 지연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외국어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게 넘버 원이에요. 외국어 공부가 그러니까 안 썼던 뇌의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차원이라고 하죠. 근데 그래서 전혀 모르는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는 영어 공부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셔서 그 이왕이면 옛날에 했던 공부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럴 땐 편하게 뭐 우리가 뭐 토익 시험을 보겠어요. 무슨 뭐 대학 맞아요, 입시를 맞아요. 보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이제 여행도 좀 가고 혹은 머리를 좀 더 이렇게 좀 써보자. 생각도 좀 해보자. 쟤네들은 왜 저렇게 얘기할까? 뭐 배가 아프다는데 나는 복통이 있어요. 라는 말과 I have a stomach ache 하고 이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잖아요. 전 그런 게 너무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가 전혀 다른 문화권인데도 쓰는 말을 보면 비슷한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1: 네. 아마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께서 아유 신부님 이 나이 먹고 무슨 영어 공부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뭐 영어를 어디다 써먹기 위해서 네네. 내가 무슨 시험을 보고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내는 한 가지 어떤 힘으로서
0: 네네.
1: 나의 어떤 습관 그쵸. 또 이렇게 건강관리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참 좋은 도구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2: 아, 정리를 참 잘해주시네요. 저도 좋은 이 정리를 배워갑니다.
0: 그렇죠. 네. 저렇게 해야 돼요.
2: 그러니까 훌륭하십니다.
0: 갑자기 하고 싶은 말만 네. 떠들고 그럼 우리가 안 되는
2: 그러니까,
0: 거예요.
2: 그러니까.
0: 네, 반성하겠습니다.
1: 네. 아니 두 분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네. 방송도 하시고 오랜 또 네. 진행의 경험이 있으신데 혹시 내가 라디오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어디서 좀 얻으시나요?
0: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생방송을 좀 오래 했었어요. 네. 아까 이제 모닝 스페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면서 정말 뜻하지 않았던 근데 뭐 생방송 아니래도 지금 하고 있는 TV 영어 TV란다 그렇죠. 우리 이즈 잉글리시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 진행하면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뭐 요즘 같으면 댓글이지만 옛날엔 엽서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편지도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걸 읽다 보면 수녀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스님분들도 많이 계셨고
2: 그쵸.
0: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매달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영국 대사관에서 지원하는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어학연수도 보내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좋았던 시절이었죠. 네. 근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뵈면서 영어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있고 남들한테 말을 잘 못하고 나는 모르는데 그리고 뭐 부끄러워한다거나 저는 그 절대 그렇죠. 그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남의 나라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배워가면서 하는 거지. 저희도 레파토리 쌓는 것처럼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라는 걸 머릿속에 차곡차곡차곡 저장했다가 그때그때 휴지 뽑아 쓰듯이 뽑아 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과정을 조금 일찍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걸 자꾸 많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데 대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사실은 나는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그 동아줄 같은 거다. 나는 뭐 학원 다닐 형편도 안 되고 학교도 다니기가 어렵고 그럴 때 영어를 하고 싶고 그럴 때 나는 이 EBS 라디오를 들으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특히 원양어선 타신 분들, 아~ 네, 저기 외국에 파병 나가신 네.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연락이 많이 오고요. 네. 그럴 땐 참 아 이건 내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건데 진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지
1: 잘해야지,
0: 좀 잘해야지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2: 보인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처음 느꼈던 게 네. 언제였더라면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진짜 그럴까 갸우뚱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저녁 시간에 생방을 한 몇 시간 했었는데 이제 뭐 사인을 막 올리잖아요. 네. 뭐 오스트리아에서 올리고 뭐 노르웨이에서 올리고 미국에서 올리고 와 진짜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구나. 네. 보영쌤을 들으러 올까? 근데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저 옛날 30년 전에 모닝 스페셜 들었어요. 뭐뭐 네. 들었어요. 야 정말 이런 임팩트가 있는 교육을 우리가 가르쳐야겠구나. 네. 저도 감동을 받으면서 감동의 메시지를 가끔씩 우리가 던지긴 해요. 네. 막 영어만 가르치면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저희들도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멘트를 던지면서 공부할 때 힘드시죠? 하면서 좀 힘을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방송인이 되게끔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1: 어떻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연들 있으신가요?
0: 아 너무 많은데요. 그 이제 앞을 못 보는 분들이 네. 이제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리포터를 하고 싶다고 네. 오신 적이 있었어요. 와, 옛날에. 네. 네. 근데 전국적으로 이제 딱 두 번 방송에서 공지했는데 리포터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딱 두 번 공지했는데 수천 명이 모였어요. 와, 와. 그래서 정말 EBS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을 다 해서 딱 열 분을 이제 그 직접 뵙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와. 멀리에서 앞을 못 보시는 분께서 잘 듣지 못하시는 분의 그 부축을 받아서 그 추운 겨울에 EBS까지 와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는지 근데 그 하시는 영어가 다 EBS 방송에서 나왔던 거를 그대로 이제 배우신 그대로. 거예요. 네. 들으면 알거든요. 네네. 아 이분은 팝송을 많이 들었구나. 이분은 영화를 많이 봤구나. 보통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충실히 공부하신 분이었고 난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분들 많이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재소자분들도 네. 계시고요.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도 계셨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금 나는 뭐 시간이 남아들어서 영어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진짜 힘겹게 이걸 하나의 지푸라기처럼 갖고 간다 하는 분들의 사연을 종종 듣게 됩니다.
1: 영어를 약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공부하시는 네, 네. 그런 분들이 또
0: 그건 그렇잖아요. 정말 제가 영어 교육을 네. 전공했지만 그 어떤 원서나 이론서에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의 그렇죠. 영어 교육은 저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3295님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40대 이지 잉글리시 청취자예요.
0: 아, 반갑습니다. 네.
1: 여기서 만나다니 더 반갑고 내적 친밀감 100%입니다. 두 분 진짜 찐이세요. 리얼이세요라고 이렇게
2: 리얼 디얼. 네.
1: 이 표현 이지 잉글리시에서 배웠어요.
0: 맞아요. 네. 리얼 디얼.
2: 감사합니다.
0: 네. 리얼 디얼.
1: 어떤 표현인가요?
2: 정말 진짜다 찐이다라고 네. 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할 때 약간 슬랭으로 표현할 때 네네. real deal. 이보영 쌤 is the real deal 하면 네. 이 세상에 가짜가 많잖아요. 네네네. 이분은 진짜다, 찐이다, 레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레알이래. 레알.
0: 도대체 오늘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2: 너무 예뻐서요.
0: 아, 근데 알았어요. 진짜 점점 영혼이
2: 없는. 근데 모형쌤이 웃긴 게 네. 칭찬 받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0: 네,
2: 쑥스러워하시고
0: 힘들어. 네,
2: 힘들어. 제가 놀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0: 그러니까 아니 놀리는 거였어요. 이때까지?
2: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좀 재밌게 쑥스러운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1: 그래서 두 분의 이 또 같이 진행하시는 또 코너가 네. 더 이렇게 화합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0: 근데 그런 네. 말씀을
1: 많이 티키타카가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좀 나 들을 때마다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수다가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거 좀 방송에서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인데 또 그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장소팔 고춘자 아세요? 장소팔 고춘자 잘 모르시죠? 네. 아, 그 누구라 그랬다나 장소팔 고춘자 모르신단 말이에요. 만 우리나라 최초의 만담가가 네. 있습니다. 네, 뭐 최불암 김혜자 네, 그 정도.
1: 아, 그렇군요. 네.
2: 두 분의 저희가 네. 방송하는 시간이 솔직히 뭐 9개 녹음한다면 딱 3시간이에요. 네. 근데 우리 녹음하는 총 시간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뭐냐 사이사이에 수다가 엄청 많아요.
0: 비디님까지 같이 이렇게
2: 네, 뭐 20년 동안 뭐 할 같이 친하게 지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관심사도 비슷하다 보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딱 하나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솔직히 사이사이 이제 찌찌뽕하는 이 그 포인트가 되게 네네네. 많아요. 서로 음악도 되게 좋아하고 영화도 네. 좋아하고 뭐 드라마도 좋아하고 하니까 뭐 그 사이사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났는데 어떤 뭐 노래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동시에 그 노래가 튀어나와요. 와~ 그때 막 빵 터지면서 웃기면서 네. 약간 이런 말씀하신 대로 티키타카가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그런 상황들이 힘들 때 좀 저희한테 힘이 돼요.
1: 네. 케미가 또 맞는 이 두 분의 진행자
2: 케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또 이 방송의 즐거움을 또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분께서 이렇게 영어 방송뿐만 아니라 네. 또 N장러로서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또 이보영 선생님 내년 2027 WID 홍보대사시라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2: Ambassador.
0: 네, 그렇습니다. WID 때문에 많이들 분주하시죠. 근데 정말 큰일 난 게 100만 명이 온답니다.
1: 그러니까요.
0: 정말 와.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 홍보대사로서의 뭐 별다른 일이라기보다 그 명동성당 앞에 가면 큰 화면에서 계속 홍보대사분들의 영상을 네네네. 틀어주시는 제가 네.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저는 한국의 성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들이 계시잖아요. 또 복자분들도 계시고 네.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잘 알렸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영어로 된 그 디지털 가이드 들을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holy spots 그러니까 신성한 지점들 그래서 네. holyspots.kr이라고 해서 당연히 무료고요. 그래서 네. 그걸 지도 안에서 내 주변에 성당이 어디 있지 또 뭐 성지가 어디 있지를 알아볼 수도 있고 또 그곳에 가서 여기 미사 시간 언제예요? 라고 한국말로 언제요? 그렇죠. 네. 한국말로 해볼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넣고 주변에 명승지도 관광할 수 있는 이왕 간 김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도 같이 넣어서 뭐 병원도 넣고 그러니까 응급할 때 상황에서 이제 빨리 조치해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넣어서 뭐 교통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연말까지는 한국어 버전도 출시를 해서 네. 사실 이렇게 성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이게 한 군데 디지털로 된 것이 없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책 보면서 많이 공부를 네네네. 하는데 책도 있지만 디지털로 가면서 이렇게 영어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거를 당연히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없으면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교구에서 많은 또 도움도 받고 있고 네네. 그래서 또 여진천 신부님이라고 네. 그 학자시기도 하시죠. 신부님의 자문을 얻어서 모든 걸 이렇게 정확성을 기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1: 와. 이 또 내용에 대해서 사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신신우신에 많이 있거든요.
0: 그래요? 그러면 제발 좀 저희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1: 네. 순교자들에 대한 정보 주시는 네, 뭐 네. 우리 수녀님도 계시고 아니면 그쵸. 우리 또 다른 작가님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뭐 성인과 관련된 그런 그림들 일러스트레이션 또 그리시는 작가님들도
0: 계시고 근데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그래서 또 조심스럽게 네. 네. 네.
1: 그렇죠. 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혹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네. 해봐도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네요.
0: 가오프는 이제 곧 앞두고 있고요. 네네네. 이제 아마 올 겨울쯤 돼야 아까 이제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조금 WYD에 대한 윤곽도 그때쯤 가서 더 잡힐 거라고 말씀을 주셔서 네. 제가 본격적으로는 올 가을에서 연말 계속 조금 지금 계속해서 이제 베타 테스트 돌리고 있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외국인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이제 순례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2: 제가 이 베타 버전을 한번 보긴 했는데 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0: 네. 고마워요.
2: 저도 들어가가지고 나도 외국인이라면 들어가서 이렇게 한국어도 배우고 편안하겠다, 안전하겠다라는 느낌이 네. 오더라고요. 네.
0: 맛집 홀리스팟. 정보도 있고, 네.
2: 맛집 정보도 있고, 너무 네, 얼마나 좋아요. 네. 네.
0: 맛집 다 봅니다 저희가.
1: 네. 런칭이 되면 나중에 또 한번 네. 직접 모셔서 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시연까지 또
0: 감사합니다.
1: 좋을 네. 것 같아요.
0: 꼭 그렇게 재밌겠다. 하겠습니다.
1: 저희가 이제 영어를 쓰면 일상 영어도 있지만 약간 그런 전문적인 영어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쵸. 신부다 보니까 네. 이제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영어를 이렇게 배우는데 이 그런 또 신학적인 영어 를 쓰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또 배워가면서 이렇게 네.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외국인 분들 그래도 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0: 아 그럼요, 잘 될 겁니다.
1: 생각이 드네요. 네, 네.
2: 좋습니다.
1: 9230님께서 귀가 아주 시원하고 명료해지는 음성입니다. 오랜만에 추억과 함께 몰려오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또 추억이 있는 목소리인데요. 시간이 흘러도 정말 변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 감사하죠. 네. 네.
2: 자존을 나겠습니다. 네.
1: 이 두 분의 앞으로의 어떤 시간들, 앞으로의 계획들도 좀 궁금해요. 우리 어떠신가요,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좀 나아가겠다 하시는 방향이 또 있으신가요? 네,
2: 저는 뭐 교육방송에서는 풀타임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제가 정말 교육을 사랑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잘리지 않는 한 저는 꾸준히 이즈 잉글리시 이보영 쌤과 같이 함께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저도 잘리지 네. 않는 한 열심히 주치 쌤과 함께 사실 오늘 많이 배워요. 제가 네네.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아 이렇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즐겁게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돼서 아주 감사하게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해보고 지금 하고 있는 홀리스파츠도 계속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아까 네. 이제 저희가 그런 영어 중에 좀 신학적인 영어도 필요하고 종교적인 영어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네. 평화 방송에서도 사실은 두 분 이렇게 모시고 그런 또 코너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또
0: 아주 바람이 개인적인 네. 이렇게 지난번에 시청에도 네. 똑같은 말씀 주셨었어요.
1: 아 그래요? 우리 라디오 팀장님 사장님을 듣고 계시면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두 분과 또 이렇게 진한 얘기 또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두 분을 보내드릴 시간이 이렇게 다가오고 아이고, 있는데요.
2: 그렇구나.
0: 네. 네,
1: 오늘 함께해 주신 또 소감들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CPBC 라디오 여기 나와보니까 네. 또 어떠셨는지. 네.
2: 어떠셨습니까?
0: 아 저부터 먼저 그 저야 뭐 이제 가톨릭으로서 사실은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 온다는 거는 너무나 영광인 거죠. 막 자랑하고 저도 오늘 동대방네 자랑하고 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시금 사실은 이제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귀를 항상 제가 앞에 써놓고 있는데 그걸 다시금 제가 뭔가 이렇게 상기되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기운을 얻고 가게 네. 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은총 가득한 나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솔직히 저기 이렇게 로비 들어오자마자 네네. 아 이건 참 거룩한 방송국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솔직히.
1: 이렇게 쓴 뜻이에요?
2: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 진짜 그 느낌이 저도 이제 우리 개신교 교인이긴 네네네네네. 하지만 우린 다 같은 크리스찬이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들어오면서 약간 한 가지 뭐 희망, 소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방송을 통해 이제 청취자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이 방송을 통해 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고 또 천국을 향해 좀 이렇게 이 방향성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진행자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원냐 신부님께 진행자가 이렇게 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2: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너무나 편안하고 편안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솔직히 약간 긴장했어요 처음에. 이 분위기 팍도 안 되고 잘 모르는 방송인데 어떻게
1: 곳에서 네.
2: 우리 둘만 방송한다면 그냥 팡팡 튀면서 그냥 하는데 아 이거는 거룩한 방송이군요.
0: 충분히 튀고 계십니다.
2: 충분히 아 죄송합니다.
0: 충분히 튀고 계십니다.
2: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0: 더 튀면 뚫려.
2: 네, 저는 끝까지 응원하고 계속 청취자 플러스 원이 오늘 생겼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0: 감사합니다.
1: 너무나도
2: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EBS 라디오 이즈 잉글리시의 진행자 이보영 클라라 선생님 그리고 남주철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인사 특별하게 영어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뭘로 할까요? God bless you 아니 peace be with you 약간
0: peace be with you
1: 네
0: peace be with you
1: 이렇게 인사를 네.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0: 아 그럴까요?
1: 네
0: 할까요?
1: 우리 또 마음 담아서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할게요.
0: 네
1: 하나 둘 셋
0: peace be with you.

오늘 라디오 빵집 영업도 아주 맛있게 잘 진행을 해봤는데요. 내일 또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수도자들, 사제들 만나서 성소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12번째 주자, 의정부교구 청소년사목구 김일현 요셉 신부님과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싸이의 예술이야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귓가를 스쳐 지나는 소리가 있는 반면 마음을 내어주고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소리도 있죠. 무더운 여름날 창가를 두드리는 빗소리는 고맙고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의 목소리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친 나에게 괜찮아 하고 조심스러워 건네는 한마디나 말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누군가의 침묵은 내 마음을 내어주고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소리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셨나요? 성 베네딕토 회의의 수도 규칙서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들아 들어라, 말해줄 것이 있다. 너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어쩌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말하기에 앞서 먼저 나의 마음을 내어주며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를 스쳐 지나는 작은 소리들, 그 속에서 소중한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월 14일 연중 제15주간 화요일이에요.

0: 오늘의 첫 곡 김태진 신부님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아요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누군가는 지저귀는 새소리에서 계절을 듣고 누군가는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희망을 듣는다고 하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깊은 한숨에서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한 아픔을 알아차리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은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 귀를 빼앗은 건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과 잠시 스쳤다 사라지는 세상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놓치기 쉬운 소리가 있다면 바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주님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매일미사 복음 환호송이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라는 시편 말씀이었죠. 주님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크고 웅장하게 들려오지 않고 고요한 중에 산들바람 같은 작은 울림으로 또 수많은 글씨 사이에서 내 마음에 살포시 내려앉는 성경 말씀 한 줄로 혹은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를 통해 나를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하루쯤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세상의 소리들을 좀 줄이고 고요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다정한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하고 또렷한 정답과 반짝반짝한 센스가 빛나는 오답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걸까요? 지난달 초 교황청 홍보부 장관으로 평신도 여성인 멕시코 출신의 언론 경영인 몬세라트 알바라도가 임명된 데 이어 얼마 전엔 이탈리아 출신의 알레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님이 이 부서의 신임 장관으로 임명돼 화제가 됐습니다. 정의와 평화, 사회복지, 이주, 보건사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황청의 핵심 부서 가운데 하나인 이 부서는 과연 어딜까요? 1번 인간발전부, 2번 인간발굴부, 3번 인간발레부.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있는 오답 더 만들어주신 분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CPBC 커피콩 크루에겐 영상 한 편당 5만원 커피 기프티콘 드리는 것도 아시죠? 통통튀는 1분 신앙상담 영상을 만들 영상 크리에이터 상시 모집 중입니다. 대구 CPBC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해 주세요. 알레산드라 스멜릴리 수녀님이 장관으로 임명된 교황청의 이 부서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패기의 캐릭터 디벨롭먼트 드릴게요. 광고 먼저 나갑니다. IS 동서 제공이에요.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패기의 캐릭터 디벨롭먼트였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인간 발전부. 정식 명칭은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인데요. 교황청 내 정의평화평의회, 사회복지평의회, 그리고 이주사목평의회와 보건사목평의회까지 총 4개의 평의회를 통합한 부서라고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이 핵심 부서에 알렌산드라 스멜릴리 수녀님을 신임 장관으로 임명하셨는데요. 전임 교황이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족, 교황청 고위직에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발탈해야 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빵톡의 엘리사벳님, 수술하러 가시다 말고 1번이요 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대건안드레아님 인간 발전부 해주셨고요. 4027님도 정답 1번, 6053님 정답 1번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방송 후에 연락드리고요. 또 정답을 넘어 더 센스 있는 오답 능력자로 발전하신 분도 있는지 살펴볼게요. 7005님 수족냉증이라서 냉방 중인 곳에서 발이 차가워지는 인간 발시림부 모집합니다. 발시림부 저도 여기 가입해야겠는데요. 수족냉증 있는 분들은 공기가 차가워지면 피가 발끝까지 잘 안 가서 에어컨 밑에서 너무 시원하고 좋기는 한데 발은 시려운 좀 언밸런스한 상황이 나타나죠. 인간 발시림부. 3400님 기저귀 갈기만 하면 쉬야를 발사하는 우리 조카는 발사부 장관. 와 그러면 기저귀 갈자 하고 이렇게 기저귀 딱 열면은 그대로 얼굴로 쫙 발사를 하는 건가요? 아기가 타이밍을 잘 잡네요. 어떤 기분일까요? 근데 그것마저도 좀 귀여우면서도 좀 착잡한 묘한 기분인 것 같아요. 4704님, 우리 남편은 발냄새부 장관. 혹시 지난 퀴즈 때 그 탈리타쿤 퀴즈 때 우리 남편 발냄새 쿵쿵 하셨던 그분 아니세요? 아 근데 새싹 문자 뜨는 거 보니까 그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 요즘 좀 발냄새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여름이라 그런가? 위로 겸해서 오늘 오답 선물 기프티콘 4704님께 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근데 보니까 뭔가 발냄새부, 발사부 여기저기 좀 장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하나쯤은 장관이다. 여기서만큼은 장관이다 하는 게 있다면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 빵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승철 마이 러브.

맛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나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장관급이다. 우리 3082님. 땀 흘리기에서는 장관인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이 자리는 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땀 뻘뻘 흘리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행복찻집에서 더위 식히고 가시고요. 5502님, 저는 치킨 뼈 발라먹기 장관입니다. 한 점의 살도 남기지 않아요. 발골 장인, 발골 장관 이런 분들 꽤 있죠. 치킨이 한번 입에 딱 들어가며 나올 때는 무슨 이렇게 뽀얀 뼈만 쏙 빠져나오잖아요. 진짜 어떻게 하시나 몰라요. 우리 5502님 누가 혹시 살 아직 많이 붙어있는데 다 먹었다 하고 휙 버리는 거 못 참으시죠? 대건 안드레아님, 저는 제주 축구팀을 관할하는 부서가 있다면 장관, 아니 대통령급일 것 같아요.

정말 오랜 기간 축구를 봐왔던 터라 구단 직원들도 인정할 정도로 숨겨진 기록들도 아는 1인입니다. 와 진짜 이런 분들이 사실 진짜 장관 하셔야 되는데 그쵸? 숨은 곳곳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 백원 안 내려님은 좀 인정해드립니다. 공구 이사님, 저는 샤브샤브 먹기부 장관할 수 있어요. 평소엔 소식주인데 샤브샤브만 먹으면 배에 한계가 없어져요. 그래요? 그 샤브샤브 한정으로 위가 늘어나는 건가? 근데 맞아요. 아무리 소식자여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는 대식자가 되더라고요. 신민호님, 어제 당첨됐는데 문자가 안 돼요 하셨거든요. 문자 메시지 샵0931번으로 저 당첨됐어요 하고 성함과 주소 보내주셔야 하고요. 우리 차담 참여해주신 공구 이사님께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 도스토옙스키.

0: 서재들의 플레이리스트 DJ 벡터 신부입니다. 오하.
1: 저는 그럼 백하.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처음 뵙겠습니다.
1: 우리 사플리의 새로운 DJ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0: 아, 네. 박수 감사합니다.
1: 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가요?
0: 아, 저는 지금 고산 성당에 보좌 신부로 있는 정재훈 프란치스코 신부라고 합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아, 네.
1: 신부님 혹시 지난주까지 네. 우리 평방에서 오늘의 강론
0: 아, 맞습니다.
1: 맞죠? 아, 잘 들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근데 벡터 DJ 벡터라고 하셨죠?
0: 네네.
1: 그 악당 이름 아니에요?
0: 혹시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보셨나요?
1: 보지는 못했습니다.
0: 아, 못 보셨군요.
1: 네, 근데 악당이라는 건 알아요.
0: 이게 고산에서 제가 얻은 별명인데요. 고산 성당에 오자마자 신학교를 갔어요.
1: 네.
0: 그 겨우 신학교에서 저랑 아직 친해지기 전이었던 여학생이 네. 서먹서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 신부님 똑같은 거 생각났어요 하면서 휴대폰을 검색해서 보여주는데
1: 네.
0: 이 벡터 퍼킨스라고 하는
1: 퍼킨스.
0: 네. 미니언즈 캐릭터 그걸 보여주더라고. 너무 닮아서.
1: 네.
0: 그래서 저도 아 이거 별명으로 하면 애들한테도 더 잘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 해서 애들한테도 벡터 신부님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1: 아 진짜 좀 닮으셨어요.
0: 아 진짜요. 네,
1: 여러분 빨리 벡터 당장 검색해 보세요. 진짜 닮으셨어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벡터라고 하는 캐릭터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보게 되니까.
1: 네.
0: 아 벡터 의미가 있더라고요.
1: 오.
0: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1: 모르겠어요.
0: 확실한 방향과 규모가 있는 악행을 저질러서 그런 의미의 악당.
1: 아, 그 물리에서 벡터 할 때 그
0: 그렇죠,
1: 벡터군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벡터 퍼킨스라고 하는 악당 이름인데
1: 네.
0: 저도 이제 DJ 벡터가 되어서
1: 악당이
0: 확실하게
1: 되겠다는.
0: 아니요. 악당이 되면 안 되고 평화방송을 정복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1: 안 돼요, 안 돼요.
0: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고 싶다. 이런 포부로 DJ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메시지를 어떤 좀 잘 전해주시는.
0: 아, 맞습니다. 네.
1: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0: 네네.
1: 저도 앞으로 신부님께서 그 벡터로서 들려주실 그런 플레이리스트와 메시지들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신부님 저희 방송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응원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0: 아, 네.
1: 네 지금 우리 안선정님.
0: 네네. 아, 지금 저희 본당이 청년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인데 오늘도 지금 일중으로 알고 있는데 응원하려고 일부러 잠깐 들린 것 같아요.
1: 어머나, 네. 벡터 DJ 신부님 파이팅 하셨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또 박미숙님도 DJ 벡터 파이팅 하셨어요.
0: 저희 자무회장님이시죠.
1: 자무회장님 오셨고요.
0: 아, 심지어 능력자시거든요. 이번에 제 벡터 그 DJ 벡터 그 포스터도 만들어주신.
1: 안 그래도 이제 신부님 출연 섭외가 결정나고 나서 본당에서 굉장히 홍보를 서로서로 네. 서로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0: 네네. 뭐 저는 잘 안 돼도 되지만 또 제가 갔는데 행보찻집이 갑자기 시청률이 떨어진다 이러면 안 되니까.
1: 어머나 어머나.
0: 그래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 뭐 문자메시지로도 8310님 꺄! 이 좋은 목소리의 신부님은 누구신가요? 자주 들어본 목소리네요. 좋아요. 하셨어요.
0: 저희 신자분이신가? 번호만 봐서 모르겠네요.
1: 성함 남겨준 분도 계세요. 네. 0547님 안토니아님이신데요. 우리 신부님 나오셨네요. 친숙한 목소리가 더 친숙하게 들립니다. 덩달아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안토니아들이.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 그 든든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플리의 선배 신부님.
0: 아, 그렇죠. 네.
1: 직접 읽어주세요, 신부님.
0: 아, 우리 달자 신부님. 목소리 미남 정재훈 신부님 첫방 화이팅.
1: 화이팅.
0: 네. 소품은 제가 먼저 받았지만 예, 사플리에서는 제가 한참 후배이기 때문에 선배님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응원도 받으셔가지고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저희가 항상 그 카테고리가 있죠?
0: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카테고리를 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카테고리는 제가 평소에 제일 머릿속에 담고 있던 주제로 꼽아봤습니다. 꿈을 꾸다.
1: 오, 멋있네요. 네.
0: 그냥 꿈보다는 꿈을 꾸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카테고리를 정해봤습니다.
1: 네.
0: 혹시 오디는 뭐 평소에 꿈을 자주 꾸시나요?
1: 저는 정말 딥슬립이기 때문에 꿈을 잘 안 꿔요.
0: 숙면파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잊혀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1: 네.
0: 또 아쉬운 것도 있죠. 아, 내가 이 꿈은 기분 좋게 꼬아가지고 기억을 하고 싶다 하는데
1: 맞아요.
0: 일어나자마자 또 까먹잖아요.
1: 맞아요. 아. 영화로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거. 아,
0: 정말 서사가 있는 그런 맞아요. 꿈도 아 이거 정말 아, 내가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다 하는데 들려주기 전에 항상 까먹고 나는 맞아요. 게 꿈입니다.
1: 혹시 신부님 오늘 네. 좀 좋은 꿈 꾸고 오셨어요?
0: 아 오늘 꿈 안 꾸고 그냥 푹 잤습니다.
1: 아 뭐 다행이네요. 제일 네, 좋네요.
0: 푹 잤습니다. 푹 자고 해서 지금 컨디션은 최상인 것 같아요.
1: 다행입니다.
0: 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잠잘 때 그 꿈 말고도 또 다른 표현들이 있죠. 미래, 희망, 목표 그것을 뜻할 때도 우리는 꿈이라는 용어를 쓰곤 합니다.
1: 네.
0: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카테고리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맡고 있는 이 사목지에서 또 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많은 청춘들, 젊은이들이 미래, 희망, 목표 이 모든 것을 잊거나 내려놓거나 또 버린 채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가슴 한 켠이 좀 아려옵니다. 아려오면서 저 친구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청년들의 꿈, 미래, 희망을 응원하면서 이 카테고리를 정해봤습니다.
1: 아, 그래서 꿈을 꾸다였군요.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안선정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아, 우리 제가 또 고민 상담도 많이 해줬거든요.
1: 정말요? 네,
0: 지금 취직해서 참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또 그만큼 진심이 담긴 오늘 사플리가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이쯤에서 DJ 벡터가 소개해드리는 대망의 첫 번째 곡 뭘까요?
1: 과연?
0: 박정현의 꿈에 명곡이죠. 듣고 오겠습니다.

0: 꿈인 줄 알지만. 예, 노래 안 하려고 했는데 문자 보내주신 저희 고산성당 고마운 교우분들이 노래는 따라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청개구리라서 안 하려고 했지만 저걸 보자마자 참지 않고 한 소절 불렀습니다.
1: 아, 좋은 신부님이시네요.
0: 근데 초보 DJ이다 보니까 실수 또는 이제 앞으로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생겼어요. 아, 노래 너무 긴 거 들어보니까. 아, 노래 선곡을 할 때 길이도 봐야 되겠다.
1: 아, 여기 5분이 좀 넘는 곡이었는데 그래도 워낙 명곡이라가지고.
0: 아, 그렇죠. 네. 이게 또 꿈에가 서사가 있다 보니까. 네. 아, 노래 전체가 스토리가 있어요. 기승전결. 근데 이 노래는 사실은

0: 불러보신 분들 알겠지만 고음도 나오고 또 섬세한 감수성이 있어야 돼서 저는 사실은 직접 부르지는 않습니다. 듣는 걸 좋아하는 성곡이에요. 근데 이 꿈에라고 하는 노래는 사실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쵸. 찡하고 그렇죠. 가사 자체가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을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 그런 갈망이 담겨져 있어서
1: 맞습니다.
0: 아, 너무 감동적인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
1: 근데 저는 워낙 흥이 많으신 신부님을 알고 있어서 네. 엄청 막 이렇게 시끄러운 노래를 선곡하시려나 했는데 의외의 선곡이었어요. 네.
0: 노래방 가면 뭐 시끄러운 거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행복가족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아하.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보다는 네. 가족분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1: 아, 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군요.
0: 맞습니다. 네. 네.
1: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0: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이 노래의 꿈도 화자로 들여다본다면 그 사람한테는 참 위로가 되고 힘도 되고 이런 의미가 있죠. 또 꿈의 세계는 휴식과 회복, 또 충전이라고 하는 고마운 선물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오늘도 이제 해가 중천에 아직 떠 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밤은 찾아올 거예요. 우리 행복 가족분들도 오늘 밤 악몽, 불면증 둘 다 별로니까 기다리지 네. 말고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꿈에 나온다면 참 행복한 꿈자리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잘 자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0: 제가 성시경이 아니라서 감히 그 영역까지는 도전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럼 다음 곡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또 다른 의미의 꿈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임재범이 부릅니다. 비상.

0: 네, 임재범이 부른 비상 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아,
0: 사실
1: 네.
0: 이 노래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1: 그쵸.
0: 네,
1: 명곡들이 다 나오네요,
0: 그
1: 오늘.
0: 위로도 될수 있고 또 동기부여도 될수 있고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1: 네.
0: 사실 이 노래는 또제 애창곡이라서 많이 부릅니다. 근데
1: 어떻게 한 소절?
0: 아니요, 지금 자제하겠습니다.
1: 아니,
0: 예,
1: 왜냐면 지금.
0: 첫방부터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 아니, 우리
0: 네.
1: 9877님께서 고산의 가수 재훈 씨님 라디오 데뷔 축하드립니다 하셨거든요.
0: 아, 제가 사실 성당에서 강론이나 아니면 미사 때 노래를 한 번씩 합니다. 근데
1: 어허!
0: 팬도 있고 안티팬도 있어요.
1: 안티도 있으세요?
0: 팬들은 잘 들었다고 하는데 안티팬은 그냥 부르지 말라고.
1: 아,
0: 그래서
1: 어떡해.
0: 제가 원래 비상은 이제 준비를 했었지만
1: 네.
0: 아까 또 의도치 않게 꾸메를 불렀기 때문에
1: 아,
0: 오늘은
1: 비상.
0: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무님, 왜 사플리가 아니라 노래 드리기에 모셨어야 됐나?
0: 거기 하면 또 원성이 자자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임재범 비상 이 노래가 지금 청년들한테도 참 들려주고 싶은 그런 노래예요.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
1: 네.
0: 지금 취업 준비 또뭐 대학 진학 준비 또는 뭐 결혼 준비 등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많잖아요.
1: 그쵸.
0: 그 친구들한테 참이 꿈의 날개가 달려 있다면 꿈을 향해서 훨훨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0: 사실 저한테도 최근에 이 날개가 작은 날개인데 바닥바닥 돋아난 게 있습니다.
1: 안 보이는데요?
0: 안 보여요? 투명 날개라 가지고 지금은 은신하고 있는데
1: 날개가 나셨어요?
0: 날개를 바로 우리 오디께서 달아주셨어요.
1: 어머, 제가요?
0: 제가 정말 나른한 오후 한 2시, 3시 정말 이 시간대였어요. 그냥 저는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섭외 전화가 와서 사플리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강론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교리나 뭐 등등 제 사복지에서 청년들한테 교우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항상 고민이 들어요. 아, 내가 이 말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이 친구들한테 교우분들한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의미가 있을까? 근데 어쩌면 이 사플리라고 하는 자리도 저한테는 새로운 모험이고 도전이고 한데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는 행복가족분들 또 고맙게도 저를 찾아오신 우리 고산의 많은 교우분들께도 제가 강론이나 미사나 교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도움이 될수 있다면 참 보람차일 것 같아요.
1: 아, 우리 신부님의 새로운 날개, 새로운 꿈 응원하겠습니다.
0: 열심히 날개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고산 교우분들 듣고 계시죠? 우리 신부님 방송하고 이렇게 오시면은 막 놀리기도 하시고 또 문자 참여도 이렇게 하시면서 신부님과 또그 이야기도 나누고 추억거리 함께 만드시면 좋겠네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이 비상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어요. 몇년 전에 너무나도 이제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유명해졌던 동기부여와 관련된 말이 있거든요.
1: 네.
0: 혹시 중꺾마
1: 알죠, 알죠.
0: 아시죠? 아,
1: 중요한 건
0: 꺾이지
1: 꺾이지
0: 않는
1: 않는
0: 마음
1: 마음.
0: 맞습니다. 중꺾마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말고도 어른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원래 게이머가 이제 했던 말이에요. 게이머가 했던 말인데 이 중꺾마라고 하는 자세를 통해서 대단한 역전승을 일궈냈던 그런 게이머의 표현입니다. 근데
1: 그렇군요.
0: 그 게이머 말이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도 이런 말을 갖고 또 그때 우리 월드컵에서 선전했었죠.
1: 네네, 카타르
0: 그러면서
1: 월드컵.
0: 유명해졌어요. 맞아요.
1: 그랬군요.
0: 그래서 이 중꺾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행복가족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꺾이지 않고 날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중꺾마 하자고요.
0: 중꺾마 합시다.
1: 네.
0: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들어보시면 좋은 노래입니다. 안예은이 부릅니다. 문어의 꿈.

0: 네. 앞에 노래들에 비해서 상당히 최신곡 2021년에
1: 그러네요.
0: 나온 문어의 꿈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혹시 어디 들어보셨나요?
1: 아, 알죠 알죠. 요즘도 네. 좀 흥얼거리고 있어요.
0: 아, 사실은 이제 이 노래 때문에 재밌는 가사, 중독성 있는 멜로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안예은이라고 하는 가수를 삽시간에 초통령의 경지에 오르게 한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생들 등등 우리 어린애들한테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효자곡입니다.
1: 그렇군요. 네. 근데 의외로 지금 행복가족들한테 인기가 좋은 게 김소희님 네. 선곡 짱이네요 하셨고요. 8310님은 어쩜 제 최애 노래라서 벨소리로도 해놨는데
0: 아 맞아요. 이거 벨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죠.
1: 정말요? 네. 오늘 선곡 대박입니다 아, 하셨어요.
0: 다행이네요. 네. 저는 또 저 혼자 알고 별로 사람들 공감이 안 되면 아 다음엔 선곡을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선곡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네, 참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이네요.
1: 맞습니다. 네.
0: 이 노래는 또 가사를 잘 곱씹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흥겨운 리듬감에서 밝은 에너지가 전해지는데 원래 이 안예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싱어송라이터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데 이 노래도 작사 작곡했거든요.
1: 네?
0: 근데 원래는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막막하니까 꿈과 상상의 세계에 빠져버리고 마는 이 사회인의 애환 그걸 담고 있는 씁쓸하고 쓸쓸한 주제로 만들었던 노래가 이거예요.
1: 하긴 그래서 가사에 그렇죠. 뭐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그렇죠, 될 수 그렇죠. 있어.
0: 그리고 뭐 가사에도 끝자락에도 나오지만 우울해. 그러니까 현실이 우울하다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예상 밖으로 애들이 너무 완전히 푹 빠지고
1: 나는 그렇잖아요. 문어 이게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막 문어 관련된 뭐 패러디 영상도 나오고 맞아. 이러다 보니까 너무 사랑받는 노래가 되었고 실제로 초등학생들 관련 또는 뭐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도 많이 쓰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안예은이 아 이대로 그냥 이게 우울한 노래였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좀 아쉽겠다 싶었는지 재해석을 직접 했습니다.
1: 직접?
0: 네. 안예은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재해석을 했어요.
1: 우와.
0: 제가 그 내용을 정성스럽게 나무 위키에서 찾아보고 또 제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1: 그쵸,
0: 또 우리 고상교우분들이 듣고 아, 또 저 신부님 마음대로 막말하네 이럴 수 있으니까
1: 아, 자료조사가
0: 맞습니다. 자료조사가 철저하게 또 출처를 밝혀야 되거든요.
1: 아, 네.
0: 근데 원래는 꿈을 꿔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런 현실의 벽을 말하는 암울한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해석을 통해서 나는 나갈 수 없더라도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행복할 겁니다. 라고 하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는 위로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1: 나갈 수 없어도 꿈을 꾼다.
0: 그렇죠. 그래도 꿈을 꾸겠다.
1: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애초에 쓸쓸한 곡으로 만든 건데
0: 맞아요.
1: 사람들의 어떤 이런 사랑이 정말 제작자가 다시 해석하게 그렇죠, 그렇죠. 만들었다는
0: 이런 게. 노래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완전히 의도를 바꿔버리는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노래를 그래서 이제 안예은의 인터뷰를 보면서 딱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꿈보다 해몽
1: 아, 그렇죠.
0: 이런 말 있죠. 마침 또 제가 오늘 정한 카테고리도 꿈을 꾸다 했는데 꿈보다 해몽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전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어떤 일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볼 수도 있고 풀이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지닌 속담인데
1: 네.
0: 우리 행복가족분들 지금 보니까 문어의 꿈 너무 사랑하시고 자주 들으시고 애청곡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해피하게 행복하게 이 노래 들으시면서 위로도 받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직시하고 마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0: 네. 오늘도 이제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쉬고 땅만 쳐다보며 사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우울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고 지금 뭐 밖에 더우니까 밖에 나가시진 않더라도 그래도 창문 통해서 푸른 하늘도 바라보시고 또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상쾌하게 기분 전환하신다면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썩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1: 아유, 네. 아멘입니다.
0: 아멘.
1: 선신부님 이런 따뜻한 말씀과 노래 덕분에 또 이렇게 남은 오후를 더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8310님께서는 신부님 날개에 달리셨다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마세요. 안 돼요. 하셨고요. 또 신부님 정말 목소리 정말 멋지신데요. 떨지도 않으시고 근데 노래는 제발 자제해주세요.
0: 아, 또 이렇게 하면 긁어버리는데
1: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0: 이러면 다음 방송부터는 노래를 잔뜩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제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저는 너무 궁금해요. 5620님도 남겨주셨고 노래하지 마시라고.
0: 아하,
1: 예. 그리고 네. 7347님은 아유 신부님 진행 참 잘하시네요. 새로운 모습입니다. 응원할게요.
0: 안티팬이 아니고 열성 팬이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초반에 이분도 고산이신 것 같은데요. 김소희님 고산 사목 부회장님이랑 구역회장님이랑 공구역장님 이랑 열심히 듣고 있어요.
0: 아유, 영광입니다.
1: 아유, 어머나 어머나 지금 뭐 온 교우분들이 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0: 또 주인 신부님께서 주보에도 내라고.
1: 아이고 주인 신부님 최고.
0: 미사에도 공지사항때도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교우분들께 일단은 정보 전달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1: 와 근데 이렇게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 또 빵 어플 회원 가입해서 남겨주시고 너무너무
0: 아이고, 너무 지극정성 감사드립니다.
1: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다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특별히 참여해주신 박미숙님, 8310님, 5620님, 이유민님께 드리겠습니다.
0: 문자 예, 축하드립니다.
1: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네, 이제 신부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0: 네.
1: 오늘 첫 출연 소감 어떠세요?
0: 아, 출연 소감. 오디랑 처음에 마주해서 리허설 할 때까지만 해도 많이 안 떨었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문자 보내고 이래 이제 응원해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떨리는 거예요.
1: 그렇죠. 다 들어오셨어.
0: 다음부터는 이렇게 응원 메시지는 보내지 마시고.
1: 아, 무슨 소리십니까, 신부님? 여러분 안 돼요.
0: 귀로 만들어주세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그래도 제가 첫 방송인데 되게 떨리고 긴장하고 가슴도 콩닥콩닥 뛰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시고 함께 들어주셔서 저도 그분들의 에너지를 덩달아 얻고 가는 기분 좋은 오후인 것 같아요.
1: 아유, 다행입니다. 네, 저도 덕분에 참 든든했고요. 우리 고산에서도 또 많은 행복 가족들도 계속 들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부님과 함께 여기서 행복하세요로 인사드릴게요. 끝곡은 악뮤의 후라이의 꿈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 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영케이의 다시 돌아온 계절 들으면서 두쉐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6392님, 빗띠, 저 오늘 회사 가방에 텀블러 뚜껑이 덜 닫혔나 봐요. 엉망이 된 가방 보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아, 스스로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유, 지금 가방 때문에 화나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화내지 말고 내가 오늘 진짜 바빴구나. 예, 생각하시면서 빨리 처리를 해야죠. 예,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좀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가지고 유리컵에 얼음 착 채워가지고 탁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드는 순간 유리컵을 깼어요. 그래서 집에 아주 그 있죠, 장판, 예, 그 카페트 난리. 예. 그리고 막 유리컵 그거 정리하다가 막 손도 베고, 아, 그랬는데 그 뭐 어떻게 해? 내가 한 걸 어떻게? 그래서 한숨 한번 쉰 다음에, 그래, 여름이니까 카페트도

씻을 겸, 네, 그러자. 네, 유리 깨진 거 치우고, 청소기 하고, 카페트 세탁하고 하면서, 아, 괜히 나한테 화내봤자 나만 화나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우자. 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네, 또, 나머지 남은 맥주는 또 알차게 먹었답니다. 반 정도 캔에 남아 있는 거는 알차게 먹으면서 화를 풀었어요. 자, 뭔가 나 자신 말고, 예, 할 거는 빨리 하고, 예, 가방도 빨리 말려주세요. 2104님, 날이 더워서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선풍기 강풍으로 틀고 가만히 라디오 듣는 중입니다. 살에 닿는 바닥이 서늘하니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더울 때는 바닥에 누워있는 게 최고라니까요. 8471님, 빗띠, 저 큰맘 먹고 소설책 한권 샀어요. 오늘부터 딱 10장씩 읽으려고 하는데, 과연 며칠이 나갈지? 소설책은 그래도 술술 읽히잖아요. 예. 네. 10장씩이라고 딱 정해놓지 말고, 그냥, 읽고 싶을 때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전에 읽으면은, 예, 잘잘수 있어요. 4833님. 중학생 딸아이가 청소 좀 하라고 잔소리 할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웬일로 자기 방 책상 정리를 싹 해놨더라고요. 뭐 웬일이야? 알고 보니까 오늘 친구들 놀러 온대요. 친구들이 반갑기는 처음이네요. 아유, 애들도 안다니까요. 네. 우리도 누구 손님 올 때는 미리미리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 친구들이 너무 더러우면 너무 창피하니까 미리미리 청소해놨네. 아유, 기특해. 친구들 좀 종종 불러야겠어요. 7019님. 오늘 점심때 회사 근처 지하상가에서 우연히 옛날 문방구 불량식품 파는 곳을 발견했어요. 반가운 마음에 아폴땡이랑 쫀득이 가득 사와서 팀원들이랑 나눠 먹었습니다. 오, 옛날 불량식품 파는데 그냥 지나치기 어렵죠. 잘하셨네. 이거 같이 또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데. 잘하셨어요. 3258님. 빗띠, 저 드디어 스마트폰에 쌓여있던 사진 수천 장을 컴퓨터로 옮겨 담으면서 정리했어요.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던 용량 부족 경고창이 사라지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하셨어요. 잘하셨네요. 이게 용량 부족하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막 불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이게 정리를 좀 해야지. 네. 이제 좀속 시원하시죠? 5911님, 오늘 남편이 퇴근길에 동네 시장 들러서 족발 좀 사가겠다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아, 퇴근이 이렇게 기다려질 줄이야. 어우, 남편 센스 있으시다. 세상에. 맛있게 족발 드세요. 3045님, 요즘 맨날 운동화만 신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구두 신고 출근했더니 뒤꿈치가 홀랑 까졌네요. 아이고, 오랜만에 구두 신으면 그래요, 진짜. 에이, 뒤꿈치 빨리 약 발라주세요. 3481님, 비띠, 전 복날이면 삼계탕 대신 닭한 마리를 끓여 먹어요. 큼직한 냄비에 달기랑 파, 감자 듬뿍 넣고 끓여가지고 특제 겨자 소스에 콕 찍어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십니다. 마지막에 칼국수 사리까지 말아 먹어야 완성이에요. 닭한 마리를 집에서 끓여 드시는군요. 와, 대단하다. 네. 이게 겨자 소스가 맛있어야 진짜 닭한 마리인데. 그, 이 담백한 국물, 네, 생각나네요. 칼국수까지 야무지게 말아 드세요. 7059님. 제 최애 닭 요리는 집에서 기름 없이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낸 소금구이 닭날개입니다. 허브솔트 톡톡 뿌려서 바짝 구워내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게 최고예요. 1264님은 어제 퇴근길에 춘천식 철판 닭갈비 밀키트를 사왔어요. 내일 아삭한 양배추랑 고구마 듬뿍 넣고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 침이 고이네요. 우와. 철판 닭갈비 밀키트가 있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내일 먹을 게딱 정해져 있으면은 준비되어 있으면 든든하죠. 맛있게 집에서도
해먹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화요일 2부는 주제 선곡 대결 함께 할 건데요. 우리 방글이들의 도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코너죠.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그 코너입니다. 큐시트 싹싹 비워뒀으니까 차곡차곡 채워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NCT 드림의 파랑,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

빗띠가 주제를 드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을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이불을 꽉 채워봅니다.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네 글자 노래 제목. 네 글자로 된 노래 제목. 이거 많은데 찾으려면 갑자기 생각하면 기억 안 나거든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그리고 CPBC 빵빵톡으로 네 글자인 노래 제목 보내주세요. 먼저 이 노래로 출발할게요. 박진영, 너뿐이야.

4187님이 백지영의 사랑하네 이 곡도 네 글자예요 하셨어요. 자, 네 글자 노래 제목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청춘 누룽지 보내드려요. 샵 1053 100원의 유료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네 글자 노래 제목 계속 보내주세요.

0: 두제 뮤직 김빈나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제 선곡 대결 하는 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네 글자 노래 제목이었거든요. 9183님, 나윤권의 너였으면. 이거 네 글자 맞죠? 그럼요. 2288님, 가스마리 지영선이었나요? 3568님,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8256님, 버스커버스커 막걸리나 듣고 싶어요. 와, 네 글자 노래 제목 은근히 많네요. 3737님은 그대네요. 이 곡 듀엣곡이었던 것 같은데 하셨고요. 3918님, SG 워너비의 가족사진도 네 글자예요. 맞아 맞아. 2913님, 임창정의 소주 한 잔? 3719님은 거미의 그대라서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5151님, 전남친이 잘 부르던 노래 김범수의 사랑해요. 어머머머머. 5151님 아니고 딴 분이었어요. 네. 옛날 옛날 전남친이겠죠? 7129님, 추억 속의 노래 소니아의 눈물이나 기억나시나요? 하셨는데요.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요. 자, 이 중에서 3719님 오늘 거미의 그대라서 선곡해 주신 3719님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혼성그룹의 노래 받아볼게요. 100억 커피 상품권 2만원권 드려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 아시죠? 자, 이 노래부터 출발해봅니다. UP의 바다.
1: 원 뱅크 쇼!

유피의 바다 듣고 왔고요. 1269님이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요. 오늘 당첨되면 이번 주말 내내 기분 최고일 것 같아요 하셔서 이 곡도 함께 듣습니다. 혼성그룹의 노래 계속 받고 있어요.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 아시죠?

4250님, 자자의 버스 안에서 신청해요. 버스 안에서 이 곡 들으면 피로가 싹 날아갈 것 같아요 하셔서 우리 이 화요일의 피로 함께 싹 날려버려요. 이 노래 듣고 두 번째 혼성그룹의 노래 선곡왕 발표할게요.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주제 선곡 대결 함께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제가 혼성그룹의 노래였거든요. 와, 이 곡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3841님은 혼성그룹 하면 역시 투투의 1과 2분의 1이죠. 7052님, 쿨의 애상 신청합니다. 여름 라디오에 이 노래 빠지면 섭섭해요. 8934님, 코요태 순정. 전주 나오자마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마성의 인트로. 6383님, 샵에 스위티 들려주세요. 2077님, 거북이 비행기요. 언제 들어도 몽글몽글하고 행복해지는 노래예요. 9315님, 영턱스클럽의 아시나요 신청합니다. 7201님,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이야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자, 이 중에서 4150님, 자자의 버스 안에서 신청해 주신 4150님께 백업커피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월드뮤직 신청해 주세요. 뭐 칸촌의 샹송, 보사노바 모두 오케이입니다. 선물은 비누, 100원이 드는 샵 1053, CPBC 빵, 빵톡으로 기다릴게요. 자, 이 노래로 먼저 시작합니다. 엘사의 엉 로망 다미티에.

4701님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에 찬찬이어 신청하셨네요. 자, 지금 내가 좋아하는 월드뮤직 신청받고 있습니다. 샵 1053 한 통에 100원이 드는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 비누 드릴게요.

4701님이 신청하신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까지 듣고 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월드뮤직도 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려드려야 되겠네요. 2279님께 나노폴리 비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오늘 끝곡은요. 4918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마무리하려고요. 장국영이 부른 A Thousand Dreams of You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가수 닐로 씨와 함께 2시엔 콘서트 꾸며보는 날이에요. 멋진 라이브 기대하면서 오늘 장국영의 노래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Oh, it's time to dream A thousand dreams of you It's been so grand Together, yes, together

0: together. Well, we promised to do something together. And if you do.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환상의 영광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6: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바나나 시원한 음료수를 많이 드시죠. 저희 수녀원에도요 작은 제빙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앞에 항상 문전성시죠. 예, 더운 날씨에는 정말 시원한 얼음물 한 잔만큼 반가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운 음료는 오히려 몸을 놀라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건강 전문가들은 목을 축일 만큼만 시원하게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더운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춰서서 마음을 식혀주는 마음 식힘이 한 모금 쉼터. 네, 오솔길에서 얼음 몇 조각 띄운 레몬 향의 시원함을 느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네, 오늘 첫 곡으로 라우다떼와 나정신의 노래로 God Will Make a Way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 얼음하니까 시원한데요. 그 얼음이 식품의 부패를 막는 좋은 재료이기도 하죠. 우리 삶도 때로는 적당한 차가움과 온기로 균형을 맞추는 일, 자, 중요하죠. 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더위를 식히고 계실까요? 뭐, 오늘은 좀 구름도 끼고 바람도 좀 불어서 약간은, 선선은 아니고, 뭐, 견딜만 합니다만. 예. 100원 드는 문자, 샵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톡 올려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7월 7일부터 벌써부터 시작했죠. 2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기도의 오솔길 즐겨 듣는다고 뭐 답해 주시면 뭐 더 좋죠. 네, 여러분의 문자 보겠습니다. 네. 유채칠리아님, 네, 바람이 불고 어제보다 시원한 오후예요. 레몬 한 조각 띄운 시원한 물 마신 지 시원합니다.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뭐 좀 몇 년 조금 됐는데요. 레몬 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시원하게 갈증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레모네이드 너무 달지 않게. 그렇게 해서 마시는 것. 그래서 건강에도 참 좋은 거라고 해서 제가 가끔씩 이제 타서 먹습니다. 근데 뭐 사서 먹는 것이 아까워서 좀 누가 사서 보내줬는데 뭐 조금 몇 개씩 좀 아꼈다가 또 갈증이 심하면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푸른하늘 사무엘님, 네, 하루의 삶이 분명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건 세상이 아닌 주님임을 알기에 그 힘듦 안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힘들 때 있죠. 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라서 그 십자가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그래도 낫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내롭게 뭐 맨날 기쁠 수는 없지만 네, 평화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힘내세요. 미카엘님, 네, 온양은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아요. 더위도 모든 잡념도 다 씻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잡념, 잡념 다들 그거 어떻게 좀 싹 좀 치웠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건 누가 치워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 말을 저도 뭐 잊어버리고 아 주님이 저를 도와서 네, 이 잡념을 함께 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죠. 네, 여러분도 뭐 똑같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라파엘리아가 부르는 주를 전하리.

네, 라파엘리아의 노래로 줄을 전하리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를 또좀 볼까요? 티나님께서, 네, 저의 어머니 최경순 요양병원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누워서 꼼짝도 못 하세요. 선종의 은혜 베풀어 주십사 하고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도 묵주기도 했습니다. 하셨네요. 예, 최경순, 네. 예, 요양병원에서 저번부터 제가 기도를 하고 있긴 한데요. 많이 바쁠 땐 까먹고 또 오늘 기억해 주셔서 또 기억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도 네, 최경순 어머니 위해서 예, 선종의 은혜를 빌어 달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네. 이렇게 제때에 또 주님이 불러가시는 것도 큰 은총이다 싶은데요. 크게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가시는 것도 복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전영희님, 네, 어떻게 제 앞자하고는 비슷하네요. 은혜로운 성가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주를 전하니, 전하리, 예, 좋은 성가죠. 네, 성가를 들으면 왜 그런지 또한 번의 기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2037님, 오늘도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한 날씨 그런 하루였네요.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부터인지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내리는 비로 열대야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가 150mm 정도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도 세게 분다고 그랬어요. 저녁과 밤에 특히 여기 경기도 북부 지역 서울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혹시 어디 막힌 데 없는지 좀잘 보시면 좋겠어요. 하수구 같은데 또 물난리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지금 뭐 중국은 뭐 엄청난 비로 피해가 크고 인명피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구름이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지금 유입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밤에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3861님, 네, 수녀님, 저 선유도 스텔라라고 불러주세요. 아우 재밌네요, 선유도. 그림 그리는 그 선유도가 있는데요. 좀 동양화에서. 예. 제가 하루에 기도의 오솔길을 꼭 기다립니다. 수녀님 목소리에 힘을 얻어요. 저는 그림 수채 모임장인데요. 라디오 홍보에 있답니다. 어머나. 어머, 그러면 뭐, 라디오, 내 얼굴이 라디오에, 내 목소리가 라디오에 나왔네. 하는 거 하셨나요? 뭐, TV가 아니니까 얼굴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하루의 기쁨과 고마움을 주님 옆에 팔짱 끼고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와, 어머, 이렇게 수채화 그림을 잘 그리셔요. 어머, 검정, 묵화 같은, 펜으로 그리시는 건가요? 그림 사진도 올리셨어요. 그리셨던 야자수와 바다 그림입니다. 너무 멋지네요. 오, 정말. 그리고 있는 어떤 모임에 그 활동하시는 그 그림 그리는 뭐 어떤 그 단체인가요? 그분들하고 함께 있는 사진들도 올려주셨네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또 버벅거릴까요? 아무튼 좋은 그림 또 좋은 사진 잘 봤습니다. 이렇게 또 취미 사업 하시고 취미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수채 모임장이시면 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알려서 좋은 일은 함께 하시면 참 좋죠. 예, 주님 옆에 팔짱 끼고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팔짱 놓지 마세요. 네, 팅겨벨님,
언제부턴가 지향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수첩에 적게 되었는데요. 수첩에 적어놨던 친척 수녀님께서 하느님 품으로 가셨어요. 아픔 없는 천국 낙원에 드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생활하시던 동생 수녀님께서도 많이 슬프시겠죠? 강 디모테아 수녀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해요. 아이고, 그렇죠. 스승 예수 제자 수녀회에 강 디모테아 수녀님이 어제 그저께 저녁 밤에 11시쯤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 수도회 수녀님이시거든요. 오늘 장례미사를 치렀습니다. 11시쯤에. 예, 11시죠. 예, 저는 뭐 바빠서 못 갔지만 네, 연도는 제가 개인으로 했습니다. 예, 강 디모티아 수녀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정말 빌어드리고요. 예, 동생 수녀님도 같은 수녀원에 지금 계신데 얼마나 슬퍼하는 마음일까. 그러나 천국에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저희 수녀님들도 또 성바오로스의 수사님과 신부님들도 함께 하신 오늘 미사에 주님 품에 수녀님을 모셔가도록 잘 모셔가도록 기도해드렸습니다. 네. 아, 유스티나님,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 저는 내일 두 아들과 강원도로 조금 이른 휴가를 갑니다. 지쳤던 마음과 몸 충전하고 오려고 해요. 오늘도 같이 듣고 기도합니다 하셨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두 아들하고, 네, 강원도 휴가. 뭐, 이르지 않습니다. 저희 수녀님들은 벌써 휴가를 언젠가요? 벌써 떠났어요. 떠난 수녀님들이 꽤 한 열몇 분 뭐 간다고 쭉 저기 칠판에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들 갔네. 저도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도 갈 예정입니다. 네. 예, 도미니카님, 네, 수녀님, 기도 요술길 가족님들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웃는 눈썹 그려주셨는데 저도 반갑고요. 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오늘 하루도 보내시고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성기도 하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김창근 형제님 모셔보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고인이 되신 민정기 레오를 위해 기도청합니다. 주님, 레오에게 영원한 빛을 주소서. 슬퍼하는 배우자 신예순 레아와 자녀들 또 남아있는 유가족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네, 안녕하세요. 김창근 형제님. 네. 이웃의 아픔 함께 해주시는 마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예. 그냥 혼자서 기도해도 되는데, 이렇게, 민정기 레오 형제님, 이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분당 활동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민 레오 형제님을 아시는 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안타까움과 함께 기도로 떠내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도 마음 모아서 이 민정기 레오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지난 7월 3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정기 레오 형제를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맡겨드립니다. 생전에 신앙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가족에게 충실했던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는 모든 수고와 아픔을 내려놓고 영원한 빛과 평화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이 이별로 슬픔을 겪고 있는 레아 자매와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위로해 주소서. 가족이 주님의 희망 안에서 살아갈 힘을 주소서. 주님, 민정기 레오 형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아멘. 예, 김창근 형제님과 그리고 남아 계시면서 지금쯤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계실 예, 레오 신 레아 예, 자매님과 또 가족을 위해서 노래 한곡 띄우면서 함께 들어요. 김준파 노래입니다. 주여 임하소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는 꼭 귀 기울여 주시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은총도 내려 주십니다. 음성 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대로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도착했네요. 예, 라일락 향기님, 네, 민정기 레오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뭐 단풍나무는 이렇게 보내면서 왜 하느님 작품 가엾어라 하셨어요? 왜 단풍나무가 가엾을까요? 너무 이쁘기만 한데요. 예, 사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티나님, 네, 레오 형제님에게 하느님 자비와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주소서, 아멘. 그리고 강 디모테아 수녀님께도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의 안식을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레오 형제님 지금 천국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디모테아 수녀님도 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도미니카님, 네, 저도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2037님, 네, 세상을 떠난 민정기 네오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드려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민정기 레오 형제님 형제님을 품 안으로 받아주시고 또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슬픔 아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소서, 아멘 하셨어요. 아유, 남아있는 가족들이 참 허전하고 슬프겠죠. 예, 그걸 생각하면 참 다 지나가야죠. 뭐 한참 지나가도 그게 어렵죠. 네. 이기영님, 그리고 류 체칠리아님, 튕겨벨님 함께 민정기 레오 형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유가족들도 위로해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하셨어요.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정말 죽음 앞에서는 뭐 누가 그렇게 뭐 당당하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 정말 고개 숙이고 은혜를 구하면서 또 자비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해 드리는 것 참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칩니다.

휴식의 여인 성모 마리아님, 괴로워 잠 못 이루는 밤의 길이를 줄여주소서. 고통으로 잠들지 못하는 이들의 짐을 덜어주소서. 깊은 후회로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하는 이들의 불안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라앉혀 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피로가 쌓여 낙담한 채 베드로 성인처럼 저희가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사목하느라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때 그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소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가 아님을 알고 지나친 활동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바삐 돌아가는 시간표에 제동을 걸어주소서. 시간에 얽매여 끌려다니지 말게 하소서. 내적 평화의 비결은 하느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소서. 성모님과 예수님이 나누었던 친교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심플리시티가 부른 성모 마리아 듣고 왔습니다. 와, 성모님 노래를 들으면 항상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가요?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이 있습니다. 예, 7855님, 네, 민정기 레오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두손 모읍니다. 가족들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안정을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462님, 네, 고민 레오 형제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하셨네요. 네, 자주 오시지 않은 분 같기도 하고요. 네. 예, 황베드로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오늘 인사가 늦었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요. 비 피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중국은 엄청난 비 피해가 있어서, 와, 정말 놀랍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어쩌나 싶고, 예, 거기에서도 뭐, 엄청 피해로, 집도 잃고 뭐 모든 걸다 잃어버린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하면 좋겠죠. 네, 또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 주님께 도움을 청해 봅니다. 네, 안경근 스테파노님께서 기도 요솔길에 늦은 인사드립니다. 참 예수님 마음에 나셨네요. 괜찮습니다. 늦은 인사라도 뭐, 지금 시간이 아직도 거의 8분 정도 가까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요? 예, 그냥 듣기만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제가 듣고 있어요 하고 사인을 주시는 것, 참,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갑고 고맙게 느낍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묵상시로 묵상해봅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사계절 내내 정겹고 아름다운 이 초대의 말에선 연둣빛 풀 향기가 난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 설렘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우리는 고요한 음성으로 차 한 잔 하시겠어요? 한다. 낯선 사람끼리 만나 어색한 침묵을 녹여야 할 때, 잘 지내던 사람들끼리 오해가 쌓여 화해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 한 잔 하시겠어요? 한다. 혼자서 일하다가 문득 외롭고 쓸쓸해질 때도 스스로에게 웃으며 차 한 잔 하시겠어요? 하며 향기를 퍼올린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이 말에 숨어있는 사랑의 초대에 언제나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네, 이혜인 수녀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돼요.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이 이렇게 글을 쓰는지 나는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수녀님 참 대단한 탤런트를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따라 얼음이 좀 동동 뜨는 레몬차 생각나죠? 네, 얼음은 뭐 금방 녹겠지만 서로를 향한 배려는 시간이 지나도 향기로 남겠죠?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오솔길 가족 여러분께 예, 저도 시원한 차 한 잔 같은 노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사야 53이 부르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전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5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을 현실 앞에서 제자들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단호하지만 제자들을 향한 걱정이 담겨있는 따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 이어지는 복음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채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말을 전해온 것이죠. 잘 알고 계시듯이 세례자 요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로데 대왕의 아내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런 폭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코라진과 카파르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코라진과 카파르나움에 비교하신 이 티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지중해의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바다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 자연스레 외부의 이민족들이 많이 드나들었을 것이고 배타적이었던 유대인들의 눈에 이민족의 문화가 들어와 있던 티로와 시돈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의 소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반면 코라진과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은 갈릴레아 호숫가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레아 호숫가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느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자주 활동하셨고 기적도 더 많이 일으키셨던 것이겠죠.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받는 것에는 너무나 쉽게 금방 익숙해지고 적응하지만 내 것을 베푸는 데에는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하느님의 은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어느새 내 안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사람들의 셈법처럼 등가 교환을 따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이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가짐은 그것을 다시금 되돌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사랑 실천을 통해 더 큰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하느님께 힘과 용기를 청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중제 15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계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3: 803강 한우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3: 803강 한우
5: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6: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5: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6: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5: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7: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5: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8: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9: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8: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9: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0: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3: 가톨릭 평화방송
1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한여름 등줄기를 서늘하게 한 공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전설의 고향이고요. 내 영혼이 아파오네. 드라마 M도 있었죠. 더워도 이불 속에 푹 들어가서 눈만 빼꼼 내놓고 화면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듯이 우와 하면 깜짝 놀라면서 드라마를 봤었죠.

이 서늘한 공포의 M 말고요. 이 더위를 이기게 해주고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의 위안을 주는 M을 다지기로 해요. 무슨 M이냐고요? 만남, 미팅, 마음, 마인드, 기억, 메모리. 5시엔 설레는 라디오에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오늘 하루 기억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혜주입니다.

화요일 첫 곡,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대구 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의 새 문장이 발표됐는데요. 문장 상단에는 이 대주교를 상징하는 모자와 수술이 양옆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모자 아래에는 M이 적혀 있는데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알파벳 M입니다. 힘든 오늘을 보낸 우리에게 필요한 M은 바로 이 M일 것 같네요. 5시엔 설레라 문을 활짝 열어보고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재미있게 풀어보시면 저희가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정답을요 대뜸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식 또 정보도 살림에도 그리고 생활에도

0: 플러스가 되는 2주의 핫 키워드들 전해드리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오늘 뭐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PBC 빵 활용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대구 CPBC에서는요 아주 싱그럽고 트렌디한 청년 크리에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 CPBC의 야심작 MG 신앙상담 쇼츠 MBTI 카노의 기획과 제작을 책임질 커피콩크루 일기 PD를 상시 모집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깊은 신앙 고민을 공감가고 재치있는 쇼폼 영상으로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줄 열정 가득한 1인 제작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신청 방법은요. 포트폴리오 대신 여러분의 톡톡 튀는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별스타나 너튜브 같은 개인 SNS 주소만 편하게 첨부해 주시면 지원이 끝납니다. 별스타그램 내 고정글 확인하시면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문의사항은 053-251-2631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MBTI 카노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남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남구가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서 찾아가는 땡땡땡 청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 80개소를 대상으로 이것 무상 점검 및 청소 서비스를 실시했는데요. 무더위에 이것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냉풍으로 건강까지 잘 챙겨야 되는 이것! 이것 없는 차, 이것 없는 집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든 온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장났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갑자기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와,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 것 같은데요.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에어컨, 2번 보일러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뭐 보기 그냥 흘려들어도 정답을 알 것 같은 1번은 에어컨, 2번은 보일러, 하나는 여름에 필요하고 하나는 겨울에 필요한 거죠. 정답을 1번 에어컨, 2번 보일러 중에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힌트송 듣고 올 건데요. 이거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기계잖아요. 러브홀릭이 부르는 바람아 멈추어다오 듣고 올게요.

러브홀릭 바람아 멈추어다오 듣고 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폭염 속에서 이것, 오늘의 정답인 이것 없이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거 하루 종일 돌아가죠. 아, 이거 꺼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이걸 끄면은 갑자기 더워지는 그 집안 온도에 끌 수가 없는 그런 기계예요, 여러분. 이것 리모컨 손에서 떨어질 일이 없는 계절이 바로 이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이 땡볕에 주차해 뒀다가 한증막이 돼버린 그 차를 탈 때 차량에 오르자마자 이거 버튼부터 눌러가지고 그냥 최대치로 틀고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뜨거운 듯한 바람이 나왔다가 점점 시원해지면서 아 이제 좀 살겠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이것입니다. 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일단 이것부터 바로 켜기보다는 자동차를 탔을 때 실내 열기를 빠르게 빼는 게 더 좋다고 해요. 차량 내부에 갇힌 뜨거운 공기를 먼저 빼고 이것의 냉기가 퍼지게 만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방법은 운전석 쪽의 창문을 한뼘가량 열어주고 운전석과 대각선 방향에 있는 조수석 뒤쪽 창문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뭔가 맞바람이 칠 것 같은 그렇게 창문을 살짝씩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외기순환 버튼을 눌러주면 외부 공기가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것을 강하게 작동시키면요. 실내에 갇혀있던 뜨거운 공기가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그 이후에 창문을 모두 닫고 이것에 냉기가 퍼지면 체감하는 그 냉각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요런 또 방법이 있으니까 땡볕에 난 주차를 1시간 이상 해뒀다 하면은 요렇게 빠르게 차 내부를 시원하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네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름철에 그러니까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기계. 1번 에어컨, 2번 보일러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이것 청소 꿀팁 저희가 또 꿀팁 코너에서 알려드리기도 했었죠. 이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작동을 시키면 훨씬 더 좀 저렴한 요금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거 알고 계신 분들도 있나요? 이게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도 온도를 일단은 최대한 낮춰서 최대한 강풍으로 틀어서 빠르게 온도를 낮추는 게 좋다 하는 그런 글도 제가 봤고 아니면 한 25, 6도 정도로 틀어놓고 쭉 유지를 시키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가? 어떤 게 좀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이것 키는 방법인가? 그것도 갑자기 좀 궁금해지네요. 1번 에어컨, 2번 보일러 중에서 정답 선택해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에어컨, 2번 보일러 중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 받아보면서 힌트송 한 곡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김광석과 하림이 함께 부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올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에어컨이었습니다. 대구 남구가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 80개소를 대상으로 에어컨 무상 점검과 청소 서비스를 실시했는데요. 한파를 견디는 것만큼 폭염을 견디는 것도 힘든 일이죠.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어려운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에어컨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 텐데요. 4541님께서 에어컨 하시면서 지금 대구 하늘에는 먹구름이 생겼어요. 시원한 소나기 기대합니다. 보일러는요? 생각만 해도 더워요. 라고. 진짜 그렇죠. 이 날씨에 따라서 내가 이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보일러라는 단어가 이야기만 해도 지금 폭염이라 그런지 정말 너무 덥고 막 꿉꿉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금 대구 하늘에 먹구름 생겼어요? 대구 하늘 어디 하늘일까요? 저도 지금 같은 대구 하늘 아래에 있는데 저희 스튜디오 창문으로는 해가 쨍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먹구름이 이렇게 슥 생기고 있는 걸까? 내일은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저도 뉴스에서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비 오는 걸 항상 대비를 좀 하려고 저는 항상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막 계속 이거를 날씨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구에는 내일은 강수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먹구름이 좀 몰려오고 있나 봐요. 4541님 혹시 어느 동이실까요? 어느 구에 계신지도 궁금하고 일단 이 평화방송이 있는 곳은 아직은 해가 쨍쨍합니다. 7890님께서 에어컨 하시면서 퇴근하니 이거는 좀 이렇게 꺼드럭거리는 말투로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퇴근하니까 바람이요. 뭐 선선하네요. 작년에 같은 날짜엔 차 안 온도가 42도를 찍었는데 지금은요 36도가 나오네요. 이 정도면 겨울 오는 것 아닐까요? 4541님 대구분이세요? 데프리카인이신가요? 이 덧붓임이 진짜 한껏 느껴지는 바람이 선선하다는 문자를 받을 줄이야. 제가 지금 이 문자 받고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바깥 온도가 그래서 몇 도인데 선선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딱 봤는데 30도더라고요. 30도잖아요. 30도. 아 너무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0도밖에 안 되고 그죠? 작년에는 차 안 온도 42도인데 지금 우리 7890님의 차 안 온도가 36도밖에 안 나오니까 거의 막 6도나 내려앉은 거잖아요. 춥다 추워. 담요 챙기셨죠? 7890님 차 안에도 항상 담요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갑자기 막 30도 언저리로 떨어져 버리면 대구인들은 막 이빨을 딱딱 부딪히면서 떨고는 한답니다. 가을 안 오고 겨울 올까봐 지금 걱정하셨죠? 7890님 너무너무 웃었습니다. 7654님 1번 에어컨 하시면서 오늘은 에어컨 안 틀고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로요? 7654님 진짜인가요? 아니면 이거 그냥 나 믿을 수가 없어서 두 번 물어보게 되네. 어떻게 에어컨 안 틀고 비법 뭐예요? 7654님 저 진짜로 웬만하면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뭐 남편이 다 밖으로 나가고 저만 집에 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에어컨 좀 안 틀어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뭐 이제 더위를 많이 안 타기도 하고 저는 좀 덜 더운 것 같을 때도 있어서 근데 그게 한 12시? 12시까지가 최대치고요. 12시 넘어가면은 온 집안에 블라인드를 다 내리고 있는데도 껌껌한 채로 있는데도 집안에 막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때 에어컨을 탁 켜보잖아요. 근데 오늘은 3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집안 온도가. 집 안에 블라인드 다 내리고 있었는데. 와, 7654님 이거는 대단하기도 하고 대단하신데요. 선풍기 한 5대 이렇게 바로 앞에 두신 거 아니죠? 작은 거, 큰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5대 두고 에어컨 안 틀었지롱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아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
뭔가 이 집안일 하거나 이런 효율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하기 싫어. 그냥 가만히만 있고 싶고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기운이 쪽 빠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요럴 때는 에어컨을 그냥 빠르게 틀고 공기를 시원하게 해놓고 할 일을 재빠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끄고 아예 가만히 있는 게 좀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어컨 없이 오늘 하루 버티셨다니 대단합니다. 우리 7890님은 대구 북구하늘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맑아요. 근데 하얀 구름이 엄청 많이 끼어있긴 하네요. 하늘에. 곧 빈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파랗습니다. 수성구 범물동 하늘 먹구름입니다 하시면서 4541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구나. 범물동 쪽으로부터 해서 먹구름이 좀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물동이 그러니까 대구의 어떤 동서남북 중에 어떤 곳이에요? 제가 이런 방향 감각이랑 그런 지리적인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한데요. 범물동 아무튼 그 범물동 방향으로부터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산동 그리고 북구는 아직 파랗거든요. 거기서부터 몰려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산을 내일은 꼭 지참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정답인 에어컨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은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해주시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엄정화가 부르는 페스티벌.

1166님이 법물동은 수성구입니다. 아니, 저도 알죠. 무슨 구인지는 당연히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위치가 어디이냐 이거였는데, 동남쪽이래요. 법물동이 위치한 곳은 대구 동남쪽이라고 합니다. 수성군 건 저도 알죠. 저 대구 토박이에요. 7654님이 아까 에어컨 안 틀고 오늘 하루 종일 있었다 해주셨었는데, 34도 이상 올라가면 못 견디는데, 그 이하만 부채질 하던지, 아님 에어컨과 선풍기 안 틀고 전기세도 아낄 겸 버틴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부채질로 버티신 거예요? 선풍기도 안 틀고? 아,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진짜 더웠거든요. 집안에서도 숨이 약간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너무 너무 버티지 마시고요. 더울 때는 선풍기도 켜고 잠깐 에어컨도 켜고 냉수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핫 키워드 만나러 가볼까요?

플러스 핫 키워드. 상식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귀 기울이시면요,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이란 무력 충돌 격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연쇄적인 공격과 보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련된 양국 간 종전 협상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하루빨리 대화와 평화가 이어지는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 정부의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오늘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연이어 열립니다. 공급, 금융, 세제를 주책으로 한 이 공개 토론회에 이어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까지 열어 후속 정책을 도출한다는 정부의 설명입니다. 얼마 전에 한 아이돌 멤버가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꽤 큰 이슈가 됐죠. 집이 투자 이전에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금리 인상 전망. 한국은행이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인상이 이루어지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인데요. 시장은 이제 인상 여부를 넘어 추가 인상의 횟수와 속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금하시는 분들은 반가울 수도, 또 대출 있으신 분들은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네요. 다음 키워드는 뜨거운 프로야구입니다. 2026 KBO 리그 전반기의 흥행 성적이 대단합니다. 424경기 만에 누적 관중이요 763만 3,775명, 역대 최다 기록을 썼고요. 이런 추세라면 2년 연속 1,200만 명 돌파는 물론 꿈의 1,300만 관중 달성도 충분히 가능한 페이스라고 하네요. 올해는 삼성과 LG의 치열한 선두권 다툼이 더 짜릿했기에 이처럼 많은 관중을 모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멋진 경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즌 막 내리면서 올스타전이 얼마 전에 있었죠. 막 응원가 따라 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승패를 떠나서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가 된 것 같아 보기가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50년 만에 수학 난제 해결입니다. 인간이 53년간 풀지 못했던 수학 난제가 단 1시간 만에 풀렸습니다. 인공지능 AI 수학자 64개가 머리를 맞대 풀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1973년 한 헝가리 수학자가 제기한 그래프 이론이라고 하네요. AI 능력이 대단하구나, 연신 감탄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이상 플러스 핫 키워드였습니다. 한 주간의 키워드들 살펴봤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귀에 쏙 하고 들어오시나요? 야구팬 분들이라면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뜨거운 프로야구 키워드가 귀에 들어오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키워드들 들어오시나요? 요즘 이제 AI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수학 난제가 50여 만에 해결이 된 것, 근데 이게 1시간 만에 해결이 됐다, 이것도 좀 귀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목한 이번 주의 핫 키워드는 무엇인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문차일드가 부르는 태양은 가득히.

문차일드 태양은 가득히 듣고 왔습니다. 야구 경기 있는 날에 그 지하철 역 앞에 서 있으면요. 그 팬들이 얼마나 설레하는지 그 들뜬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옷도 막 삼성 라이온즈, 머리띠도 하고 인형에 가방에 응원 도구들 잔뜩 준비해서 그렇게 응원 오시잖아요. 그리고 오면은 막 맛있는 음식들 많이들 가지고 오시거나 경기장에서 사서 드시기도 하는데 그런 막 꿀팁 레시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텀블러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음식들 막 육회도 담아오시고 냉면 육수를 따로 챙겨와서 거기 텀블러에 가져와서 육회 먹다가 면 넣고 섞으면은 그게 육회 물회 냉면이 된대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재미난 레시피들이 많았습니다. 전반기 우리 삼성 라이온즈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LG 트윈스를 제치고 당당히 1위 자리에 오른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데요. 16일부터 19일까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4연전이 열립니다. 또 열심히 열심히 응원을 해봐야겠죠.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팬들의 변함없는 응원, 요걸로 우리가 더위 날려봅시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렸던 수학 난제를 1시간 만에 해결한 AI. AI의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50년이 걸려도 못푼 난제였는데 64개, 64개의 AI가 머리를 맞댔다고 해야 될까? 머리를 맞대서 1시간 만에 그걸 해결을 해버렸잖아요.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면서 한편으로 더 많은 AI가 앞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좀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AI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선한 영향력이 AI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겠죠. AI가 놀라운 결과물이지만 결국은 인간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인간의 자유나 양심, 책임, 공동선을 위해 사용할 때 정말 그 의미가 빛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섭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만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키워드였고요. 플러스 핫 키워드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버스커 버스커가 부르는 막걸리나.

오늘의 비타민 5시.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면 혹은 만화 캐릭터를 좋아하면 포카를 모으더라고요. 여기에서 포카는요, 바로 포토카드의 줄임말입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포카도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 포카인데요.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한국적인 감성을 담아서 K가톨릭 굿즈가 나왔는데요. 예수님 포토카드, 예수님 포카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적인 문양을 넣은 묵주, 또 목조 예수상은 가장 한국적으로 나무 본연의 질감을 살려서 만들었더라고요. 산티아고 순례길 풍경을 담은 손수건, 성모 마리아 손거울도 있었습니다. 이 포카를 사는 이유가 늘 보고 또 보고 자꾸 보려고 그런 거겠죠? 우리도요,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기로 해요. 오늘의 비타민 말, 눈길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머뭅니다. 당신의 눈길 끝엔 누가 있나요?

눈길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머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항상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의 끝에 있는 그것, 그 대상에 내가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거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하루의 끝엔 소중한 이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눈길의 끝엔 5시엔 설레라도 있기를 바라보면서 끝곡으로요. 이소은의 사랑해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와주세요. 영광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장윤기 살인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범죄 피해자 보호 명목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경감은 2022년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투철한 사명감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에 공이 지대하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공적 조서를 보면 박 경감은 범죄 피해자 128명을 접수해 밀착 관리했고 신변 위협을 느낀 피해자 74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심리 상담, 주선, 의료비 지원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강력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이 장례비, 학자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박 경감은 1996년 경찰에 입직해 총 43차례 상훈을 받았습니다. 장윤기 부친 장경감 또한 2000년 경찰에 입직 후 34차례 상훈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받은 상이 다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베테랑 형사였고 한때는 정의로운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패밀리 장윤기가 저지른 범죄 수사에서 증거 인멸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박경감은 장윤기 범죄 차량에서 50cm의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음에도 범죄 증거품으로 남기지 않고 장윤기 부친 장경감에게 차량을 넘겼고 장경감은 케이블 타이를 빼내서 자택에 숨겼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장윤기의 살인이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살인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핵심 증거입니다. 단순 살인은 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지만 강간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패밀리의 이익이 걸린 문제가 발생하면 돌변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그렇기에 그들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논의됐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더 나은 세상 위에 매일 저녁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이번 주면 끝이 나는데요. 말 그대로 마지막 스퍼트, 여러분들의 든든한 화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주까지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모르는 번호

0: 누나도 반갑게 받아주시고요. 무슨 라디오 듣냐 물어보면은 웅장하게 외쳐주십시오. 저녁 6시 CPBC 김준일의 시사천국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인데 이벤트가 빠지면 섭섭하죠. 실시간 채팅창에 응원 또는 소문 말머리를 달고 막판 스포트 응원 댓글과 소문내기 인증창 팍팍 남겨주세요. 아이스크림 쿠폰 아낌없이 쏘겠습니다. 김준일의 시사천국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화요일의 국제가이드 국경 없는 문인정 시간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남긴 숙제부터 미국 이란 전쟁 재개로 마주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까지 요동치는 글로벌 안보 지형 속 K-방산의 길을 짚어보겠습니다. 문인정 국제정치평론가 그리고 방위산업청장을 역임한 강은호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우리 강은호 교수님,
2: 예.
0: 방위산업청장을 예전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셨네요.
2: 예.
0: 그 전에는 그 차장하셨고.
2: 네네, 방위산업청에 근무했고 국방부 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획득실에서 내내 근무했으니까.
0: 예.
2: 제가 공직생활 만 32년 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 전력 증강, 국방 연구 개발, 그다음에 방산 육성, 방산 수출 일만 만 24년 하고 방위산업 청장을 끝으로 퇴직했습니다.
0: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북대에서 교수 하고 계시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는 방위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최근에 있었던 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비롯해서 방위 사업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모셨어요. 일단 현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CPSP라고 뭐 이니셜로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독일한테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화오션이 여기에 참여를 했죠.
2: 예.
0: 그래서 장보고 3.
2: 예.
0: 직접 그 캐나다까지 몰고 갔잖아요.
2: 예.
0: 태평양 건너서 몰고 가서 야 우리 거 이렇게 좋아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안 됐어요.
2: 예.
0: 왜 안 된 건가요?
2: 먼저 그 페인을 분석하기 전에
0: 예.
2: 그 저는 이번 그 경쟁에 참여한 우리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그리고 방산 현장에서 같이 함께했던 우리 방위사업청 그다음에 국방부 또 대통령실의 대통령님 그다음에 비서실장님
0: 예.
2: 그다음에 산업부 외교부까지 진정한 의미의 코리아 원팀이 되어서 뛰어준 이분들에게
0: 예.
2: 먼저 젖자사 정말 젖지만 자사 또 박수부터 보내고 싶고요.
0: 아니 갑자기 뭐 무슨 시상소감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미용실 원장님.
2: 왜냐면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0: 예.
2: 절대평가에서 시험을 봐서 과락 맞은 게 아니고
0: 예.
2: 경쟁은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경쟁을 한 TKMS라고 하는 독일의 방산 그 기업은
0: 예.
2: 잠수함 관련 세계 최고의 공급 업체입니다.
0: 그리고
2: 거기에 있는 조선소 하대배사는 우리나라한테 잠수함 제작 기술을 가르쳐준 선생님과 같은 기업이에요.
0: 아, 그렇군요.
2: 거기하고 스승과 제자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스승이 일어나가다 놀고 나이 드셔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제자가 이길 수 있죠. 근데
0: 네.
2: 그 스승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직 젊어. 그분하고 학생이 붙어가지고 그 스승이 휘청거릴 만큼 긴장감을 일으켰고
0: 예.
2: 그걸 판정한 캐나다도 정말 한국도 잘했다. 평가하기 어려웠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캐나다 현지에서도 우리 한화오션사하고 협력하려고 했던 지역과 기업들은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항의를 제기하는 상황까지 갔으면
0: 예.
2: 정말 젖자싸라고 얘기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0: 그렇군요.
2: 말씀을 드리고요.
0: 예.
2: 다만 이제 페인은 아마 그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방사청 국방부 그다음에 우리 한화오션소도 분석을 할 텐데 가장 큰 것은 캐나다 독일 간의 나토 국이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나토라고 하는 전체 그 집단 안보 틀의 개념에서 우리의 협력 내용과 달리 그쪽이 제시한 내용이 조금 캐나다 입장에서는 더 높게 평가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0: 예.
2: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를테면 대형 사업을 도입을 할 때 미국도 참가하고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도 참여하는데 유사하거나 비슷하면 어쩔 수 없이 한미동맹이라는 틀이 있고 기존의 운용 무기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호환성 때문에 미국 무기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물론 당연히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태리나 영국이 제시한 가격이 훨씬 더 싸고 좋으면 그걸 선택을 하지요.
0: 예.
2: 그러나 그 현계간 차이가 안 난다면 기존의 운용 체계라든지 상호 운용성 이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0: 일종의 락인 예. 효과가 있는 거군요.
2: 그런
0: 그러니까.
2: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향후에 어떻게 극복하고 들어갈 거냐가 하나 큰 과제인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토에 방문하셔서 나토와 군수 조달 기본 협정 맺는 것을 논의하셨잖아요.
0: 예.
2: 빈틈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나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도로를 열고 오셨다.
0: 예.
2: 이거는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현명하게 뚫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방산 포럼을 주재하시면서 주 강연자로 강연을 하시고
0: 예.
2: 나토와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생산, 공동 공급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향후에 나토 국가의 협력 나토는 유럽 국가지 않습니까?
0: 예.
2: 이외에 많은 나라들 특히나 동유럽은 우리가 많은 부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에 나토가 아니라는 제약 조건을 빈틈을 열어서 장벽을 낮춰버리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
0: 알겠습니다.
2: 정말 외교 잘하셨다.
0: 예, 일단 하나씩 제가 좀 너무 한 번에 길게 다 풀어놓으시면은
2: 죄송합니다.
0: 예, 좀 어려워서
2: 예.
0: 일단 문희적 평론가님께 네. 여쭤볼게요. 캐나다에서도 이 발표를 하면서 한국을 선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다 막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했고 만에 하나 독일하고 안 될 경우에는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또 뭐 얘기하겠다 립서비스라고 저는 보이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근데
1: 립서비스라기보다는 예. 독일이 끝까지 예를 들어서 독일하고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0: 예.
1: 이제 길게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한 뭐 1년 이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협상 과정에서 독일이 처음에 했던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는 거고 약간
0: 예.
1: 느슨해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니들 잠깐 삐끗하면 우리 한국하고 할 거야? 라는 어떤 방어막을 하나 세워놓은 거죠.
0: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지렛대로 활용해가지고 독일을 더 협상을 압박하겠다 뭐 이렇게로 볼 수 있네요. 그럼
1: 사실 그런 의미도 있는 걸로 봐야죠.
0: 근데 예. 실제 그 네. 우리나라 이제 한화나 이게 참여한 업체들이 굉장히 캐나다에 많은 지역에 혜택을 주겠다. 이를테면은 뭐 철강소도 세워주고 그리고 뭐 조선소가 낙후돼 있으니까 조선 산업을 다시 부흥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1: 그렇죠. 그 대학과 네. 조선소에서 훈련센터 세워가지고 이제 니들 인력 필요한 어차피 조선업은 인력이 필요한 거니까 훈련센터 세워가지고 같이 상생을 해보자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철강을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하겠다.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다 함께 잘 살아보자 이 분위기를 형성을 했었는데 지금 캐나다 정부가 우리는 실물을 말씀하신 것처럼 태평양을 가로질러가지고 몰고 갔잖아요. 보여주지
0: 예.
1: 않았습니까? 사실 카니 총리도 한국 왔을 때 APEC 정상회의 때 본인도 그 잠수함 들어가 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캐나다 갔을 때도 그 잠수함에 그 캐나다 군인들 들어와 보고 했었단 말이에요.
0: 예.
1: 실물이 있고 봤는데도 그러니까 캐나다 언론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니 독일 거는 아직 실물이 없지 않느냐.
0: 설계도 면상으로만 네. 있어요.

0: 독일 거는
1: 그건 없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실물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에 캐나다가 기꺼이 실험 대상이 대중으로 들어간 거잖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캐나다 언론들은. 그래서 캐나다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고요. 예. 심지어 캐나다 어떤 평론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혹시 카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다른 정책에 독일 쪽에서 좀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이 움직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0: 이거 소위 결정이 말하는 뒷거래설.
1: 네. 네. 뭐.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 거기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0: 약점 잡혔냐 뭐 이런
1: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이 제안한 패키지들이 산업에 영향을 줄 네. 정도로 매력적이었는데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은 나토의 70년 안보 이 예. 동맹이 그 정도로 끈끈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뭐 노력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기사로 본 거긴 하지만은 한국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가 단호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협력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또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접근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0: 예.
2: 우리가 안보와 관련해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안보 협력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산업이라는 측면, 경제적이라는 측면에서는 협력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안보 관련 위협도 경제적인 협력이 이어질 때 안보 관련 위협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4대 강국 안에 갇혀 있어요.
0: 예.
2: 그다음에 다행스럽게 우리 해양 세력들 미국과 일본은 우리를 위협하지는 아직은 않는다고 보고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적으로는 북한은 훨씬 더 가깝고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관계가 있는데 경제적인 관계를 계속하다 보면 그분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 활동 자체를 의구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설명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하고 활동해야 되고 나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극동지역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유럽 국가나 이런 쪽에서 방산 협력은 한국하고 방산 협력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들하고는 전쟁하지 않을 나라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하지 않을 그러니까 다툼의 대상이 아닌 나라예요. 협력을 하든가 중간지대든지 그러면 우리하고 협력은 훨씬 더 좋은 선택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나토가 미국 중심으로 나토가 흘러왔고 EU가 최근 들어서 EU라는 이유로 그 저기 하나로 합쳐졌지만 나라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2000년 이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프랑스하고 독일이 전쟁하는 횟수가 아마 일본이 우리나라 침공하는 횟수나 저 중국이 우리나라 침공하는 횟수보다 더 많을 거리요. 더 많이 죽이고 싸웠을 거고
0: 예.
2: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가 결코 나쁜 지점만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방산 협력이나 이런 협력을 할 때는 오히려 장점으로도 작용한다.
0: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해외의 방산
2: 예.
0: 수주를 했는데 그 예. 도전이 좀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뭐 그거 맥락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뭐 호주의 호위함 사업 사업이라든지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일부 이제 천무 같은 뭐 다연발 로켓을 판매한 거는 또 이제 실적이 있고 뭐 이래서 한국이 그동안 무기를 우리가 이제 분단 국가라서 무기를 만드는 거에는 능숙했는데 이런 외교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방위사업청장 전직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저기 사회자님께서 제적하신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좀 깊게 새겨드려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적으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시각을 존중을 합니다만 깊게 사례별로 들어가면 사안이 좀 다릅니다. 일테면 예를 드신 호주 그 함정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 때 우리 기업끼리 그 혈투를 벌였던 건 사실이에요.
0: 예.
2: 그러나 나중에는 그 혈투 과정도 약했는데 일본과 호주와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보다 훨씬 더 긴밀합니다. 제가 호주에 6개월 동안 호주 국방사관학교 비지팅 펠로로 방문 교수로 6개월간 호주 캔버라에 주재하면서 살펴봤는데 일본과 호주의 관계는 미국과 일본하고 관계보다 더 긴밀한 것 같아요.
0: 그리고 거기는 이제 쿼드로 묶여 있잖아요. 예.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묶여. 쿼드로 묶여 있죠.
2: 묶여 있을 예.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교류의 관계가 그냥 사촌 같은 나라처럼 교류를 해요.
0: 예.
2: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선택도 작용하지 않았는가 싶고 그다음 폴란드 수주전은 일정 부분 저희가 분석하고 실패 요인을 깊게 봐야 되고 반성할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잠수함 수주전은 왜냐하면 발트의 특성에 대한 부분도 익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경쟁자가 스웨덴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었어요. 예. 말하자면 정보를 얻어내고 경쟁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경쟁의 방법 전략을 꾸리는데 독일하고 프랑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거는 한 3년 동안 경쟁 과정이 있었는데 그 실패 요인은 전 꼭 지난 정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방위사업청이 왜 방산 수출하고 다니느냐 하면서 방위사업청장들이 일정 기간 해외에 나가질 않아요. 방산 현장을 모르는 분들이 막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대상을 파악해내지 못한 겁니다.
0: 예.
2: 그래서 우리 경쟁 방법이 독일하고 프랑스를 집중했어요. 거기서 패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0: 정보전에서 좀 밀렸다.
2: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번 캐나다전은 달리했고 한 팀이 됐고 최선 다해서 알아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하고 루마니아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뭐 수주 놓친 것이 있는데 수주는 비일비재하게 놓치는데 그거는 분명히 나토라고 하는 분위기 바이유로피안 증상 이 분위기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건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저도
0: 예.
2: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장벽을 낮추고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갈 건가는 전략적으로 꾸려 나가면 된다고
0: 알겠습니다. 예, 뭐 여기가 또 가톨릭 평화 방송이다 보니까 평화를 외치는 데라서 예. 뭐 이 교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방산 외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뭐 시민사회 단체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칼럼도 썼는데 평화를 말하며 무기를 파는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맞는 거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또 뭐 영업사원 외교와 무엇이 다르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문인정 평론가님은?
1: 그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든요. 그 뒤로 유럽 각국에서 엄청나게 군사 무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나라들이 직접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군사 무장을 하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늘 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하지만 예. 평화라는 게 그냥 공으로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지킬 힘이 누가 봐도 저 나라는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겠는데라는 그 인식을 심어줘야지만 평화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외교의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건 다른 의미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예. 교황님 만나실 때 대통령이 바티칸도 무장해야죠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0: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상호주의 화해 협력 이런 걸 뭐 추구한 거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또
1: 그럼요.
0: 평화와 화해도 가능하다 뭐 이런 원칙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네. 깊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예. 그 이거는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우리 조선사들에게 전투함, 급유함, 건조 능력을 묻는 정보 요청서를 발송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2: 우리한테는 널리 알려진 게 이제 관세 협상 때 들고 나갔던 마스가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2: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조선 능력, 특히 이제 조선업이 2차 세계대전 마쳤을 때 직후에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해양 세력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이끌어갔고
0: 예.
2: 최대 강국으로 등장을 했는데 각종 법령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조선업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차 세계대전 마치자마자 미국의 조선소가 약 440개 정도 있었습니다.
0: 굉장히 많았네요.
2: 그런데 예, 지금은 10개 조금 넘어요.
0: 예.
2: 그중에서 5개 미만만 실제 신조 배를 검조할 수 있고 나머지 한 6, 7개는 정비밖에 못해요. 그러면 조선 건조 능력, 특히나 그 해양세를 유지하는 함정, 전투함정도 만들고 항공함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0: 예.
2: 함정 건조 능력이 미중 요새 뭐 솔직히 그 대결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비교하면 22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중국만 좀 앞서요.
0: 기사를 보면은 예. 중국은 2,300만 톤을 건조할 수 있는데 미국은 10만 톤을 건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230배 뭐 이렇게
2: 정확히 뭐 223배, 230배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0: 예.
2: 건조 능력만의 차이가 아니고 같은 조선소가 일하는 효율성에서 우리나라나 중국에 대비 미국의 조선소는 2.5분의 1
0: 네.
2: 빨라요. 우리가 2.5배 이상. 그러면 이 조선 해양 능력이 결국은 지금은 함정 대수로 따져도 중국의 100척 정도 뒤집니다. 이미.
0: 그래요?
2: 예. 근데 미국의 함정 한 대당 한 대 성능 대결로 따지면 당연히 미치기 확실하게 앞서죠. 전체 예. 성능으로 따지면. 근데 이게 노후화되면 당연히 아무리 성능 좋은 배도 노후화되면 그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해양 세력 역전이 조만간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두 가지 법을 지금 상하원에 계류 중인데 함정 전체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 투입을 위한 법 하나하고 예. 해군의 준비태세 보장법이라고 해서 그 법이 있는데 해군의 준비태세 보장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미국 법적으로 함정의 신조 검증은 미국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한 내용이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 있는 나라 중에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에서는 신조 전투 함정의 건조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0: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면은 상호 방위 조약이면은 한국하고 일본이네요.
2: 한국, 일본, 호주 세 나라.
0: 호주까지.
2: 호주는 조성능이 없으니까.
0: 예.
2: 일본하고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예. 전체 조성능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거든요.
0: 예.
2: 신속함성이나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면 예견되는 대로 돈이 투자가 되면 그 물량이 1년에 약 400억 불 정도 물량이 나옵니다.
0: 400억 불이요?
2: 예. 그 물량이 어느 정도 큰 거냐면
0: 60조 정도 되는 건가요?
2: 그렇죠.
0: 대략적으로?
2: 대략 예. 1년에.
0: 1년에.
2: 그런데 우리나라가 민수와 방산 전체를 합쳐서 조선업 관련 1년 수주 물량이 24년, 25년 연평균으로 따면 1년에 약 360억 불이거든요. 더 큰 물량이 미국의 전투함정과 방산조선에서 물량이 나온다. 거기에 지금까지는 MRO라고 해서 유지 보수 장비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8척 미국 함정의 지원 함정들 그것도 전투 함정이 아니고 지원 함정들의 유지 보수 장비만 우리가 수주해서 8척을 해줬는데 이제 신조 건조까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0: 예.
2: 바로 한국에서 신조 건조 들어가진 않고 미국에서 하되 우리 능력을 지원받아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오션스는 필리 조선소를 미국의 조선소를 사서 가지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헌틴턴 잉글스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방산 조선 기업하고 전략적 협력을 맺어요.
0: 예.
2: 그럼 거기서 먼저 신조 건조했다가 물량이 차고 넘치면 결국 우리나라 조선소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400억 불에서 10% 수주하면 1년에 40억 불 꾸준히 오는 거. 향후 30년간.
0: 30년간.
2: 30년간 400억 불씩 투자해야 됩니다.
0: 예.
2: 그중에 20% 하면 80억 불이고 최대에서 반을 가져오면 200억 불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 1년에 한 150억 불 향후 5년간 꾸준히 넘으면 G4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는데
0: 예.
2: G4냐 G3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방산 조선에 의해서.
0: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중요한 네. 의미를 갖고 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 게 문희정 평론가님.
1: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하고의 협력 또 나토하고의 협력이 강화되면은 필연적으로 이걸 불편해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한반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나라들이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1: 네.
0: 이게 외교적으로 좀 껄끄러지거나 그럴 가능성들은 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에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얘기했을 때 사실 언론들이 그 당시에 난리가 났던 게 중국이 엄청 불편해할 거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라는 명분을 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중국과의 관계 얘기를 하니까 정작 중국에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한마디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 사실은 속된 표현으로 너무 신경을 썼던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렇다고 한국이 완전히 필요가 없는 나라냐 아니거든요.
0: 예.
1: 중국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해요. 자기네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걸 구분해서 무조건 패권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단 한 번도 그 제재에 겉으로는 동참한다고 얘기했지만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다 수입을 해왔거든요. 그거 외교력으로 다 극복해가지고 이거 에너지 안 보여?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급이 됐거든요. 나라. 우리 국가 브랜드 그 정도 됐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말자. 알겠습니다. 할 말은 하자. 거래할 건 많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 가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국이 됐는지를 세상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1: 근데 그게 실제로 국제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0: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을 모신 게 이제 잠수함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 국제 전쟁이 급격하게 지금 기술 발전으로 인해 변하고 있는 거 이거를 꼭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도 뭐 다시 개시가 됐지만 한동안 이란이 압도적으로 화력에 밀림에도 불구하고 드론이나 이런 좀 저가형 무기로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이쪽을 궁지에 몰아넣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스크바 인근까지 드론 날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현대전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 현대전 자체가 과거에는 중후 장대형 무기 체계를 얼마나 지금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이 그 맞아고 그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 전쟁,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과 이란하고 그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여튼 그 저기 갈등이나 뭐 근데 사람과 주가 있는 분쟁, 격돌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전쟁의 양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비대칭적 소모전이다. 비용의 비대칭성이 너무 커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적인 신기술이 전쟁 상황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일테면 과거에는 F-35A 이거 대당 사실 그 정비까지 하면 대당 한 3천억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군사력이 크기가 달라져 버렸는데 지금은 드론 천만 원, 오천만 원, 1억 이게 저기 몇십억짜리를 격파하든지 그러니까 방안이에요.
0: 이란의 3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60억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지금 동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급격하게 다 고갈이 돼 버렸잖아요.
2: 그게 실제 현실이고요. 사우디에서도 후티 반군에서 날아오는 조그만 드론을 잡기 위해서 말씀하신 패트리어트만이 아니라 사드까지 맞서 있으니 한 발에 80억이 넘는 거를 쓰고 뭐 이러거든요. 8천만 원에 80억. 저기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석유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렇게 쏴대면 우리 안 망하겠냐라는 말을 사우디 사람들이 하던 시기인데 그래서 한국의 천궁이나 비보호컵이라서 강하게 쏘는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는 방공망이나 무기체계 구성을 정말 저가 저비용이 무엇인지도 찾아내서 창조적으로 접근해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무인복합체계 결합 특히나 드론도 AI까지 탑재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작전 수행을 하는 형태까지 발전했거든요. 그 신기술의 흐름을 우리 방산이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주도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게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한 전장 상황입니다.
0: 궁금한 게 한국은 뭐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드론 부대를 창설했다가 지금 또 없앤다 이런 뭐 얘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나 이런 전쟁에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2: 그 드론이나 새로운 신무기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좀 아까 윤석열 정부 때 드론 사령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드론 작전 사령부를 만들었으면 거기 필요한 드론을 무지하게 많이 공급했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3년 동안 드론 하나도 공급을 안 했습니다.
0: 아 공급이 안 됐어요? 만들어놓기만 하고?
2: 만들어놓기만 하고.
0: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2: 불만 무지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국방 R&D 예산 전체 R&D 카르텔을 그 저기 분산한다는 이름하에 R&D 예산을 깎았잖아요. 그럼 방산 현장이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업사원 1호라는 말에 막 방산도 한다고 나왔는데 본인만 뛰었지 방산청 움직이지 마라. 예산은 깎아버렸어. 현장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R&D 예산 자체를 깎은 거에다 덧붙여서 확실히 올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창설 이후 R&D 예산, 전체 R&D 예산, 그다음에 국방 R&D 예산을 가장 대폭 늘렸고요. 그에 대한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이제 국방개혁 자문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 관련해서는 실증부대까지 그 만들어서 실제 운영하고 시범적으로까지 신속하게 운영하는 계획까지 담겨 있고 그다음에 단기간 내에 4만에서 한 10만 숫자를 너무 말씀드리면 안 되겠고요.
0: 대략입니다.
2: 죄송합니다. 그 계획을 안규백 장관 주도하에 그 계획 안에 담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제 대통령 보고가 마치면 전 국민한테도 정확히 설명드리고 이런 식의 신기술에 대한 캐치업을 넘어서 주도하는 데까지 가겠다는 계획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2: 만들고 있고 계획 세우고 있고 이미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고.
0: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호르무즈로 잠깐 가야 될 것 같아요. 딴 거는 다 건너뛰더라도 지금 뭐 다시 분쟁이 시작한 거는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테고.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호위해 줄게 대신에 통행료를 20% 우리한테 내 이렇게 얘기를.
1: 선적된 화물의 20%예요.
0: 그러니까 화물의 20%. 그래서 난리가 난 게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가장 큰 초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 척당 통행료가 무려 3천만 달러, 450억 원이다. 그러면은 이란한테 뜯기는 게 훨씬 저렴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미국한테 뜯기는 거가 거의 10배 이상 뜯기는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1: 제가 초창기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게 핵심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에 꽂혔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제가 처음에 미국이 처음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한 게 아니에요. 언제 딱 역봉쇄를 했냐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대표단을 이끌고 파키스탄에서 이란 협상 대표단과 처음에 주말에 협상을 했잖아요. 그게 잘 돼가는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결렬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미군이 역봉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통행료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역봉쇄했다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꽂혀 있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살짝 엿볼 수 있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통행료 우리가 받으면 왜 안 돼? 미군이 이겼는데?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람들이 저 말을 왜 하는 거지 싶었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 투명한 사람이거든요. 이걸 받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란과 함께 통행료를 받는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란 측을 압박하지 않았을까.
0: 공동징수.
1: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란 측에서는 그걸 같이 거둘 이유가 없으니까 왜? 라는 식으로 나왔을 것이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분노했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은 이걸 또 엿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지난달에 무슨 얘기가 또 나왔냐면은 백악관 차원에서 미군의 호위하에 선박들이 나가는 VIP 패스를 우리가 검토 중에 있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 측은 공식적으로는 아니 이게 국제법상 통행료 받는 게 말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미국은 계속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엿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꺼내놨잖아요.
0: 알겠습니다. 나의 강부가 따로 없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추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강은호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노래로 이어갑니다. 존 레논의 Imagine.

0: 세수 펑크를 걱정하던 나라 곳간에 반도체 초호황이 불면서 수백조 원의 초과 세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내년 예산 800조 원 시대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 막대한 돈을 기금에 묶을지 펀드로 굴릴지 아니면 당장 빚부터 갚을지 셈법이 복잡한데요. 오늘 팩트천국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굴러들어온 초과세수의 실체와 올바른 재정운용 방안을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칼럼 쓰신 것도 제가 다 봤어요.
1: 아, 예.
0: 예, 저는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 하고 있나. 일단 제가 이 용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가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초과세수,
1: 예.
0: 추가세수,
1: 예.
0: 뭐 초과이윤,
1: 예.
0: 막 이게 막 다 섞여가지고 뭐예요 이게 초과이윤은 뭐고 뭐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예.
1: 초과이윤은 뭐 예. 세금과 전혀 관계 없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 자기가 목표한 그런 이익보다 더 이렇게 초과된 이익 그것을 이렇게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거고요.
0: 예.
1: 초과 이윤을 어떻게 쓸지는 그 기업이 정하는 거니까 뭐 여기서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0: 김용범 정책실장이 예전에 글을 올릴 때 초과 이윤 얘기를 여러 번 해가지고
1: 그래서 이게 예. 개념이 되게 복잡해져서 버렸어요.
0: 예.
1: 그래서 좀 저는 정확한 개념을 쓰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가의 세수입니다.
0: 예.
1: 뭐 기업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뭐 그쪽이 알아서 뭐 노동자나 뭐 지역사회나 뭐 알아서 정한다고 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0: 예.
1: 우리 국가가 써야 될 세금. 이것은 뭐 초과세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산보다 더 거친 걸 초과세수라고 하는 거예요.
0: 예상보다?
1: 예산. 예산이 예상이죠. 똑같은 거죠.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 390조 원 이 국세 수입을 예측을 했어요. 예측보다 더 많이 거친 것이 초과세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세수 결손 얘기가 있었잖아요.
0: 예.
1: 세수 결손도 예산. 예측보다 덜 거친 게 세수 결손인데 근데 이게 그냥 초과 세수 세수 결손 이것은 예산 대비 더 거쳤냐 덜 거쳤냐고
0: 예.
1: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산 대비 더 거쳤냐 덜 거쳤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전년보다 더 많이 거쳤냐 전년보다 덜 거쳤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과 세수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뭐 한 390조 원인데 그것보다 더 거친 게 한 수십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과 세수라고 표현하면은 이 내년도는 초과 세수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0: 내년 예상을 잘 하면은
1: 바로 그 얘기예요.
0: 초과 세수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큰 폭의 세수 증대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세수 증대는 좋은 거고 초과 세수는 나쁜 거예요. 왜냐면은 증대된 세수를 정확하게 예상했으면은 세수 초과 세수는 생기지가 않는 거거든요.
0: 예측 실패군요. 결국은 초과 세수라는 얘기는
1: 정확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초과 세수는 예측 실패에서 발생하는 것이 초과 세수인 거고.
0: 근데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올 거라고 예측은 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은
1: 그렇죠.
0: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내년도 이왕이면은 뭐 예측을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0: 예.
1: 아무튼 예측을 실패한 건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왕이면 예측을 제대로 잘하는 게 좋죠. 그래서 내년도 예측은 우리가 지금 한 510조 원 정도 보거든요.
0: 예.
1: 500조 원이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510조 원으로 예측을 본 예산을 잘 짰는데 실제로 510조 원이 들어왔다.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거죠.
0: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금 뭐 기금을 만든다. 펀드를 만든다.
1: 예.
0: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기금하고 펀드는 뭐가 다른 거고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1: 이게 일반 국민들이 알기는 조금 복잡한데요.
0: 근데 예.
1: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그 기획재정부가 지금 쪼개졌잖아요.
0: 예.
1: 이 재정경제부랑 이
0: 기획예산처로
1: 쪼개졌는데 그런데 이 재정경제부 같은 경우는 뭐 국부펀드 같은 걸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아니 펀드 말고 기금을 만들자라고 해서 아니 펀드나 기금이 뭐가 달라.
0: 미래 대응 기금은 기획예산처.
1: 맞습니다.
0: 재정경제부는 국부펀드.
1: 예, 맞습니다.
0: 예.
1: 근데 우리가 펀드와 기금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기금을 영어로 하면 펀드예요.
0: 아, 그래요?
1: 예를 들어서 닭을 영어로 하면 치킨이잖아요.
0: 예.
1: 그렇지만 치킨과 닭은 다른 겁니다. 닭을 튀기면 치킨이 되는 거잖아요.
0: 아 그런 건가요? 아, 저 잘 몰라서 예, 일단 예.
1: 우리가 제가 그런 뭐 걸로 영어를 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게 치킨 먹자라는 것은 튀긴다가 먹자라는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1: 백숙을 예. 치킨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닭을 영어로 하면 치킨이지만 둘은 다른 것처럼 기금을 영어로 하면 펀드입니다. 그렇지만 둘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펀드를 재정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기금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0: 예.
1: 우리나라 재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예산 재정이 있는 거고 그 재정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펀드고
0: 아.
1: 우리나라 예산 재정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것이 기금입니다.
0: 그럼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 기획해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당연히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지 하니까
1: 맞습니다.
0: 기금을 선호하는 거고
1: 그렇죠.
0: 재경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따로 재경부가 따로 한번 굴려볼게
1: 예,
0: 이러니까
1: 맞습니다.
0: 펀드를 선호하는 거 그렇네요.
1: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은 뭐 밥그릇 싸움이냐라고 그렇게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0: 예.
1: 우리는 우리 이 들어온 증대된 세수를 저는 이 재정 틀 안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정 틀에 있다면은 거기 그만큼 더 많은 이 예산 자료를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회 심의도 필요합니다.
0: 예.
1: 그런데 재정 틀 바깥에는 펀드라면은 국회 심의도 필요 뭐 국회 심의도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요. 그래서 재정경제부가 굉장히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0: 예.
1: 그러니까 올해 이 초과세수가 한 50조 원 정도 더 거칠 것 같거든요. 본예산보다 50조 원 더 거칠 건데 뭐 이거를 가지고 뭐 국채를 갚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도 하는 분도 있어요.
0: 법상으로는 어쨌든 초과세수가 있으면은 나라비 이제 갚는데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1: 예, 뭐 그렇게 법이 있다고 해서 언론들이 다 잘못된 오보를 만드는데요.
0: 아 그렇군요. 저도 또 오보를
1: 만드는.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게 쓰는데 예. 그거 다 오보인 거고요. 그러니까 언론들의 잘못된 기사에 따르면은 우리가 초과세수가 생긴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그만큼 잉여금이 남는다.
0: 예.
1: 잉여금은 법적으로 이 국채를 갚게 되어 있다. 라는 게 언론들의 잘못된 기사인데요.
0: 예.
1: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냐면은 초과세수가 생긴다고 해서 잉여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0: 아.
1: 아니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 초과세수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갔냐면은 올해 본예산상 국채를 한 100조 원 정도 이 순발행 계획이 있어요.
0: 예.
1: 올해 본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초과세수가 많이 거칠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 나라 살림을 하려면은 한 100조 원 정도 국채를 발행해야 돼. 라고 계획을 했는데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초과세수가 있을지 몰라서 100조 원을 발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초과세수가 한 50조 원 더 들어와요.
0: 예.
1: 물론 이 50조 원 중에서 25조 원은 이미 썼습니다. 1차 추경 때.
0: 예.
1: 아무튼 1차 추경을 제외하고도 25조 원 이상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태여 국채를 다 발행할 필요가 있나요?
0: 아 그러면 절반만 발행하는 거군요.
1: 그렇죠. 국채를 아. 덜 발행하면은 아무리 초과세수가 들어와도 잉여금은 안 생기는 거예요.
0: 그러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거니까
1: 맞습니다.
0: 기존의 빚을 갚는 거나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는 거나 효과는 비슷하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예. 경제적으로는 국채를 갚는 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거나 이게 뭐 국어는 다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0: 알겠습니다.
1: 정확히 동일한 거죠.
0: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집중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미래
1: 예.
0: 대응 기금으로 써야 된다. 뭐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일부에서는 사회 안정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좀 위원님이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국민 배당금을 주자.
1: 예.
0: 예 이게 이제 용해인 의원이나 기본소득당에서 이제
1: 예,
0: 얘기하는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뭐 각자의 주장이 뭐 일리가 있고 뭐 들어볼만 하지만은 이거는 이런 주장들은 좀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궁금해요.
1: 그러니까 일단 기금에 쓰자라는 것은 조금 말이 어폐가 있는 게 기금에 쓰자라는 게 아니라 쓰기 전까지 기금에 담아서 보관하자라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펀드에 담아서 그냥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별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투자를 하려고 세금을 걷는 건 아니잖아요.
0: 예.
1: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고 그런데 당장 이 돈을 뭐 오늘 내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 전까지 일단 기금이라는 주머니에 담자. 그것이 바로 미래대응 기금인 거고요. 그럼 미래대응 기금에 있는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방법에 두 가지 지출처가 있다고 봐요.
0: 예.
1: 첫 번째는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왜 하필이면 에너지 인프라냐. 그러니까 이 갑자기 생긴 돈을 그냥 소비해서 없어지는 것은 좀 아까워요. 뭔가 소비보다는 뭔가 투자, 자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0: 예.
1: 그러면은 어떤 자산을 해야 되냐. 옛날 같으면 경부고속도로라는 자산 예산을 깔았는데 지금은 경부고속도로보다 에너지 인프라가 더 저는 소중하다고 보고 왜 하필이면 에너지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AX, 반도체 어떤 전환 그리고 GX 이 어떤 그 GX 하면은 그 탄소 중립 전환 이런 건데 이 GX나 AX 둘 다 이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올해가 소득 불균형 원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예.
1: 뭐 언론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저는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히 뭐
0: 심리적인 용어고
1: 저는 예. 절대적 박탈이 올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0: 아 이게 주식이 너무 많이 뛰고 뭐 이게 특별 상여금 같은 것도 보너스도 많이 받고 이런 게 조금 많이 벌어지게 만드는 건가요?
1: 벌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내 절대적 소득이 줄어드는 계층과 늘어나는 계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0: 아.
1: 나는 10만 원 벌었는데 쟤는 1억 원 벌었어요. 이게 아니라 쟤는 1억 원 벌었는데 나는 10만 원이 떨어졌어요. 절대적으로 내 소득이 이 박탈된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경제가 너무 좋긴 하지만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나빠요. 아니, 실업률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취업자 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0: 청년층 50대만 50대 이상은 늘어나고 40대 예. 특히 20, 30대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1: 수가 줄어들죠. 예. 청년 위주로
0: 예.
1: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물가는 늘고 환율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갑니다. 이거는 절대적 박탈 자체를 우려해야 되는 수준이고
0: 그래서 이 돈을 거기에 대응하는 데
1: 맞습니다.
0: 써야 된다.

0: 그렇기 때문에 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써야 된다. 이것이 그렇군요. 두 번째 방안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국민배당금은 어떻게 보세요?
0: 국민배당금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어떤 좀 펀드 같은 데다가 넣고 돈을 굴리자. 그럼 돈을 굴리면은 여기서 이자 같은 게 나오지 않겠냐. 그 이자를 예. 가지고 배당을 하자라는 건데 저는 이 돈을 굴린다라는 거가 저는 조금 경제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해 제가 국채를 갚자라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올해 발행 계획만 100조 원인 거거든요.
1: 예.
0: 그럼 100조 원을 그대로 다 발행을 해야지 펀드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채를 발행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요즘 국채 발행 금리가 4%가 넘거든요. 막 예. 4.2%, 4.3% 이래요. 굉장히 높은 금리라는 거고.
1: 그럼 100조 원이면은 4조 원 이상의 그럼요. 금리가 나가는
0: 그래서 거네요. 그래서 예. 국채를 발행한다는 이자가. 얘기는 4% 이상의 이자를 주고 조달한 돈을 가지고 또 이자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자 수익 4% 이상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물론 리스키한 투자를 한다면 4% 이상 이자 수입이 나오겠지만
1: 삼성전자 레버리지에 넣으면은 요즘
0: 그러면 뭐 더 이건 돈을 뭐 벌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예. 우리가 펀드를 만들면은 좀 공공성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펀드니까 공공적인 투자를 하면은 이자 수입이 저는 이자 지출액보다도 더 오히려 낮거나 거의 비슷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래 대응 기금으로 이 지금 불균형,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하셨고 이거 꼭 여쭤봐야 돼요. 이게 지금 현행 법상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게 내국세의 20.79%를 예. 무조건 자동으로 매장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렇게 늘면은 지금 80조 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0: 예.
1: 그러면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뭐 교육이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지금 지방에다가 교육으로 이렇게 돈을 분배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일단 내국세 20%는 지방의 교부세로 가고 또 20%는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가요.
1: 예.
0: 그런데 지방으로 가는 교육세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데 교육청에 가는 20%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맞냐라는 사회적인 그런 논쟁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랑 교육부랑 계속 이 좀 싸우고 있어요.
1: 아.
0: 기획예산처는 20% 정률로 못 주겠다라는 거고 교육부는 아이 법대로 하자. 우리 교육 중요하다. 둘이 싸우고 있어서 저는 좀 조속히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짧게 지금 우리나라 세수 운용의 가장 큰 좀 유념해야 될 부분 어떤 건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0: 저는 그냥 소비적 지출해서 안 되고 뭔가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소득 불균형 해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출처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7월 14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유튜브 라이브 영상에 댓글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하시고 당첨되신 분들 연락처 보내주세요. NJS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6: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7: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8: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7: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9: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광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6: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4: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9: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사이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SNS 영상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맨발로 소금 위를 걷는 모습입니다. 한밤중 마루에 커다란 쟁반을 놓고 굵은 소금을 깐 뒤 맨발로 그 위를 천천히 밟는 건데요. 이렇게 3분만 하면 잠이 솔솔 온다고 하네요. 발에 적당한 자극을 주면 몸이 이완되고 긴장이 풀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꼭 이렇게 소금 위를 걷지 않아도 장마철엔 실내에서 나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쯤 곁에 두는 거 좋겠죠? 지금은 다른 준비물 필요 없이 그저 음악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의 밤이 깊었네 들려드렸습니다. 화요일 잘 보내셨나요? 오후 들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곳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이곳도 갑자기 비가 막 폭우가 내려서 큰 비를 맞으면서 왔는데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요즘 SNS에서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사이에 소금 위를 맨발로 걷는 일이 화제라고 하던데 저는 사실 직접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뭐 예전부터 뭐 황토길, 흙길 이렇게 맨발 걷기 이게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동네 산책로마다 이런 맨발 걷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장마철엔 아무래도 야외에서 맨발 걷기 하는 게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집에서 소금 깔아 놓고 소금 위를 걷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고 나면 잠이 잘 온다고 하네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그 발 마사지 할 수 있는 이렇게 굴리는 거 있잖아요. 바닥에 놓고 발 얹어 놓은 다음에

0: 위아래로 이렇게 굴리는 거. 그러면 발 마사지 되는 거 있잖아요. 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꽤 좋아요. 밤에 그거 하면 잠이 솔솔 오거든요. 자,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만의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소금 위 걷는 거 다 좋은데 아무래도 굵은 소금이니까 조금 날카로울 수도 있어요. 발에 상처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무덥고 습한 날씨엔 이렇게 소소하게 즐거울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을 만들어 보는 거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동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박광현의 잠도 오지 않는 밤에 듣고 왔습니다. 자, 잠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19시 10분 인천 강화 옹진 인천 영종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네요. 공사장 유리창 근처 등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시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 금지. 그리고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오늘 2부는 처음엔 아이돌 그룹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지만 점점 멋진 라이브 실력을 발휘하며 독보적인 보컬로 활약 중인 가수 최정철님과 함께합니다. 이분 바로 나미 선배님의 아드님이시기도 하죠. 오늘 라이브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분은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되니까요. 유튜브로도 함께해 주세요. 자, 1부에선 역시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한 소소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그리고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청취율 조사 기간 이어지고 있죠.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주시고요. 혹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즐겨 듣냐는 질문 받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들어요. 너무 애청하는 프로예요. 이렇게 다소 과장되게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음접풍 함께해 주시는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 저희가 준비하고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이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 운임 50% 할인에 고흥 사랑 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먼저 이지영 장인의 강금성님이 인사 전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쭝디 이렇게 떡같이 사연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류영진님께서 오늘도 출첵요 해주셨어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영진님. 김수정님께서 쭝디 맘마 먹고 왔수정 네 맛있는 거 드셨어요? 어서오세요. 김영숙님께서 오늘도 물결이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네요. 포천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요. 네, 명숙님.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라는 표현은 너무 많이 듣는 표현이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걸 또 물결이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다. 뭔가 풍경이 되네. 좋네요. 어쨌든 포천 쪽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포천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폭우를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폭우 때 비 피해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디. 퇴근길에 비가 막 쏟아붓듯이 내려서 신발이며 옷이며 쫄딱 젖은 상태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우산을 써도 소용없는 비였어요. 네, 아유, 엄청 강한 비를 폭우를 맞으셨군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죠, 뭐. 얼른 가셔서 샤워하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함광열님께서 오늘도 너무 덥네요. 전기요금 걱정은 엄청 되지만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푹푹 찌네요. 네, 저도 어젯밤에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조금 덥긴 했어도 열대야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선풍기 가볍게 간접바람으로 틀어놓고 자면 괜찮았으니까요. 와, 근데 어제는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에어컨 살짝 켜서 공기 식힌 다음에 겨우 잠들었네요. 자, 열대야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진경님께서 쫑디, 내일 복날인데 올여름 무진장 덥다는 예보가 있는데 음접품과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뭘 먹으면 몸보신하기 좋은지 울쫑디 복날 메뉴가 궁금합니다. 네, 복날은 역시 삼계탕이 아닐까요? 삼계탕을 이길 수 있는 복날 음식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걸로 진경님. 1227님께서 퇴근길 비가 많이 오네요. 출첵해요 해주셨어요. 네, 퇴근길 비에 좀 많이 젖으실 텐데 조금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얼른 집에 가셔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1227님. 자, 오늘도 이 폭우에 힘든 하루 보내셨을 텐데 잊지 않고 음접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최유리 씨가 피처링한 진영의 왜 사랑 준비했고요. 그리고 박정현, 김범수가 함께 부른 사람, 사랑.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한강을 건너던 어느 순간의 풍경이 명곡으로 이어진 노래 두 곡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일 스쳐 지나가는 달이었지만 어떤 음악가에게는 평생 기억될 한 편의 노래가 시작된 곳이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해바라기의 1977년 명곡 구름, 들꽃, 돌, 연인입니다. 이 곡은 이정선, 한영애, 이주호, 김영미 등이 함께 활동하던 초기 해바라기 시절의 작품인데요. 팀의 리더였던 이정선님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한강대교를 건너던 중에 차창 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영감이 떠올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강변에 피어있던 들꽃과 유유히 흐르던 한강, 그리고 하늘을 떠가는 구름까지 평범한 풍경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멜로디와 가사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일상 속에서 문득 발견한 아름다움을 담백하게 노래한 포크 명곡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광석 씨의 노래로 기억하지만 원곡은 블루스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김목경님이 직접 만들고 부른 곡인데요. 영국에서 홀로 유학하던 시절 앞집에 살던 노부부의 소박한 일상을 바라보며 서울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던 마음이 이 노래의 출발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김광석 씨에게 전해진 계기도 참 특별한데요. 1995년 어느 날 김광석 씨가 버스를 타고 마포대교를 건너던 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김목경의 이 노래를 듣게 됩니다. 첫 소절을 듣는 순간 깊이 매료된 김광석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목경님에게 연락을 해서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요. 허락을 받아 다시 부르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리메이크에는 의외의 비하인드도 또 숨어 있습니다. 김목경님이 예전에 김광석 씨에게 3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요. 리메이크가 성사되자 사례비는 따로 주고받지 않고 그 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정말 친하긴 친했었나 봐요. 자, 그럼 한강이 선물한 아름다운 명곡 두 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먼저 해바라기의 구름, 들꽃, 돌, 연인,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한강의 풍경을 통해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두 곡 만나봤습니다. 박진경님께서 오늘과 같은 날씨에 잘 어울리네요. 김광석님 노래는. 9865님께서 중디 전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왜 안 올까요? 응해드릴 수 있는데 일하다가 02번이 뜨면 기대하며 받아보면 고객님 캐시백 포인트 사용 안내입니다. 오늘 02번 전화만 4통 받느라 힘들었던 마음. 저희 집 베란다에서 보이는 동네 작은 산 동지산과 까불까불 까불이 애묘 사과의 모습으로 달래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02로 그래도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4통이나 오늘 왔군요. 이 정도 추세면은 한 번쯤은 올 법도 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뭐. 류영진님께서 이맘때쯤이면 꼭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네요. 장염이요. 배가 살살 수시로 아파서 언제 소식이 올지 몰라 출장도 못 가고 자리에 컥 붙어 있었네요. 괜찮아진 것 같으면 또 살살 유유 굶어야 낫는다는데 아유 배는 아픈데 또 고픈 건 뭔지 오늘 저녁만이라도 따뜻한 보리찬물 마시며 참아야겠어요. 음접한 가족들 모두 장염 조심하세요. 네 요즘 같은 날씨에 먹는 거 그 또 장염 진짜 조심해야죠. 영진님 배는 좀 고프시겠지만 이 장염 나을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보세요. 참길 힘들 땐 그렇게 생각하면 참기 더 편할 거예요. 아 이 기회에 다이어트하면 딱이겠다. 예, 그러면 참기 조금 쉬워집니다. 3277님께서 반갑습니다. 대구 많이 더워요.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처음 문자 보냅니다. 선물 없나요? 신청곡은 성시경의 어떤 날 어떤 마음으로 들려주세요. 3277님 환영합니다. 자주자주 오시고요. 신청곡 틀어드리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혹시 저만의 생각인가요? 네, 신청해 주신 노래 성시경의 어떤 날 어떤 마음으로 들려드릴게요.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7933님이 보내주셨네요. 쫑디, 저는 고향이 청주인데요. 20살 이후에 언니와 서울에서 둘이 살고 있다가 작년에 언니 결혼 후 제가 독립을 못하고 여전히 언니 집에 얹혀 있어요. 그래도 형부가 불편하지 않게 대해줘서 고마워하며 있답니다. 그런데 형부가 어제 회식에서 언니 몰래 3차까지 시원하게 카드 긁은 걸 오늘 언니에게 딱 걸렸어요. 형부가 몸이 얼어 있었는데 언니가 화내기는커녕 여보, 사회생활하면서 기분 좋게 쓸 수도 있지 뭐, 우리 서로 존중하며 살자 이러는 거예요. 형부가 감동한 표정으로 앞으로 말 잘 들을게 이러기에 저 속으로 웃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분 안 지났는데 형부가 TV를 진짜 요만큼 크게 틀었다고 언니에게 탈탈 털리며 혼났네요. 저 이 신혼부부의 혼란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돈 모으려고요. 조이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7933님의 신청곡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듣고 왔습니다. 이 방법 정말 절묘하네요.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응?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그래 여보 여보 고마워 이랬는데 TV 볼륨은 왜 이렇게 크게 키우는 거 보는 거야 진짜 왜 그래. 네. 참 그 부부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주 한끗 차이로 현명한 그 부부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너무 이렇게 감정싸움하면서 힘든 부부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7933님은 그런 언니 부부네 집에서 이 견학하면서 얹혀 살 수 있는 그런 너무 이 소중한 기회거든요.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에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얼른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돈 모으실 거라고. 언니하고 형부 덕분에 큰 돈 아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짜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멋지게 독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 7933님 직접 결혼 생활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언니 부부 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실 테니까 본인 결혼 생활 하실 땐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른 멋진 짝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7933님 저희가 고흥사랑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소, 성함,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함광열님께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사연이 왜 이렇게 웃기죠? 그래도 와이프분 멋지시네요. 3차까지 시원하게 긁은 거면 꽤 금액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광열님. 사연에 약간 반전이 있었죠? 그죠? 참 멋지고 참 좋은 와이프, 아내분이신데 그냥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인데 TV 볼륨에만 예민한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얼마나 좋은 아내예요. 우리 광열님도 나중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생활 하실 때 항상 그런 거 잘 그 체크하셔야 돼요. 내 아내가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셔서 결혼생활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잘못했다가는 거짓골을 면치 못하는 4922님께서 늦은 퇴근으로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듣는 중대 목소리 너무 좋아요. 늦게 끝났지만 행복한걸요. 네, 4922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얼른 집에 가셔서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양수정님께서 목요일 같은 화요일 비와 함께 퇴근합니다. 폭염에 지쳐있다 빗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 오고 나면 조금 또 선선해지잖아요. 그죠? 또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밤은 좀 시원한 밤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김현철의 투둑투둑 준비했어요. 자, 오늘 2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수 최정철님의 스페셜 라이브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은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많이 많이 함께해 주세요.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팝의 여왕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 마돈나가 최근 새 앨범 정규 15집을 발표했죠. 그 앨범이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선보였던 마담 X 앨범 이후에 7년 만에 1위를 했는데요. 통산 10번째 앨범 1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돈나는 2020년대 1위를 차지한 가수 중에서 198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까지 다른 세 번의 시대에도 1위를 차지한 최초의 가수가 됐습니다. 마돈나는 1978년 단돈 35달러를 들고 뉴욕으로 와서 댄서와 밴드 활동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택시도 타봤고 모든 게 처음이었고요. 가난하고 막막했던 그때를 회상하는 마돈나는 그 시절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훈련을 했기에 긴 무대를 버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1985년 가수로 성공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안주하거나 이만하면 됐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새로움은 마돈나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녀의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이고 통산 10번째 1위를 했다는 그런 숫자의 기록보다 나이도 세월도 유행도 뛰어넘고 앞으로 마돈나는 그런 앞으로 나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시대의 큰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돈나의 다음 1위 기록도 벌써 또 기다려지네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마돈나가 최근에 발표한 앨범 수록곡 중에 Love Sensation 들려드렸습니다. 이 마돈나 정말 엄청난 가수죠. 그 최근에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오늘 뉴스를 또 크게 장식했는데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 새롭고 멋진 노래를 발표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그런 아티스트의 모습. 이미 전 세계 탑의 자리에 올랐던 가수이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됐다. 좀 안주할 법도 한데 진짜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마돈나의 모습은 절대로 안주하지 않는 항상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서 저도 참 존경하는 그 가수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음악하는 후배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지금 이 마돈나가 그냥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음악하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선배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참 듭니다. 항상 건강하길 건강하게 계속 그렇게 멋진 뮤지션으로 아티스트로 우리 곁에 남아주길 바라봅니다. 자, 잠시 후 오늘의 스페셜 라이브 초대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바로 모시고 올게요. 자,

0: 네. 노래를 끝까지 들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너무 좋습니다. 이 뛰어난 실력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고 변함없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몸소 보여주는 가수 최정철님 함께합니다. 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아,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음접풍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
1: 아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음접풍 가족들이 진짜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1: 정말요?
0: 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가수 최정철입니다. 제가 정말 나오고 싶었던 라디오였는데 이렇게 오늘 초대받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0: 네.
1: 아, 너무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0: 진짜 오래전인 것 같은데.
1: 아, 진짜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0: 네. 아. 자주 뭐 마주칠 기회는 없었지만 네. 저는 워낙 그 이 어머님이셨던 그 선배님의 광팬이었어가지고.
1: 아, 그러셨군요.
0: 네. 아드님이 데뷔하셨다고 그래서 네. 되게 눈여겨봤었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막 좀 그랬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일단 이 최정철이라는 가수는 네. 솔로 가수로서도 유명하지만 데뷔는 아이돌로 했었어요.
1: 네. 맞아요.
0: 팀이 뭐였죠?
1: 2002년도에 그 QOQ라는 그 5인조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떠나가라라는 곡으로 좀 활동을 했었는데.
0: 맞아요.
1: 오래 활동은 못했고 뭐 좀 사정상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예, 들어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솔로로 데뷔를 했었어요.
0: 네. 네. 솔로 데뷔하셨을 때가 굉장히 화제였었어요. 사실
1: 아...
0: QOQ 멤버로 활동하실 때는
1: 네.
0: 그렇게 이슈가 많이 그 뭐 선배님의 어떤 그런 후광이 네.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랬는데 솔로로 데뷔하실 때 아, 저분이 선배님의 아드님이시구나.
1: 네.
0: 네, 혹시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남이 선배님의 네. 아드님이십니다.
1: 네. 아이고, 되게 뭔가 부담스럽네요.
0: 그죠? 아, 진짜 네. 그러실 것 같아. 네. 아니, 아, 워낙 너무 대단하신 그 어머니이시기 전에 선배님이시니까 네.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1: 많이 됐죠. 그냥 아우 장난 아니었죠. 그 뭐 지금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0: 네.
1: 상태가 그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뭣도 모르고 뭐 되게 어렸을 때 데뷔를 했어요. 뭐
0: 네.
1: 19살, 20살 뭐 이때 데뷔를 했는데 그때 솔직히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위에 뭐 기자분들이나 뭐 많은 방송계에 계시는 선배님들은
0: 네.
1: 야, 제가 뭐 이러면서 다 겪는 줄로 많이 보시고 뭐 막 먼저 와서 인사를 막 하시는 것 자체가 뭐
0: 와.
1: 너무 이제 이게 뭐지? 뭐 감당이 좀 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이게 제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무대에 서는 것도 무서워지고 더 잘하던 노래도 막 괜히 내일 더 잘 안 되겠고 막 그런 어떤 공황장애처럼 뭐 약간 그냥 그런 것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0: 진짜.
1: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런 게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0: 네. 아니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남이
1: 거?
0: 선배님이
1: 네.
0: 엄마면
1: 네.
0: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을까.
1: 뭐 방송용으로 갈까요? 아니면
0: 아니 그냥 편하게
1: 뭐
0: 말씀해
1: 주세요. 네. 아니 뭐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땠냐? 근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어렸을 때 많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0: 워낙 바쁘셔서
1: 워낙에 바쁘

0: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어머니를 볼 수 있었었던 그 유년 시절에 볼 수 있었었던 그 시간대는 어머니가 그때 그땐 밤일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네. 그 스케줄을
1: 밤무대까지
0: 다 하고 오시면 막 새벽이나 밤이 굉장히 정말 많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안 자고 네. 저 기다리다가 잠들곤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좀 많이 컸었던 기억이 있고 어머니하고 좀 이렇게 시간 보낼 때는 어머니 활동기가 잠깐 끝났을 때 뭐 이랬을 때 잠깐 확 보내고 뭐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뭐 제 눈에 좀 더 어떤 그런 기억들이 나는 거는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 머리는 항상 바뀌더라. 뽀글뽀글이었다가
1: 무대에서 워낙 대단하셨잖아요.
0: 네, 뭐 단발머리였다가
1: 엄청난 스타일링으로도 아주 화제였었고
0: 네, 외계머리 했다가 네.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은 변화를 줬던 그 제가 기억이 나요. 그냥 어렸을 때 어머니는 머리를 저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맨날 바꾸지? 왜 이렇게 옷을 왜 이렇게 화려하게 입으시지? 그러니까 가수시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1: 네.
0: 그냥 우리 어머니가 뭐 그냥 되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유명한 가수구나 이런 거는 그냥 별로 몰랐죠. 그냥 뭐
1: 오히려.
0: 그냥 당연한 거구나 이런 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1: 아니 그런데 정철 씨는 그러면
0: 네.
1: 언제 가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계기였을까?
0: 그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 환경이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저도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공부를 잘 안 했고
1: 안
0: 재미도
1: 거지?
0: 별로 못 느꼈고
1: 네. 네.
0: 그 음악을 어머니가 맨날 그 항상 그 전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1: 네. 오디오 시스템
0: 오디오
1: 옛날에.
0: 시스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엄청 크게 틀어놓으시고 이래가지고 저 진짜 동요 이런 거 많이 안 듣고 진짜 고급스러운 음악들을 듣고 나름 자랐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1: 네.
0: 제가 어느 순간 잘하고 그나마 잘하고 좋아하는 걸 찾다 보니까 노래 부르는 행위 자체를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래방이 또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1: 네.
0: 그럼 학교 끝나면 노래방에서 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내가 아 진짜 나 노래하는 게 관심이 있나 보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조금씩 알게 됐고
1: 네.
0: 친구들도 너 노래 좀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좀 계속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었어요.
1: 네.
0: 그러면서 오디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룰라의 상민이 형님께서 큐어큐로 만들어주신 거죠.
1: 아니 어머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 처음에 정철 씨가 저 가수할게요 이랬을 때
0: 그냥 별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얘 그냥 뭐 그냥 또 그냥
1: 아유 바람 들었나
0: 그렇죠. 예, 그냥 뭐 그냥 잠깐 또 하다가 막 하는 거겠지 뭐라고 생각했겠죠.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1: 네.
0: 네. 진짜 될지는 몰랐겠죠.
1: 그런데 진짜 해내고야 말았고 여전히 뮤지션으로 후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실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그러니까 선배님. 네.
1: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소중한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
0: 네.
1: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환영 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몇 개 좀 보고 갈게요. 냥냥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 라이브 얘기 듣고 바로 켜봅니다. 예전에 너목보 8 B편에 출연했던 정철님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전 처음 출연자들 공개됐을 때부터 최정철님이신 거 한눈에 알겠던데 라고
0: 저게 이제
1: 네.
0: 제가 완전히 오랜 공백을 가지다가
1: 네.
0: 저 무대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된 거거든요. 다시 가수로서.
1: 네.
0: 그때는 그 전까지는 완전히 이제 그냥 음악을 거의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가수 B씨와 같이 만나 뵙게 되는 저 장면에서
1: 네.
0: 제가 또 My Love라는 곡을 다시 부르면서 이제 복귀를 했었어요. 저 너목보라는 네. 프로그램 통해서. 그래서 그 기억이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남아있고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아마 강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아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1: 앤디님께서 와우 고막 남친님 나오신다 반갑습니다. 저녁 일찍 먹고 시간 딱 좋으네요. 두 분 그림체가 비슷하시네요. 라고.
0: 그림체요.
1: 검정 티셔츠 입어서
0: 그러니까
1: 그런 건가?
0: 그런가 봅니다.
1: 네. 지영리님께서 네. 진짜 아이돌 얼굴 같으세요 정철님이라고.
0: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참.
1: 김진희님께서도 가수님 아이고, 여기서 참. 보게 되니 더 반가워요라고. 아,
0: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다니.
1: 예, 반겨주고 예. 계십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새상님께서 127님이신데 네. 정철님 얼굴이 네. 좀 무리신 것 같은데.
0: 저분
1: 12세에서 32세 같아 보인다고.
0: 아,
1: 약간
0: 좀 12세는 뭡니까? 무리수... 12세는. 네.
1: 아내분 아니세요?
0: 제 딸이랑 뭐 5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1: 아내분이 보내신 것 같은데. 크라이스틸님께서 스타님께서 우왕 잘생겼다라고.
0: 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몰려오셨네요 팬들이.
0: 아, 그러니까요 또 와. 다 알아요. 그 지금 다 아는데 어쨌든 그럴 때 있어요. 한 명이 여러 개 난 거예요, 여러 개.
1: 아니 아이디가 다 달라서. 어,
0: 다 아,
1: 한
0: 그래요?
1: 아, 그럼요. 그렇습니까? 아이디가
0: 아 문자가 아니구나.
1: 네, 네. 그럼요. 네. 자, 그럼 오늘 이 최정철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라이브도 또 준비를 아, 해주셨잖아요.
0: 네.
1: 첫 곡을 라이브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0: 네, 첫 곡을 네. 라이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아우.
0: 네, 뭐. 라이브죠 뭐 인생은.
1: 아, 워낙 또 유명하시니까. 자 그러면 네. 첫 곡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 얘기를 쭉 했었으니까
1: 네.
0: 첫 곡으로 오늘 좀 비가 오고 이러니까 슬픈 인연으로 한번
1: 와.
0: 또 분위기를 또 굉장히 저녁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네. 골라봤습니다.
1: 네 준비를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또 이 공일오비 멤버들과 굉장히 친해서 그 예전에 공일오비가 리메이크한 그 슬픈 인연을 많이 듣고
0: 아, 네,
1: 그랬었는데 오늘 약간 오리지널을 들을 것 같은 뭐 이런 기분에 굉장히 설렙니다. 자 그럼 최정철 씨가 불러주시는 슬픈 인연 라이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리지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니까. 아니 노래 속에 선배님이 있네요. 남이 선배님이 있어요. 목소리 안에.
1: 참 이거 이 노래 부르면 좀 아 눈물 날 것 같아요.
0: 네, 와 진짜
1: 그렇습니다.
0: 아니 눈 감고 제가 네. 그래서 헤드폰으로 눈 감고 이렇게 들어보는데 남이 선배님이 보여요 막.
1: 와. 아 감사합니다. 이게 참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0: 와 아니 선배님이 들으시면
1: 아 그러니까요.
0: 흐뭇하게 웃으실 아이고. 것 같다. 정말.
1: 근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엄마와 연관된 어떤 그런 리액션들이 네. 사실 옛날에 진짜 부담으로 다가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선배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또 되게 지금 되게 좋네요. 기분이. 아... 그냥 뭐라 그럴까. 제가 어머니가 요즘 활동 안 하시니까 그냥 아들로서 또 이렇게 엄마의 목소리가 묻어있는 또 내 목소리로 또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면 그 나름대로 또 그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또 그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또 좋네요. 네.
0: 아, 참. 어우 진짜 순간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1: 고맙습니다.
0: 선배님이 보여서 너무 네.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아 머무님께서
1: 머무님께서 네.
0: 이어폰 꼈습니다. 빗소리랑 네. 너무 잘 어울린다. 수자님께서 아 이 노래 네. 4977님께서 유난히 힘들었던 오늘 지친 몸을 끌고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리질 못하겠어요. 오늘의 힘듦을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차창 밖으로는 세찬 비가 내리고 감미로운 노래가 주는 감동에 힘을 또 내어봅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고 힘내세요.
0: 김영민님께서 어머니의 애절한 그 목소리가 남아있네요. 가수 나미님이 이 방송 보고 계시겠죠?
1: 네, 이거 뭐 다시 보기 가능하잖아요.
0: 127님께서 정철님 목소리 너무 촉촉하네요. 가습기 보이스라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2846님께서 정철님 반갑습니다. 싱어게인 나오셨을 때 네. 제가 엄청 반해서 지금껏 아이고. 응원하고 좋아를 합니다. 독보적인 아이고, 목소리와 푹 빠져들게 하는 분위기가 참 매력적이세요. 좋은 곡 많이 들려주세요. 늘 응원드리고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기도 드릴게요. 네. 아, 좋다 좋아.
1: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안성신님께서 역시 최고입니다. 아이고 엄지척.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오늘 스페셜 초대석 최정철 씨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짜 네. 가수 활동 시작하시고 나서 네. 노래 부르시는 모습 보시면서 네. 어머니께서 네. 뭐라고 하실까? 혹시 뭐 어떤 가르침을 주시거나 혹은 뭐 혼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어떠신 편이세요?
1: 그러니까 다시 복귀하고 나서요? 아니면 여태껏?
0: 뭐 여태껏 가수 생활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어머니의 조언이라든가 어떤 반응?
1: 기억에 남는 조언? 조언을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전에 제가 얼마나 못 믿었었으면 네. 엄청 메시지를 많이 보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생방송 하고 옛날 생방송 진짜 많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너무 같이 떨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해라 뭐 저거는 저런 예를 들자면 머리는 어떻니 뭐 외모는 어떻니 수염 깎았니 손톱 정리해라 마이크 잡을 때 손톱 있으면 좀 그렇다
0: 와.
1: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부터 네. 뭐 노래는 당연히 많이 지적을 하셨었고 근데 이제 이게 한두 번이지 좀 많아지잖아요.
0: 네.
1: 되게 듣기가 싫어가지고 네. 그냥 엄마가 그냥 뭐 아들 공부해라 같은 되게 일반적인 말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제가 잘 안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지금 저도 네. 사실 약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1: 그래요?
0: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일반인이신데도 제가 활동할 때 아, 얼마나 참견을 하시는지 네. 그때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다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저 활동할 때 저한테 그렇게 춤을 배우라고 춤 배우고 연기 배우라고 너 가수가
1: 춤 못 추면 안 된다.
0: 엔터테이너가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 춤도 좀 출 줄 알아야 되고 연기를 배우면 연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리고 무대에서도 도움이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니 막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시니까 그때는 정말
1: 어땠어요?
0: 그게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항한다고 오히려 더 춤을 안 추고 오히려 연기 뭐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참 그게 그러니까요. 너무 후회가 되고 그때 아버지 말 들을 걸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하거든요.
1: 근데 지금 저도 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오히려 잔소리를 안 하세요.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그립네요. 그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0: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네. 아마 정철 씨가 무대에서 긴장하고 떨었던 거에 네. 한 10배는
1: 아 그랬죠.
0: 10배는 긴장하고 네. 떠셨을 거예요. 아마
1: 그 얼마나 사랑이 느껴졌었냐면 예전에는 네. 그 녹음 테이프로 제가 나온 걸 녹음을 하잖아요.
0: 네.
1: 실제로 다시 보기 이런 게 없었으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진짜 그 테이프에
0: 네.
1: 저희 어머니가 활동했었을 때 어머니가 나왔었던 프로그램의 모든 그 녹화본이 있어요. 테이프가.
0: 네.
1: 근데 공테이프가 없으니까 제가 활동하고 나서부터는 그걸 덮어씌우게 하는 거예요.
0: 진짜.
1: 네, 그 할 없으니까 이제 제가 활동을 하기
0: 시작하고 지우시면서
1: 네, 지우면서 그걸 덮어씌우게 하면서 그걸 이제 사인펜으로 찍찍 그은 다음에 정철 가요 무대 뭐 이런 식으로.
0: 와.
1: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거를 근데 갑자기 또 눈물 나려고 그래요.
0: 이거 진짜 약간 눈물 난다.
1: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네. 이제 그 집 정리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집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덮어씌워진 게 이제 나왔다 이거죠. 네. 미쳤나 봐. 왜 그러냐 진짜.
0: 진짜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어머니의 영상들이 녹화된 그 테이프 자체가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이고 네. 누구보다도 소중히 아끼는 그런 테이프들이셨을 텐데. 아유 참
1: 그랬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있네요. 생각해
0: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고 계신데 예다말님께서
1: 네.
0: 가창이 사기급이다라고.
1: 네. 사기 낮췄습니다. 예.
0: 네, 그럼요. 네, 그 정도의 정말 멋진 노래 라이브였던 것 같아요. 진짜. 김진희님께서 가수님을 여기서 보게 되니 더 반가워요라고 이렇게 또 환영.
1: 진짜 반갑습니다.
0: 네,
1: 김진희님.
0: 네. 자,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세요?
1: 맞습니다. 네.
0: 언제 어디서요?
1: 저 7월 18일 이제 돌아오는 주입니다. 돌아오는 주에
0: 오 진짜
1: 토요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0: 진짜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사실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마지막 연습들을 좀 앞두고 있고 진짜 기분이 좀 이상해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고 정말 저의 나름 활동했었던 그 모든 거를 좀 걸고
0: 네.
1: 제가 했었던 음악들을 좀 오랜만에 다시 선보이는 그런 자리인데 굉장히 저에게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많이 안 오셨더라도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또 굉장히 기다려져요. 그 콘서트 자체가.
0: 네.
1: 그러니까 참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아니 아까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 네. 정철 씨한테 그 어머니의 그 끼를 네. 물려받았으니
1: 네.
0: 또 얼마나 끼가 많으실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오히려 어머님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런
1: 맞아요.
0: 어머니의 성격을
1: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이어받아서 그렇다고
1: 네.
0: 그러면은 그런 정철 씨의 콘서트 무대는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해요.
1: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이 저의 콘서트 봤었을 때 발라드를 주로 했었으니까 굉장히 정적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노래들을 주로 많이 부르지만 조금 그래도 흔들어 될 때는 그 흔들음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 다른 데서는 안 흔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의 제 그냥 저와 편한 사람들 앞, 그러니까 저의 콘서트 같은 부분에서만 네, 네. 제가 그냥 재롱 떠는 수준으로 네. 춤도 추고 좀 할 생각입니다. 신나는 네. 곡이 있으면 네.
0: 그러니까 네. 그 내성적이라던 그 남희 선배님은 네. 정말 무대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셨거든요. 정말
1: 그 무대 보면 전혀 안, 내성적이지 않으시던데요.
0: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것도 저는 이제 끼라고 생각하고 네. 정철 씨의 콘서트도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그런 뭔가 그 무대에서만 볼 수 있는 정철 씨만의 끼가 네. 볼 수 보여지지 않을까.
1: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0: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더 네. 들려드릴 거예요. 네. 이번에도 라이브예요?
1: 이번에 라이브 하겠습니다.
0: 네. 네. 라이브 들어야 돼. 이번에 네. 라이브를 들어야 돼.
1: 이번에 진짜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네.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노래 중에 비가 와라는 노래 있어요. 네. 그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준비 부탁드릴게요. 페스타님께서 토요일 기대됩니다. 하트 뿅뿅뿅. 안성신님께서 정철님 콘서트 가시는 분들 너무너무 부럽네요. 앤디 영님께서 정철님은 춤도 잘 추시고 못하는 게 없으신 분. 이선윈님께서 7월 18일 서울 아트홀 콘서트 기대됩니다. 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정철씨한테 제가 콘서트 홍보 좀 부탁드렸더니 정확한 걸 안 주셔가지고 대신 이선미님께서 이렇게 콘서트 홍보를 또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정철씨의 라이브로 비가 와 네. 함께 들어보죠.

0: 와. 정말 최고의 선곡에 최고의 라이브였습니다. 민지님께서 명곡이다 명곡이야. 캬, 라이브 갓뼈.
1: 감사합니다.
0: 김영민님께서 음저풍에 와 살살 녹는다. 이 비를 뚫고 가고 싶다. 정철생각님께서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입니다. 안성신님께서 비가와 라이브 오늘 유난히 더 듣기 좋네요. 감성 폭발입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지영리님께서 아 진짜 나미님 목소리가 들어있다는 어느 분 말씀 알 것 같아요.
1: 네, 선배님 말씀.
0: 아 진짜 정말 저는 진짜 살짝 놀라고 있어요. 아유. 정철 씨의 라이브를 이렇게 가까이서 제대로 들어본 건 처음인데 네. 아우 진짜 너무 좋다.
1: 아 저도 너무 네. 좋았어요.
0: 네. 너무 좋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콘서트
1: 합니다.
0: 7월 18일 네. 토요일 오후 6시 네. 1회 공연이에요?
1: 맞아요.
0: 헉, 진짜?
1: 선배님 오시면 그냥
0: 왜 1회만 해? 뭐 앵콜 제가... 공연 하려고? 아 네, 여러분 네. 앵콜 공연을 노리는 정철 씨의 이번 공연 아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막 성원 보내주시고 인터넷에 검색글도 막 올려주시고
1: 고맙습니다.
0: 콘서트
1: 진짜.
0: 매진돼서 이번엔 못 갔지만 다음에 꼭 갈 거예요. 야, 앵콜 공연 해주세요.
1: 그러면 이런 정말 기분 좋겠다.
0: 이런 글 좀 네. 많이 올려주세요. 진짜 정철 씨의 노래는 아이고. 라이브 무대에서 꼭 들어야만 하는 봐야만 하는 그런 무대인 것 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진짜 선배님. 선배님 앞으로... 오실 수 없으실까요? 아... 시간 내시면 꼭
0: 제가 한번 진짜 꼭 가서 아니 근데 티켓 남아 있어요?
1: 아, 좀 남아 있습니다.
0: 아, 여러분 그래요? 아직
1: 티켓이
0: 좀
1: 많이
0: 남아
1: 있어요, 여러분.
0: 홍보를 제대로 안 했어.
1: 홍보를 좀 안 했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기가... 좀 홍보를 좀 보내야 하는 게 하고 있네요. 네.
0: 아, 좀 더 일찍 모실 걸 그러면.
1: 아, 그러게요. 이번 주인데 네. 좀 촉박하죠.
0: 콘서트 준비하면서 네. 혹시 다른 방송에 나가셔서 네. 홍보 활동 이런 거 좀 하셨어요?
1: 아니요, 거의 안 했죠.
0: 그죠?
1: 네.
0: 뭔 자신감이야.
1: 그러니까요.
0: 요즘 공연계가 그렇게 호황이 아니에요.
1: 그렇구나. 제가 좀 잘못 알았어요.
0: 엄청 미리미리 홍보하고 막 광고하고 그래야지.
1: 광고를 이게...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냥 저의 그냥 뭐 너무 센데, 인스타그램 이거. 뭐 이런 곳에서 좀 네. 알리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기만으로는 알리기가. 네. 그래서 뭐 지난 얘기지만 방송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겠다. 더 알렸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했죠. 그래도 오늘 또 와서 또 그래도 콘서트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좋네요.
0: 다음에 네. 진짜 이번 공연이 끝이 아니니까. 네. 다음에 진짜 공연 그 준비하시면
1: 그러면 좀
0: 미리미리 우리 방송부터 좀 네. 나와줘요.
1: 아 그렇게
0: 진짜로
1: 초대해주세요. 그러면
0: 아 진짜
1: 그럼 라이브 쭉 부르고 가겠습니다.
0: 아니 뭐 한 두 곡만 딱 이렇게 해주면 네. 끝나요. 진짜 이번 콘서트 진짜 잘 되길 바라고 네. 잘 돼서 네, 앵콜 공연 소식 들렸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좋겠네요.
1: 그러면 여기 음저풍 덕분입니다.
0: 자, 정철 씨는 활동이 꽤 오래되셔서 예. 이제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네. 새로 활동하게 되면서 네.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다려준 팬들도 많을 거고 네. 또 새로운 팬들도 또 많이 생겼을 것 같고 네. 어떠세요? 팬들의 반응 요즘에 보면
1: 그냥 거의 오빠였을 때 활동했다가 네. 완전히 그냥 아저씨 돼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삼촌 돼서 돌아왔는데
0: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1: 제 나이는 이미 40대가 이제 돼가지고
0: 그럼 난 어쩌라고 그런 얘기를 해. 난 어쩌라고. 아직 오빠라니까 네, 오빠로 그럼, 해줘요. 네,
1: 그래서 이 좀 약간의 좀 나이 많은 오빠가 왔는데 네. 아, 그 제 목소리에 이제 추억이 많이 담겨 있다고 네. 해주시는 많은 팬분들 덕분에 그냥 그런 거 댓글 보면서 참 또 하루를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잘했나 못했나 막 그 내가 다시 돌아오길 잘했나 아 나 노래 오늘 잘했나 못했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니저도 없고 그냥 제가 혼자 활동하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잘 모르겠어요. 피드백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댓글들을 보면서 네. 그런 옛날 팬이었는데 너무 반갑다고 이러면서 그런 댓글을 보면 되게 흐뭇하고 다시 노래하는 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또 콘서트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네,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0: 이번 콘서트가 아마 정철 씨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진짜 네.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음원으로 네. 들어볼게요. 어떤 곡 들을까요?
1: 이번에 정말 그 오랜만에 그 미니 앨범으로 신곡을 좀 발표를 했어요.
0: 네.
1: 콘서트 좀 전에 그래서 그 노래 한 곡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0: 사람?
1: 네.
0: 네, 함께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0: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 최정철 씨의 신곡 사람?
1: 네, 맞습니다. 네,
0: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오늘 정철 씨 라이브를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네. 정철 씨가 좀 더 어릴 때 네네. 그 무대에서 불렀던 그 노래들이나 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들었잖아요. 네. 소리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 되게 깊어진 것 같아서 깊이가 느껴져서 그래서 약간 놀랐어요. 정말
1: 살다 보니까 깊이가 네. 살다 보니까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0: 아니 그 소리 관리도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은데.
1: 아 제가 그 음악을 좀 오랫동안 쉴 때도 네. 다시 언젠가 복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진 않았었지만
0: 아예 떠날 생각도 했었던 거예요?
1: 네, 그럴 생각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네. 왠지 모르게 그냥 그만큼 그래도 음악이 너무 노래하는 거 너무 좋고 이러니까 꾸준히 관리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네, 그냥 아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노출은 안 되었지만 혼자서 그래도 집에서는 뭐 그래도 노래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혹시 모르니까 이러면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절대로 그만둘 생각이라든지 다른 거 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라이브를 들은 그 결과 아이고. 그냥 이거 하셔야 돼. 이거 해야 돼요. 앞으로도 절대로 쉬지 마시고
1: 진짜 큰 용기 얻어갑니다.
0: 진짜 쉬지 마시고 와서. 계속 네. 새로운 음악도 계속 발표하고 공연도 꾸준히 하고 그리고 방송도 네. 좀 적극적으로 뭐 내성적이라고 자꾸 저는 아직도 무대에서 그 카메라 앞에서는 네. 떨고 막 그러거든요.
1: 저도 네. 그래요 선배님. 저도 떨어요. 안 떠는 척 하는 거지만
0: 그러니까 우리 네. 그럴수록 더 열심히 네. 더 나대자고.
1: 아 근데 오늘 너무 좋아요. 여기 편안해서 네. 이런 방송이라면 진짜 100번도 나가겠어요.
0: 아유 참 네. 네, 어느 방송이든 정철 씨가 나가셔서 이렇게 라이브 한 두 곡 딱 들려주면 끝나요. 진짜로.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정철 씨와의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아유, 벌써 네. 끝났네요.
0: 진짜 건강관리 잘하시고 네, 이번 감사합니다. 주말에 하는 공연 네. 성황리에 잘 맞춰서 네. 진짜 앵콜 공연 소식 들을 수 있게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런 결과 봤으면 좋겠고 네. 다음에 진짜 공연 좀 앞두고 있으면
1: 미리 올게요.
0: 미리 진짜 우리 방송 예약이야.
1: 그렇구나. 미리 와야 되는구나.
0: 무조건 네. 우리 방송
1: 알겠습니다.
0: 예약이에요.
1: 먼저 가겠습니다. 약속,
0: 만약에
1: 약속.
0: 공연 소식 들리는데 우리 방송 안 왔어 이러면
1: 알겠습니다.
0: 이러면 나 삐진다.
1: 잠깐
0: 진짜.
1: 들으셨죠?
0: 이거 정말 삐지는 포인트예요.
1: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정철님 보내드리면서 끝곡 네. 뭐 들을까요?
1: 사랑은 왜 해라는 곡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1: 이 곡은요 제가 저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서 불렀던 타이틀곡입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2집 활동이 끝나고 좀 많이 그런 어머니의 그런 수식어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앨범이었습니다.
0: 음악 들려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최정철의 사랑은 왜 해 네. 이거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최정철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너무 멋진 무대였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 저녁에도 7시 음자품과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입니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6년 7월 14일 21시 45분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도 너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6년 7월 14일 22시 20분 경기 김포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하나님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 오솔길 전연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날씨가 더우니 얼음 과자나 시원한 음료수를 많이 드시죠. 저희 수녀원에도요 작은 제빙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앞에 항상 문전성시죠. 예, 더운 날씨에는 정말 시원한 얼음물 한 잔만큼 반가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운 음료는 오히려 몸을 놀라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건강 전문가들은 목을 축일 만큼만 시원하게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더운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춰서서 마음을 식혀주는 마음 식힘이 한 모금 쉼터. 네, 오솔길에서 얼음 몇 조각 띄운 레몬 향의 시원함을 느껴보실까요?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6년 7월 14일 22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라우다떼와 나정신의 노래로 God Will Make a Way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 얼음하니까 아, 시원한데요. 그 얼음이 식품의 부패를 막는 좋은 재료이기도 하죠. 우리 삶도 때로는 적당한 차가움과 온기로 균형을 맞추는 일, 자, 중요하죠. 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더위를 식히고 계실까요? 뭐, 오늘은 좀 구름도 끼고 바람도 좀 불어서 약간은, 선선은 아니고, 뭐, 견딜만 합니다만. 예. 100원 드는 문자, 샵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톡 올려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7월 7일부터 벌써부터 시작했죠. 2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기도의 오솔길 즐겨 듣는다고 뭐 답해 주시면 뭐 더 좋죠. 네, 여러분의 문자 보겠습니다. 네. 유채칠리아님, 네, 바람이 불고 어제보다 시원한 오후예요. 레몬 한 조각 띄운 시원한 물 마신 뒤 시원합니다.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뭐 좀 몇 년 조금 됐는데요. 레몬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시원하게 갈증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레모네이드 너무 달지 않게. 그렇게 해서 마시는 것, 그래서 건강에도 참 좋은 거라고 해서 제가 가끔씩 이제 타서 먹습니다. 근데 뭐 사서 먹는 것이 아까워서 좀 누가 사서 보내줬는데 뭐 조금 몇 개씩 좀 아꼈다가 또 갈증이 심하면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푸른하늘 사무엘님, 네, 하루의 삶이 분명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건 세상이 아닌 주님임을 알기에 그 힘듦 안에서도 기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힘들 때 있죠. 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라서 그 십자가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그래도 낫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내롭게 뭐 맨날 기쁠 수는 없지만 네, 평화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힘내세요. 미카엘님, 네, 온양은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아요. 더위도 모든 잡념도 다 씻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잡념 다들 그거 어떻게 좀 싹 좀 치웠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건 누가 치워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 말을 저도 뭐 잊어버리고 아 주님이 저를 도와서 네, 이 잡념을 함께 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죠. 네. 여러분도 뭐 똑같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라파엘리아가 부르는 주를 전하리.

네, 라파엘리아의 노래로 줄을 전하리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문자를 또좀 볼까요? 티나님께서, 네, 저의 어머니 최경순 요양병원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누워서 꼼짝도 못하세요. 선종의 은혜 베풀어 주십사 하고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도 묵주기도 했습니다. 하셨네요. 예, 최경순, 네. 예, 요양병원에서 저번부터 제가 기도를 하고 있긴 한데요. 많이 바쁠 땐 까먹고 또 오늘 기억해 주셔서 또 기억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석길 가정님들도 네, 최경순 어머니 위해서 예, 선종의 은혜를 빌어 달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네. 이렇게 제때에 또 주님이 불러가시는 것도 큰 은총이다 싶은데요. 크게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가시는 것도 복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전영희님, 네, 어떻게 제 앞자하고는 비슷하네요. 은혜로운 성가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주를 전하니, 전하리, 예, 좋은 성가죠. 네, 성가를 들으면 왜 그런지 또한 번의 기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2037님, 오늘도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한 날씨 그런 하루였네요.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부터인지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내리는 비로 열대야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가 150mm 정도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도 세게 분다고 그랬어요. 저녁과 밤에 특히 여기 경기도 북부 지역 서울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혹시 어디 막힌 데 없는지 좀잘 보시면 좋겠어요. 하수구 같은데 또 물난리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지금 뭐 중국은 뭐 엄청난 비로 피해가 크고 인명피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구름이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지금 유입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밤에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3861님, 네, 수녀님, 저 선유도 스텔라라고 불러주세요. 아우 재밌네요, 선유도. 그림 그리는 그 선유도가 있는데요. 좀 동양화에서. 예. 제가 하루에 기도의 오솔길을 꼭 기다립니다. 수녀님 목소리에 힘을 얻어요. 저는 그림 수채 모임장인데요. 라디오 홍보에 있답니다. 어머나. 어머, 그러면 뭐, 라디오, 내 얼굴이 라디오에, 내 목소리가 라디오에 나왔네. 하는 거 하셨나요? 뭐, TV가 아니니까 얼굴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하루의 기쁨과 고마움을 주님 옆에 팔짱 끼고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와. 어머, 이렇게 수채화 그림을 잘 그리셔요. 검정 묵화 같은 펜으로 그리시는 건가요? 그림 사진도 올리셨어요. 그리셨던 야자수와 바다 그림입니다. 너무 멋지네요. 오, 정말. 그리고 있는 어떤 모임에 그 활동하시는 그 그림 그리는 뭐 어떤 그 단체인가요? 그분들하고 함께 있는 사진들도 올려주셨네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또 버벅거릴까요? 아무튼 좋은 그림 또 좋은 사진 잘 봤습니다. 이렇게 또 취미 사업 하시고 취미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수채 모임장이시면 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알려서 좋은 일은 함께 하시면 참 좋죠. 예, 주님 옆에 팔짱 끼고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팔짱 놓지 마세요. 네, 팅겨벨님,
언제부턴가 지향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수첩에 적게 되었는데요. 수첩에 적어놨던 친척 수녀님께서 하느님 품으로 가셨어요. 아픔 없는 천국 낙원에 드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생활하시던 동생 수녀님께서도 많이 슬프시겠죠? 강 디모테아 수녀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해요. 아이고, 그렇죠. 스승 예수 제자 수녀회에 강 디모테아 수녀님이 어제 그저께 저녁 밤에 11시쯤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 수도회 수녀님이시거든요. 오늘 장례미사를 치렀습니다. 11시쯤에. 예, 11시죠. 예, 저는 뭐 바빠서 못 갔지만 네, 연도는 제가 개인으로 했습니다. 예, 강 디모티아 수녀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정말 빌어드리고요. 예, 동생 수녀님도 같은 수녀원에 지금 계신데 얼마나 슬퍼하는 마음일까. 그러나 천국에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저희 수녀님들도 또 성바오로스의 수사님과 신부님들도 함께 하신 오늘 미사에 주님 품에 수녀님을 모셔가도록 잘 모셔가도록 기도해드렸습니다. 네. 아, 유스티나님,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 저는 내일 두 아들과 강원도로 조금 이른 휴가를 갑니다. 지쳤던 마음과 몸 충전하고 오려고 해요. 오늘도 같이 듣고 기도합니다 하셨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두 아들하고, 네, 강원도 휴가. 뭐, 이르지 않습니다. 저희 수녀님들은 벌써 휴가를 언젠가요? 벌써 떠났어요. 떠난 수녀님들이 꽤 한 열몇 분 뭐 간다고 쭉 저기 칠판에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오, 많이들 갔네. 저도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도 갈 예정입니다. 네, 예, 도미니카님, 네, 수녀님, 기도 요술길 가족님들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웃는 눈썹 그려주셨는데 저도 반갑고요. 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오늘 하루도 보내시고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음성기도 하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김창근 형제님 모셔보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고인이 되신 민정기 레오를 위해 기도청합니다. 주님, 레오에게 영원한 빛을 주소서. 슬퍼하는 배우자 신예순 레아와 자녀들 또 남아있는 유가족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네, 안녕하세요. 김창근 형제님. 네. 이웃의 아픔 함께 해주시는 마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예. 그냥 혼자서 기도해도 되는데, 이렇게, 민정기 레오 형제님, 이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분당 활동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민 레오 형제님을 아시는 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안타까움과 함께 기도로 떠내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도 마음 모아서 이 민정기 레오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지난 7월 3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정기 레오 형제를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맡겨드립니다. 생전에 신앙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가족에게 충실했던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는 모든 수고와 아픔을 내려놓고 영원한 빛과 평화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이 이별로 슬픔을 겪고 있는 레아 자매와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위로해 주소서. 가족이 주님의 희망 안에서 살아갈 힘을 주소서. 주님, 민정기 레오 형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아멘. 예, 김창근 형제님과 그리고 남아 계시면서 지금쯤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계실 예, 레오 신레아 예, 자매님과 또 가족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띄우면서 함께 들어요. 김준파 노래입니다. 주여 임하소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는 꼭 귀 기울여 주시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은총도 내려 주십니다. 음성 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도착했네요. 예, 라일락 향기님, 네, 민정기 레오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뭐 단풍나무는 이렇게 보내면서 왜 하느님 작품 가엾어라 하셨어요? 왜 단풍나무가 가엾을까요? 너무 이쁘기만 한데요. 예, 사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티나님, 네, 레오 형제님에게 하느님 자비와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주소서, 아멘. 그리고 강 디모테아 수녀님께도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의 안식을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레오 형제님 지금 천국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디모테아 수녀님도 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도메니카님, 네, 저도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2037님, 네, 세상을 떠난 민정기 네오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드려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민정기 레오 형제님 형제님을 품 안으로 받아주시고 또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슬픔 아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소서, 아멘 하셨어요. 아유, 남아있는 가족들이 참 허전하고 슬프겠죠. 예, 그걸 생각하면 참 다 지나가야죠. 뭐 한참 지나가도 그게 어렵죠. 네. 이기영님, 그리고 류채칠리아님, 튕겨벨님 함께 민정기 레오 형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유가족들도 위로해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하셨어요.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정말 죽음 앞에서는 뭐 누가 그렇게 뭐 당당하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 정말 고개 숙이고 은혜를 구하면서 또 자비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해 드리는 것 참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칩니다.

휴식의 여인 성모 마리아님, 괴로워 잠 못 이루는 밤의 길이를 줄여주소서. 고통으로 잠들지 못하는 이들의 짐을 덜어주소서. 깊은 후회로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하는 이들의 불안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라앉혀 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피로가 쌓여 낙담한 채 베드로 성인처럼 저희가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사목하느라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때 그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소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가 아님을 알고 지나친 활동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바삐 돌아가는 시간표에 제동을 걸어주소서. 시간에 얽매여 끌려다니지 말게 하소서. 내적 평화의 비결은 하느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소서. 성모님과 예수님이 나누었던 친교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발견하게 하소서. 아.

심플리시티가 부른 성모 마리아 듣고 왔습니다. 와, 성모님 노래를 들으면 항상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가요?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이 있습니다. 예, 7855님, 네, 민정기 레오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두 손 모읍니다. 가족들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안정을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462님, 네, 고 민레오 형제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하셨네요. 네, 자주 오시지 않은 분 같기도 하고요. 네. 예, 황베드로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오늘 인사가 늦었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요. 비 피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중국은 엄청난 비 피해가 있어서 와, 정말 놀랍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어쩌나 싶고, 예, 거기에 저도 뭐 엄청 피해로 집도 잃고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하면 좋겠죠. 네, 또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 주님께 도움을 청해 봅니다. 네, 안경근 스테파노님께서 기도 요솔길에 늦은 인사드립니다. 참 예수님 마음에 나셨네요. 괜찮습니다. 늦은 인사라도 뭐 지금 시간이 아직도 거의 8분 정도 가까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요? 예, 그냥 듣기만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제가 듣고 있어요 하고 사인을 주시는 것 참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갑고 고맙게 느낍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묵상시로 묵상해봅니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사계절 내내 정겹고 아름다운 이 초대의 말에선 연두빛 풀 향기가 난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 설렘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우리는 고요한 음성으로 차 한 잔 하시겠어요? 한다. 낯선 사람끼리 만나 어색한 침묵을 녹여야 할 때, 잘 지내던 사람들끼리 오해가 쌓여 화해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 한 잔 하시겠어요? 한다. 혼자서 일하다가 문득 외롭고 쓸쓸해질 때도 스스로에게 웃으며 차 한 잔 하시겠어요? 하며 향기를 퍼올린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이 말에 숨어있는 사랑의 초대에 언제나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네, 이혜인 수녀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돼요.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이 이렇게 글을 쓰는지 나는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수녀님 참 대단한 탤런트를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따라 얼음이 좀 동동 뜨는 레몬차 생각나죠? 네, 얼음은 뭐 금방 녹겠지만 서로를 향한 배려는 시간이 지나도 향기로 남겠죠?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오솔길 가족 여러분께 이사야 53이 부르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전성바오로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5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을 현실 앞에서 제자들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단호하지만 제자들을 향한 걱정이 담겨있는 따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 이어지는 복음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채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말을 전해온 것이죠. 잘 알고 계시듯이 세례자 요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로데 대왕의 아내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런 폭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코라진과 카파르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코라진과 카파르나움에 비교하신 이 티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지중해의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바다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 자연스레 외부의 이민족들이 많이 드나들었을 것이고 배타적이었던 유대인들의 눈에 이민족의 문화가 들어와 있던 티로와 시돈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의 소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반면 코라진과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은 갈릴레아 호숫가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레아 호숫가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느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자주 활동하셨고 기적도 더 많이 일으키셨던 것이겠죠.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받는 것에는 너무나 쉽게 금방 익숙해지고 적응하지만 내 것을 베푸는 데에는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하느님의 은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어느새 내 안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사람들의 셈법처럼 등가교환을 따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이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가짐은 그것을 다시금 되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사랑 실천을 통해 더 큰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하느님께 힘과 용기를 청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중제 15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계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때 갓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틈틈이 공부를 하고 하루를 빈틈없이 채워보내는 삶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늦잠 한번 자도 괜히 조급해지고 아무것도 안 한 하루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갓생의 기준이 꼭 부지런함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일찍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내가 계획한 하루를 얼마나 내 의도대로 보냈는지,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한 기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가 공부였다면 그것도 좋고요. 푹 쉬는 거였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하루보다 내가 바라던 하루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있는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자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GOD의 보통날 듣고 오셨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좀제 시간 내에 다 마치고 잘 끝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맨날 겨우 마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주변에서는 제가 워낙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갓생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더라고요. 갓생의 의미는 하루하루를 부지런하게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이라고 찾아보니 정의가 나오는데요. 인터넷의 한 예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6시, 7시에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하고 산책하고,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9시까지 산책하고, 돌아와서 샤워한 다음에 1시간 정도 공부하고, 점심 먹고 2시간 공부하고, 전자기기 사용하지 말고 20분 휴식 후또 3시간 공부하고, 욕조에 물 받고 목욕하고 꼭 과일로 저녁을 먹으며 영화 한편 보고, 이후 2, 3시간 공부하고 잔다 라고 인터넷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대로 살면 저는 갓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세계에서도 가장 바쁜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현 같은데요. 사실 외국의 느릿느릿한 삶 또는 지역의 농촌의 느릿느릿한 삶,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바쁘게 살아봤기 때문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가끔은 계획했던 것보다 못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4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제2의 어제처럼.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5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회사에 남자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제 눈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꾸 아는 척을 합니다. 모르는 것도 아는 척,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굳이 설명하려 드는 이른바 맨스플레인이라는 것을 꽤 자주 합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주칠 때마다 쌓이는 것이 있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속된 말로 꼴보기 싫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선배인데 그리고 회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지 하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신랄하게 한마디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싸움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넘어가지만 속은 그대로입니다. 더 괴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 스스로가 혐오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려야 하나 싶은데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후배가 있는데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어서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 나서서 지나치게 아는 척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저도 좀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전문가이고 정말로 잘 알고 있으면 그래도 그런 마음이 엄청 심하게 들지는 않는데 내가 사실 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 지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게 싫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내가 왜 더 불편한가 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순간 내가 이건 다 알고 있다고 말을 끊는 대화를 해도 되고 때로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도 되는데 선배로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그리는 이상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은 내 마음도 있는 거죠. 심리학자 브러네 브라운은 진정성에 관해서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과 보여지고 싶은 모습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더 소진되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하고 누르는 게 항상 답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단계가 필요하고 또 이어서 분명하게 한마디 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해요.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불편하고 있구나 라는 나의 마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공격적이진 않게 하지만 짧고 분명하게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덜 소진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TPO에 맞게 한마디 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이상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향은 그냥 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흘려보내려고 해서 다 괜찮아지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마 그 마음의 감정은 어떻게든 표현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서 멋있게 대응하는 건지 짜증나는 내가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짜증나는 마음이 드는 그런 나를 자유롭게 인정하면서요. 짜증나도 되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연자님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다름에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다 같이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메간 트레이너의 Me Too.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4429님, 벌써 새 집 이사한 지 6달이 되어가는데 글쎄 집 들이할 때 다들 휴지를 사다 줘서 아직도 집에 휴지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팬트리 있는 집으로 이사와서 수납 널널하다고 좋아했는데 정작 선물 받은 휴지로 가득 차서 수납을 못하네요. 저 휴지 다 쓰려면 2년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죠. 집안에 놓을 때는 없고 또 선물은 줘서 고맙기는 한데 언제 다 쓰지? 뭐 휴지도 그렇지만 가끔은 샴푸나 치약 같은 것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쓰려고 사놨는데 갑자기 막 그런 거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할까? 처치 곤란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안 쓰는 거는 나눔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천천히 2년에 걸쳐서 그걸 다 쓰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더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연자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462님,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져서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특가가 떠서 바로 겟 했는데 엄마가 친구랑 점집 다녀왔다며 저보고 비행기 타면 큰일 날 거라고 타면 안 된다네요. 나는 천주교 신자라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비행기 취소해요. 나 안 믿지만 뭔가 그런 말 들으면 좀 불안하죠. 이렇게 굳이 뭐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럴까 봐. 근데 그래도 사실 비행기가 저는 웬만한 차량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물론 한 번 사고 나면 크게 나긴 하니까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비행기를 타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뭐 그거는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아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었구나 라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비행기 타면서 기도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것도 또 새로운 어떤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582님, 신부님 어디선가 우연히 아일리세 에스미를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가사가 소주바리 석류과일 뭔 소리지 했는데 영어 가사였네요. 게다가 이거 중독성이 엄청나서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 재생 중이에요. 또 듣고 싶으니까 신청합니다. 소주바리 석류과일. 요즘에 이런 훅 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죠. 한국말로 무언가 다르게 들리는 외국 곡도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다르게 들리는 것들. 뭐 우리나라 곡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게 그렇게 의도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저는 가사가 좋은 곡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또 이런 게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을 내서 들을 수 있는 곡이니까 또 우리에게 또 좋은 곡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더운 여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시원한 음악 들으면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샵1 0 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일리세 It's me.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맨디 무어의 Only Hope 듣고 올게요.

마리나님, 제가 다니는 회사에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는 선배님이 계세요. 덕분에 선배님께 딸 노릇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202님, 거래처에서 수박 한 통을 보내왔어요. 탕비실이 있긴 한데 작은 과도뿐이라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나서서 잘라주셔서 다같이 수박 파티를 했습니다. 4637님, 첫 회사에 입사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끈질기지 못한 성격 탓에 힘들더라도 1년만 버텨보자 했는데 무탈하게 1년이 지나갔네요. 이제는 2년 더 버텨서 3년은 퇴사 안 하고 다니는 게 목표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무언가 고맙다는 느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을 때 참 우리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마움이라는 감정조차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세상 안에 어떤 것도 그렇게 고맙지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라기보다 또 그 시간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이겨나가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들이 참 너무나 고마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른들에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또 어른들께서 저의 잘못한 일이나 그런 것들을 또 봐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또 저를 이끌어주시는 경험을 할 때 아,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또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있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느낄 때 세상 안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저도 그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런 후배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 그런 감사함의 순간을 다시 한번 놓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좀더 행복한 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김건모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5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둘렀던 만큼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3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주변에 알린 사람은 친한 친구 몇 명뿐이었고 결혼 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았으니 부모님도 친구도 굳이 돌싱이라 말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히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다시는 결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는데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싱이라는 사실을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결혼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됐고 저희들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혼 사실을 언제 말해야 하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저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막상 말을 꺼내려니 겁이 납니다. 제 한마디로 지금의 관계가 흔들리면 어떡하나 무섭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3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이었기에 이혼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살았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남친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죠.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굳이 말을 해야 하나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혼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 겁이 난다는 건 그만큼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잃기 싫은 만큼 관계가 참 많이 좋아진 관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상황은 되게 좋은 상황일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언제 꺼내야 하냐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은 더 커지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조금은 더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에서 흔들릴 관계라면 더 늦게 말하게 되면 아마 더 크게 흔들리는 관계일 것 같아요. 만약 상대방이 이혼한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전제는 애초에 의미가 없는 관계인 거고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넘어서는 결혼이 사실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인 거죠. 결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진실함인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이 진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서로 다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나도 모르는 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반대로 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대방도 만약에 이혼했던 분이라면 그땐 또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실패했다는 마음에서 너무나 고심하게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 관계를 더 이어가려면 언젠가 분명히 말해야만 하는 때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끌려가지 말고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연이라면 나의 어린 시절의 아픔까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인연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 분도 그때가 아니라 다른 때 만났으면 우리가 평생 해로할 수도 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만났지만 또 만나지 못하게 되는데 또 어떤 때 만났으면 됐을 상황이기도 해요. 그 상황도 맞아야 되고 사람도 맞아야 되고 우리가 결혼한다는 건 참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지금은 맞았지만 또 언젠간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이란 관계는 정말로 신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서로가 서로의 좋은 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좋지 않은 점까지도 내가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혼인성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을 때만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함께 산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내가 전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미리 글로 한번 적어보기입니다. 말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바로 앞에서 말로 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감정은 이거였는데 그때 너무 긴장하고 당황해서 사실 다른 말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내 마음을 진솔하게 적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로 지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드는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잘안될 때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마음은 정말로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혼인이라는 성사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상대방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전달하는 대화의 기술이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노을 전우성의 만약에 말이야.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성당에서는 종종 들을 수 있는 경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례사전에 따르면요, 경배는 인간이 사랑의 창조주께 의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또 라틴어로는요, 경배, 아도라시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아드 오라, 즉 입과 입을 마주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배는 입을 맞대는 것처럼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죠. 새삼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그분을 경배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11월 14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첫 곡으로는 찬미사랑이 부르는 주님을 경배해 띄워드렸는데요. 네, 아도라시오 이게 이제 경배라는 단어죠. 우리는 주로 이제 성탄 때 많이 쓰죠. 동방 박사가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할때 쓰는 말인데 아, 이런 뜻이군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굉장히 가까운 상태. 모든 것을 내놓고 하느님을 대하는 그런 경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또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지난주부터 해서 2주간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올 거예요. 이제 무작위로 가니까 어떤 분께 갈지 모르죠. 그래서 02로 시작되는 번호, 평소에는 아 스팸이겠지 하고 거절하셨을지, 광고 전화겠지 하고 거절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안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꼭 받으셔서, 예, 전화 받았으면 문자라도 남겨주세요. 저 전화 받았어요 하면서 자랑 좀 해주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얘기했거든요 하고 자랑 좀 해주시는 문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물어봐요. 거기서 이제 아마 물어볼 거예요. 어떤 라디오 채널 들으세요? 어떤 프로그램 들으세요? 하면은 그대에게 평화를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고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전화 받으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1053인 거 아시죠? 저희 FM 105.3MHz 주파수죠? 기억하셔서 우물정 1053 보내는 번호에 쓰시고 문자 메시지에 저 전화 받았어요 하고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 위로 100원 그리고 또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화요일 코너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로 이어갈게요.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의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노비스 꿈 그댈 향한 내 고백을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빚으신 후 저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편리함을 추구하며 자연을 아끼고 돌보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맨눈으로 은하수를 본 적이 없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내리는 선택이 내일의 아이들에게 풍요로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지혜롭게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의 편리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을 물려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서로 협력하며 창조 질서를 내리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십시오. 저희가 미래 세대에게 두려움과 체념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풍경을 만끽하는 기쁨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네, 그대에게 평화를 화요일 코너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 드렸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하나로의 찬미 받으소서였어요. 네,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제목과 같은 찬미 받으소서 내용도 그렇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또 아름답게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맞아요. 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기후위기 너무 무섭지 않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그런 하늘을 볼수 있을지, 그런 사계절을 기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덥고요. 뭔가 사계절의 구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봄, 가을이 정말 짧죠. 그래서 봄, 가을 옷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봄, 가을이 정말 짧은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어서 진짜 걱정이 많아요, 사실. 제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제가 주일에 여러분 만날 때그 프로그램도 함께 하잖아, 이 시간 이어지는 공동의 집 지구 프로그램도 잠깐 쉬었지만 5년 가까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에어컨을 안틀 수가 없고 너무 더우니까 걱정이 많은데 정말 기도밖에 답이 없는 것 같고 실천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노코아빠 승유님이 어제 내일 실버데이에 만나요 하셨는데 오늘 실버데이예요? 7월 14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실버데이는 뭐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선물 받는 날이면 좋겠는데 남편이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451님은 주님은 나의 목자 신청해요 하시면서 저는 김인수 요한입니다 하셨어요. 예, 주님은 나의 목자 신청곡 준비하고 있을게요. 신청곡 이렇게 짧게 보내주셔도 제가 꼭 찾아서 전해드리니까 문자 메시지로 많이 신청해 주세요. 기쁜이 안나님도 손병수의 주께 향합니다 신청해요. 이 아침에 남편 병문안 가면서 신청곡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남편분이 어디 아프신가요?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할게요. 어디 아프신지 이렇게 사연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저희 그대평화 기도 군단이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곡으로 두 곡 준비했어요. 김인수 요한님이 신청하신 인호주사의 주님은 나의 목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쁜이 안나님이 신청하신 손병수의 주께 향합니다까지 듣고 올게요.

네, 이노주사의 주님은 나의 목자여서 손병수의 주께 향합니다까지 두곡 신청곡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모든 병자와 병원의 수호성인인 성 가밀로 데 렐리스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는데요. 군인이 됐지만 부상을 입고 퇴역한 후에 강론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수도자가 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군인 시절 입은 부상이 재발하면서 여러 차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는 또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투신했고요. 훗날 병자 간호 성직 수도회를 설립했습니다.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성심껏 돌보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로마의 성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살아있을 때도 성인이라고 불렸던 가밀로. 선종 후 130여 년이 지난 1746년, 베네딕토 14세 교황에 의해 성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마르첼리노, 성 유스토 등 19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하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루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리나님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하셔서요. 권성일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권성일의 목소리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리나님께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원의 초대를 이미 받았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또 완고한 사람들에게 조금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벌하려고 기다리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언제든 회심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열린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응답하는 그런 하루 오늘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저는 성바오로 딸 스토에가 부르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시

0: 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미사. 7월 15일 성 보나벤투라 주교학자 기념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수원교구 양동본당 주임 박준후 프란치스코 신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기념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양떼를 찾아서 그들을 먹일 목자를 세우리.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교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보나벤투라 주교의 천상 탄회를 기념하며 비오니 저희가 그 높은 지혜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언제나 그의 불타는 사랑을 본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심 하늘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7절,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3: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아.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나의 분노이다. 나는 그를 무도한 민족에게 보내고 나를 노엽게 한 백성을 거슬러 명령을 내렸으니 약탈질을 하고 강탈질을 하며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처럼 짓밟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뜻을 마음에 품지도 않았다.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는 멸망시키려는 생각과 적지 않은

0: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 둥지인 양 움켜잡고 버려진 알들을 거두어들이듯 내가 온 세상을 거두어들였지만 날개를 치거나 입을 열거나 제잘거리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으스댈 수 있느냐? 마치 몽둥이가 절을 들어올리는 사람을 휘두르고 막대가 나무도 아닌 사람을 들어올리려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그 비대한 자들에게 질병을 보내어 야위게 하시리라. 마치 불로 태우듯 그 영화를 불꽃으로 태워버리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주님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1: 주님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0: 주님, 그들이 당신 백성을 짓밟고 당신 소유를 괴롭히나이다. 과부와 이방인을 살해하고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못하신단 말이냐? 눈을 빚으신 분이 보지 못하신단 말이냐? 민족들을 징계하시는 분이 벌하지 못하신단 말이냐?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알지 못하신단 말이냐?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 그리고 철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복음의 후반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아들을 아는 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철부지와 다르게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은 왜 아버지를 그리고 아들을 알 수 없는 것일까? 아울러 그들은 어떤 이들을 두고 하는

0: 말일까요? 한 번은 한 바리사이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마침 세리도 보였습니다. 그 바리사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이나 불의를 저지른 자들과 가난하는 자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 향해 눈을 들 엄두조차 못 내고 그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소개되어 있는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의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죠? 네, 바리사이죠. 반면 철부지는 누구일까? 예, 세리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기도는 같은 기도인데 무엇이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이 주로 쓰는 것은 머리입니다. 끊임없이 계산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연륜이 쌓이고 사회의 경험이 쌓이면 쉽사리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쓴다는 것이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계산하고 뭐 재고 뭘 따지고 이런 것들을 머리 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아닌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철부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머리를 쓰도록 종용합니다. 그래서 희생을 손해라고 생각하게 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따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 네, 오늘은 성 보나벤투라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그는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였지만 하느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놓지 않았던 성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머리로만 하느님을 찾지 않고 가슴 그리고 마음 곧 사랑으로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고 가르친 위대한 영적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마음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총을 이 미산에서 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로우신 혜로 저희가 땅을 거드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교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살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보나벤투라를 기리며 거룩한 제대에 바치는 이 제물을 자비로이 구워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제물이 주님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둘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보나벤투라의 축의를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여러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자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떠마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새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우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수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나아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복된 보나벤투라를 본받아 그가 믿은 진리를 고백하고 그가 가르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0: 있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0: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성령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나는 실패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한 말입니다. 와, 역시 세계적인 선수라서 마음가짐부터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실패보다 시작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망설이다가 도전할 기회조차 잃고 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떨리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했던 것이 생각지 못한 성취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미뤄뒀던 일이 있다면 오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당신의 도전을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7월 15일 수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의 목소리였죠. 시작과 끝은 이었습니다. 실패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도전하지 않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조금 저는 이런 말 무섭거든요. 실패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도전도 저는 근데 사실 약간 무모하게 막 일을 버리는 편이어가지고 나중에 뒷수습하느라 고생한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시작하는 게 조금 두려워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말좀 무섭단 말이에요. 실패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거절당하는 것도 힘든데 실패는 얼마나 힘들어요.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얘기는 막 우리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 어떤 위로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시도해봐. 혹시 모르잖아. 요런 마음으로 너무 부담 없이 시작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샵 1053이에요. 우물정 누르고 1053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1053 써서 보내시면 되고 내용에는 뭐 신청곡도 좋고요. 사연도 좋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아무거나 보내주시면 제가 잘 읽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유료 100원이에요. 그리고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죠.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따끈따끈한 전주교구 창작성가제 음반이에요. 금암성당 청년회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듣고요. 이어서 류선영의 괜찮다. 이 곡은 노코아빠 승유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촉촉함을 길어올려 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작곡가 박하얀 에우세비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연 에우세비아입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는 오래된 약속 하나가 나옵니다. 비가 오는 계절에 다시 돌아올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영화를 보고 나면 이상하게 그 약속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아마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계절은 누구에게나 잊고 지내던 마음을 가장 잘 데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마를 지나는 7월이라는 계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휴가를 떠나는 계절이고,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계절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약속을 떠올리는 그런 계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빗소리에 문득 걸음을 멈추고, 우산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는 계절. 그런 계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효력을 잃었지만, 자주 생각나는 선물인데요. 20살 무렵 생일에 남자친구에게 받은 자유이용권입니다. 놀이공원 이용권이 아니라 쉬고 싶은 날, 훌쩍 어디론가 가고 싶은 날, 아무 이유 없이 기대고 싶은 날, 그런 날이면 언제든 자기를 불러도 된다는 뜻의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값비싼 선물을 사기에는 우리 모두 어렵고, 마음만큼의 큰 선물을 종이 한 장에 표현한 거죠. 펜으로 꾹꾹 눌러쓴 글씨와 어설픈 도장 하나가 전부였던 그 종이를 저는 지갑 속에 오래도록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선물은 제 생애에 가장 큰 선물이 됐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오히려 지금까지 가장 값진 선물로 남은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은 아이를 키우며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날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비로소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밤들. 예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쉬고 싶은 날, 훌쩍 떠나고 싶은 날이 많아졌는데요. 놀이기구를 타면서 소리도 지르고 싶고, 며칠쯤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고 싶고, 그런 날이면 문득 그 자유이용권이 떠오릅니다. 그 종이는 이제 현실에서 아무 효력이 없지만, 그 시절의 약속은 선명하게 남아서 현실에서 더욱 강력한 슈퍼 자유이용권이 되고 저를 더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아마 그 종이가 정말로 해준 일은 어디론가 데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게 해주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줄수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무엇이든 줄수 있다고 믿었던 마음. 너무나 소중해서 할수 있었던 최선의 약속과 미래를 다 알지 못했기에 조금 더 쉽게 약속할 수 있었던 시절. 그렇게 그 시절의 우리를 다시 떠올립니다. 지금의 나라면 하지 못했을, 겁도 없이 건넸던 그런 마음들까지도요. 지나고 보니 그런 마음이야말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하지만 지키고 싶었던 그런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마음속 서랍을 조용히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오래전에 건네준 다정한 말, 잊고 지냈던 약속 하나.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계절 하나쯤 마음에서 꺼내어 그때의 나를 만나러 가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여름이 지나갈 즈음에는 그 서랍을 다시 조용히 닫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계절이 그 문을 열어줄 테니까요.

그대에게 평화를 수요일 코너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박하얀 에우세비아 자매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박하얀 자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 OST 중에서 시간을 넘어서 함께 연주곡으로 감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자유이용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도 아이들한테 가끔 받거든요. 어버이날 이럴 때 아이들이 안마 이용권 이래서 엄마 안마해준다고. 물론 시원하진 않아요. 간지러워요. 아니면 TV 이용권 이런 것도 주더라고요. 주로 이제 자기들이 보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양보하겠다 이거. 저 TV TV 볼수 있도록. 얘들아, TV는 엄마 거야. 엄마 돈으로 샀어. 아니면 뭐 둘이 안 싸우기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요거는 잘 써요. 안 싸우기권. 둘이 싸우려고 할때 요거 꺼내가지고, 얘들아 이거 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값비싼 선물 아니지만 마음이 담긴, 또 정말 저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막 돈을 벌어가지고 저한테 값비싼 선물을 해주는 날도 언젠가 오겠죠? 기대하면 안 되나요?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된다면 그때 이런 선물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참 순수하게 예쁘게 손으로 그려서 이런 선물을 해줬었는데 하는, 이때 추억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을 좀 볼게요. 5687님인데요. 선미수님, 성거산성지 순례를 하면서 성인들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야생화꽃이 저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가운데 장꽃송이의 풀꽃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진짜 이 더운 날 성지 순례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어떤 순교자와 같아질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더운 날 성지 순례를 하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도 저 어렸을 때도 도보성지 순례 이런 거 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그때도 7,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 덥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체감 온도가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8도까지, 작년보다 8도까지 올라서 정말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셔야 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옛날 성인들도 이렇게 더운데 걸어 다니셨을지 모르겠지만, 5687님 힘내시라고 풀꽃의 노래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귀동 세례자 요한님은 사랑의 날개 9집에 그 말씀으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사랑의 날개 팬이신가 봐요. 저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 말씀으로 오늘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장꽃송이의 풀꽃의 노래 듣고요. 이어서 사랑의 날개 그 말씀으로.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잔꽃송이 풀꽃의 노래, 사랑의 날개 그 말씀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보나벤투라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어린 시절에 보나벤투라 이름은 조반니였대요. 네, 중병에 걸린 그를 어머니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에게 데려갔고요. 축복을 받은 다음에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임종을 맞이하던 때에 건강해진 조반니를 데려갔고 그 모습을 본 성인이 좋은 미래요라는 뜻의 부오노 벤투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도명으로 이 부오노 벤투라를 삼았어요. 그래서 보나벤투라가 된 건데 이 보나벤투라는 파리의 작은 형제의 입회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뛰어난 학자이자 영성가로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작은 형제의 총장이 되었을 때또 내부의 분쟁을 해결하고 학자로서도 교회 안팎의 이단적인 주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알바노 교구의 추기경이 된 그는 교회의 일치와 개혁을 위해 헌신하다가 선종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추기를 맞이한 성인 성녀 에디타, 성 제노 등 28분이나 계십니다. 오늘 추기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 또 그대에게 평화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철부지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철부지가 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부지인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에서 한번더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액션송 2집에서 라우다떼와 송호준이 함께한 신기루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보나벤투라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와 슬기를 자랑하는 이들이 아닌 철부지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 나라를 보여주신다 말씀하시죠. 철부지라는 말은 계절을 나타내는 우리말 철에다가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한자어 부지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가야 하는 농경사회에서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그런 계절의 변화를 모른다는 것은 아직은 한 명의 어른으로서 몫을 다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등학교에서 사목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철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만납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담요를 끼고 살아가는 여학생들. 날이 춥든 비가 오든 공만 있으면 반바지를 입고 뛰어다니는 남학생들. 그런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그야말로 철부지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철부지처럼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지 않습니다. 아니, 감추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며 품으로 안겨오는 자식을 내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해낼 수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하느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으스댈 수 있느냐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아시리아 임금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보나벤뚜라 성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은 당신의 뛰어난 지혜로 교회와 수도 생활을 위한 위대한 저술들을 많이 남겼지만 그 모든 것이 오로지 하느님을 더욱 잘 사랑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더 빛내기보다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살아가려 했던 보나벤투라 성인의 삶을 본받으면서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나를 맡겨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보나벤투라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계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복! 이 복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 기분 좋아지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 저, 복디죠?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복이들 이름도 그렇고요. 또 행복을 여는 아침도 그렇고 바로 오늘, 초복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딱복처럼 단단하게 또 반대로 마음은 물복처럼 말랑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권은 못 드려도 복숭아는 못 깎아드려도 이 세상에 있는 복이란 복은 우리 복이들에게 다 몰아드리고 싶은 아침인데요. 행복도 초복도 딱복도 물복도 오늘은 이름에 복만 들어가면 다 우리 복이 될 거 하세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장기하와 얼굴들 새해 복 이 노래로 2026년 7월 15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복 새해 복 복디 복이 행복을 여는 아침 자, 복이라는 한자에는 가득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복은 단순히 뭐 그냥 금전적으로 돈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이 우리 일상 중에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건강이 채워지고 또 좋은 사람들이 채워지고 웃음이 채워지는 것. 그런 하루라면 그 자체로 복이 많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새해 아니지만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373님 명답이요. 복들이 모두 다 복디 복이 될 거.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복 나눠 가지자고요. 신혜원님께서는 맞죠 맞죠. 이걸 놓칠 뻔했네. 복디 복 빌어주신 건 고마운데 복부지방은 사양할게요. 맞죠 맞죠. 건강 지켜. 우리 복부지방은 사양하겠습니다. 복부지방은 안 돼요. 6516님 오늘 저의 목표는 퇴근 후에 복숭아를 먹는다. 오늘 고민은 하나뿐이에요. 물복인가 딱복인가.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하루 중에 고민이 딱 이거 하나인 거. 아, 물복 먹을까? 딱복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우리 보기들 일상 중에 뭐 고민이 꼭 없는 날이면 가장 좋겠지만 고민이 있어야 된다면 하루에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된다면 큰 거 말고 다른 거 말고 꼭 이런 거. 메뉴 고민.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이런 고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189님. 우리 모두 이 여름 잘 극복합시다. 아, 여기도 복이 들어가네요. 극복? 이수민님, 초복인데 삼계탕 한 그릇 하시고 더위 물리치시고 건강합시다, 우리. 그러니까요. 멋이 중헌디 우리 건강을 가득 채우는 그런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부자님, 오랜만에 왔어요. 첫 복, 맛복 하시고요. 우리 아가다님은 참 좋은 프로 님 따라해서 보았어요. 살 좀 찌셨으면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럴 리가요. 실제로 보면 안 그렇습니다. 제가 옷을 좀 열심히 잘 골랐나 봐요. 아유 그럴 리가. 꼭 복디 건강합니다. 병원에서도 건강하대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복디의 복해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의 다짐 다 힘내볼 진이에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다짐송과 함께 미리미리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활짝 문 열 테니까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신, 말 못할 고민이나 우리 교수님께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1053, 100원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B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0: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티니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어제부터 서울에는 최대 1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는 정전 피해가 잇따를 정도로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강한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북과 경북 지역에는 5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강풍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인천과 경기 서해안, 동해안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폭염 경보가, 강원 동해안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먼저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도, 광주 26.3도, 대구는 무려 30.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의 낮 기온 29도, 포항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호남과 제주도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충청과 경남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 CPBC 뉴스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아우,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왔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는 정전 피해까지 밤사이 잇따를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서울에서도 1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어요. 지금은 다행히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구름이 지난 뒤에는 다시 폭염이 몰려옵니다. 아우, 지금 현재 기온 대구 30.4도. 너무 높잖아. 오늘 한낮에도 기온이 꽤 오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니까요.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자, 혹시 오늘의 날씨 같은 거 캡처해서 가족들에게 다정하게 보내시는 보기들 계신가요? 아니면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날씨 이야기 듣고 엄마 오늘 비 온대, 엄마 오늘 많이 덥대 라고 전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또 길 가다 예쁜 꽃을 보거나 신기한 장면을 봤을 때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고 인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 우리 보기들 사진첩에는 어떤 사진이 제일 많으신가요? 꽃사진이 많으면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라던데 여러분들 사진 속 사진첩에는 어떤 사진들이 많을지 궁금해요. 뭐 하늘 사진? 아니면 좋은 글 캡처? 건강정보 캡처? 또 남이 볼까봐 살짝 창피한 셀카? 여러분, 보기들의 사진첩이 궁금한데요. 내 사진첩, 내 폰 갤러리에는 이 사진이 가장 많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또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으로는 무료로 방송 토크,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첩에 제일 많은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 복디는 우리 보기들의 사진첩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사진첩에는 어떤 사진들이 가장 많은가요? 반려견 사진? 아, 꽃 사진? 하늘 사진? 아, 복디 사진첩에는 음식 사진이 정말 많아요. 자, 여러분들의 사진첩을 공개해 주세요. 어떤 사진이 가장 많은지 샵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10cm의 내 눈에만 보여 듣고 올게요.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은 일상에서 하트를 자주 발견하시나요? 아니면 하트를 자주 보내시나요?

한 엄마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하트처럼 보이는 걸 사진으로 찍는 거죠. 구름, 커피 위에 거품, 낙엽, 대파까지. 하트를 마주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찍어 딸에게 보내는 겁니다. 엄마의 일상 속 하트를 받은 딸은 자신이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까요? 생각해보면 그 엄마는 하트를 찾은 것이 아니라 딸을 찾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커피를 마시다가도 문득 딸이 떠오르면 세상은 하트를 하나 보여줬고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거잖아요. 참 소녀 같은 사랑이죠. 엄마의 어린 시절에 고운 낙엽을 발견하면 책 사이에 꽂아둔 그때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풍경이라고 지나쳤을 장면에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하트를 발견하나 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있는 하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내가 찾은 오늘의 사랑 덧붙이면서요.

엄마의 찐사랑, 보기들도 느끼시나요? 그런데 진짜 일상의 풍경에서 우연히 하트를 만나면 괜히 설레잖아요. 막 사진으로 찍어서 누군가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SNS에 올리기도 하고. 우리 보기들 사진첩에는 어떤 사진이 제일 많으신가요? 복디처럼 음식 사진? 강아지 사진? 어떤 사진을 찍어서 오래오래 간직하고 계시는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로이킴, Love, Love, Love 듣고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갤러리, 여러분들 사진첩, 사진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563님, 제 사진첩에 가장 많은 사진은요,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이에요. 저도 모르게 눌려서 배경화면 캡처된 사진들이 너무 많네요. 공감하시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막 그 가방에서 막 꺼내다가 혹은 그 막 클릭이 돼가지고 그런지 배경화면이 가끔 캡처될 때가 굉장히 많고 아니면 카메라가 눌려서 엉뚱한 사진들이 찍혀있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감합니다. 8260님 오늘 처음 참여해주셨어요. 남양주 박연옥님. 저는 좋은 글, 명언 같은 글과 같은 것들을 좋아해요. 배경사진에는 하트가 들어가 있는 게 확실히 많은 것 같네요. 좋은 글, 언제 뭔가 사진첩 꺼내서 한번 쭉 읽어보려고. 근데 사실 읽기 쉽지 않지 않아요? 그때는 막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이 글 오래오래 두고두고 봐야 되겠다고 캡처해놓는데 나중에 잘 안 보잖아요. 그럼 저 밑에 가 있고 나중에 우연히 보게 되고 아 내가 이런 글들을 좋아했었지 이럴 때가 많죠. 0728님, 제 폰에는 전부 꽃사진인데 그것이 나이 들었다는 증거라니 왜인지 서글퍼지네요. 라고. 그러니까 이게 꽃사진 찍으면 나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예쁜 거 좋아하는 거. 예쁜 거는 나이랑 상관없잖아요. 우리 어린 20, 30대 친구들도 예쁜 거 좋아하고 사춘기 친구들도 예쁜 거 좋아하고 그냥 내 눈에 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 뭔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뭐 아름다워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게 꼭 단지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는 경험해보니까 많은 경험들을 해보니까 정말 인공적인 아름다움 그런 것보다 이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오잖아요. 아 그게 계속 나이 들었다는 건가? 아닌데.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데. 자, 8427님. 저는 산을 좋아해서 산사진으로 도배를 했어요. 저도 산 좋아해요. 산 오르는 거는 물론 힘들지만 그 멀리서 고속도로 달릴 때 산을 보면은 그 산에 패턴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의 결 때문에 이렇게 막 산도 여러 가지 무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나무가 모여 있는 곳은 이런 무늬가 있고 그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나무의 형태, 야, 나무 모양 이걸 보는 걸 진짜 좋아해서 저는 진짜 산사진도 많고 그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에 기대가지고 막 산사진을 찍어요. 나중에 보면 또 내가 지금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이쁘다 생각하겠지? 아름답다 생각하겠지? 이러면서 산사진 찍는데 가끔 그 사진들 보고 꽃사진 보고 다들 비슷비슷하네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취향이 같은가 봐요. 자, 2640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어요. 이 녀석이 어제 입대했대네요. 대서봐 사랑한다. 건강하게 돌아와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사진 할머니에게 혼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손 번쩍 들고 무릎 꿇고 있는 꼬마 아이들, 아기들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꼬마 아기, 두 손 들고 이렇게 벌 받고 있는 이 꼬마 아기가 벌써 입대를 했다니. 아, 진짜 남의 집 애는 금방 큰다니까. 자, 1843님. 8년 만에 만나게 되었던 손자 주한이와 동생 주아가 할미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귀요미들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행여와 수고하세요. 역시 사람인가요? 사람 사진이 가장 많은가 봐요. 정말 사랑이 담긴 사람 사진. 한명숙 님도 손주들 사진이 홍수처럼 밀려 있어서 날마다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아요. 8135님, 복디, 저는 조카 3명을 둔 돈 많이 벌어야 하는 삼촌입니다. 제 사진첩에는 조카들 사진뿐이랍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우리 아가들 사진으로 풀어요. 다원, 다인, 다원. 삼촌이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요. 삼촌, 조카, 손녀 다 그 아가들 사진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2903님.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 사진이 가득했었고요. 아이들이 크고 카메라를 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강아지 사진들만 가득하네요. 어느 순간부터 보니 제 사진 그리고 제 짝꿍 사진은 제 사진첩에 없더라고요.
더 나이 먹기 전에 저희 부부 사진을 많이 남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엄마들, 아빠들 사진첩에는 그렇게 아가들 사진이 많지, 반려견 사진이 많지, 자기 사진은 셀카는 없더라고요. 이 셀카는 20, 30대 친구들이 가장 많겠죠? 저도 분명히 엊그제만 해도 셀카 사진 진짜 많이 찍어가지고 내 사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아유, 정말로 왜 그런지 내 사진은 잘 안 찍게 되고 이렇게 내 눈에 예쁜 거 이런 거 담아놓게 되더라고요. 정다은님, 제 사진첩에는 고양이 사진이 엄청 많아요. 가끔 진짜 너무 힘들면 그런 사진들 보면서 위로받습니다. 부산은 아침부터 이미 무덥지만 힘내봅니다. 아가다님도 오늘 수유팅입니다. 화이팅! 반려견, 반려묘. 저는 지나가는 강아지 사진도 진짜 많이 찍거든요. 순간 포착해서 아가들이 막 웃고 있는 사진. 아, 이런 거 너무 귀엽고. 아, 진짜 세상에는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진들,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쳤을 때 그런 사진들 보면서 마음의 힐링, 치유 갖는 시간도 저한테는 정말 꿀맛 같거든요. 김갑중님, 시설물 안전관리 일을 해요. 그래서 점검, 보수, 공사와 같은 일적인 사진이 많아요. 지금도 우천 시설물 점검 중입니다. 모두들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김갑중님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 갑중님께서 안전하셔야지 저희 시설물도 저희들도 안전하겠죠? 꼭 안전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진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이 사진첩 이야기로 오늘 선물 받으실 분 골라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김갑중님께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디의 Say I Love You 듣고 다 힘내볼 지니 시작할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제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서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그리고 다짐송까지 지금 만나볼게요. 슬디가 문자를 했어요. 북디, 왜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이죠? 아침 운동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살은 안 빠지는 거죠? 유유. 제 주변에 부지런 왕, 우리 슬디가 아침 운동 가면서 행복을 여는 아침 들으면서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슬디, 아유, 좀 푹 쉬세요. 좀 쉬어야지 살도 빠지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일하느라, 육아하느라, 운동하느라 이렇게 바쁘니까 살이 빠질 틈이 있나. 살 좀 빠지게 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미님, 아싸 수요일입니다. 내일까지만 출근하면 휴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아 맞다, 내일부터 휴일이구나. 아니 제가 주초부터 출장을 갔다 왔더니 아, 이번 주 왜 이렇게 긴 느낌이지? 아직 수요일이네? 라고 했지만 저희에게는 꿀맛 같은 금요일 빨간 날이 있었네요. 자 오늘도 파이팅! 우리 휴일 앞두고 열심히 일해보자고요. 0086님, 저요 저. 맨날 남들을 위해 배려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볼래요. 다들 미안합니다. 나 자신 파이팅! 이라고 귀여운 다짐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멋이 중헌데 이 험난 세상 작고 소중한 나 지켜야지. 아 이렇게 귀엽고 소중한 나 자신아 화이팅! 그 화이팅에 힘 실어드리면서 이 노래에 어울리네요. 아 그동안 막대했던 나 자신 미안해.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고객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더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심리적 초상의 주인공 자비솔라가 드디어 한국 첫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미술전 하고 있으니까요.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도 티켓 말머리 다시고 사연 함께 남겨주시면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02로 전화가 걸려온다 하면 꼭 받으셔서 혹시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 들으시냐라고 물어보시면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듣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보기들이 행여와 많이 많이 외쳐주시라고 잠시 후 2부에서는 행여와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청취율 조사 퀴즈 이벤트도 진행을 할 거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7009번 쓰시는 분, 오늘 하루 저 엄마 파업합니다. 내 아이들의 황당해질 얼굴 혼자 보기 아깝네요. 아니, 파업하고 뭐 하시려고요? 엄마 파업하고 뭐 하시려고요? 우리 아가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놀랄까? 엄마가 파업한다고? 엄마에게 무슨 일이? 권순보님, 오랜만에 평화방송 들어왔어요.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아이, 참. 순모님,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을 여는 아침에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디가 아주 가득 응원 보냅니다. 3368님, 금요일에 야외 수영장 가기로 온 가족과 약속했습니다. 당일에 아침에 8시까지 수영장 도착해야 하는데 세 딸들이 준비 늦게 해도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저 혼자 수영장 가서 티켓팅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되니까요. 아, 금요일 빨간 날이죠. 야외 수영장. 이제 한강에서도 야외 수영장 개장을 했던데 혹시 한강으로 가시나요? 정말 아침 일찍까지, 휴일이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어요. 아침 일찍 가서 티켓팅 하셔야 될 텐데 다들 행복하려고 그렇게 휴일에 수영장 가는 거잖아요. 온 가족이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기분 나빠해봤자 나만 손해야. 그쵸?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니,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까요? 은근히 내 아이의 황당한 표정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 파업, 엄마의 파업 응원하는 의미에서 7009번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리필터 달빛소년 듣고 올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어버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어부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6: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7: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합니다. 2037님께서 복디 복모닝. 비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나에게 주고파. 오늘도 힘들게 하루를 시작하네요. 애꿍 행여와 굿굿이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비가 많이 왔기는 하지만 그리고 날이 덥기는 하지만 마음만큼은 좀 뽀송뽀송하게 빨간 장미 드릴 수 있었으면 드리고 싶네요. 한명숙님, 티켓이요. 작년에 뒤로 넘어지면서 경추골절로 7개월 동안 막내딸이 간병하느라 외출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오랜만에 막내딸과 전시회 가고 싶어요. 막내딸과 활짝 웃으면서 꼭 가고 싶어요. 라고 하트를 남겨주셨는데 회복한 거 기념으로 정말 데이트하고 오세요.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1053으로 성함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티켓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이어서 공간 맛집 감정식당 이성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KT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10: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레드벨벳 빠바바 빨간 맛. 자,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많이 깨요. 깨물면 점점 녹아도 스트로베리 그만. 아우, 이게 에코까지, 후보까지 넣어주시고. 잘 불러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 귀로 들리는 제 목소리가 너무 창피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초복입니다. 초복을 맞아 복다림, 뭘로 하실 건가요? 빠바바 빨간맛! 빨간맛으로 이열치열 땀을 쭉 뺄 것인지, 파파파 파랑 맛으로 시원하게 드실 것인지, 어떤 맛의 음식을 드실 것인지 오늘 메뉴 한번 쫙 공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복날에 먹으면 좋은 음식. 삼계탕, 콩국수, 냉면, 수박, 해신탕, 장어덮밥. 맛난 음식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점심으로 먹어야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레드벨벳 빨간맛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 빠바 빨간맛. 이혜영님 복디 잘하신다. 빨간맛. 저는 신당동 즉석떡볶이요. 쫄면사리 추가요. 맛있겠다. 제가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빨간 맛이잖아요. 저 맵찔이에요. 매운 거 못 먹어요. 근데도 떡볶이는 포기 못하겠어요. 떡볶이 진짜 너무 맛있지 않아요?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도 떡볶이예요. 아직까지는요. 3368님 빠바 빨간 맛 육개장이죠. 저는 육개장으로 점심 정했습니다. 트와이스 다음으로 좋아하는 그룹이 레드벨벳.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시원한 물냉면이나 땡겨야 될것 같은데요. 냉면에다가 시원한 뭐 평양냉면도 말고 우리 함흥냉면에다가 식초 두르고 겨자 둘러가지고 그래서 좀 드셔보세요. 입맛이 확 돌지 않을까요? 입맛 안돌 때는 좀 상큼한 거 먹으면은 상큼하고 시고 막 이런 거 먹으면은 금세 입맛이 돌아오는 느낌이더라고요. 냉면 추천합니다. 식초나 겨자 두른 냉면. 맛있겠다. 1716님. 복다림 음식으로 저는 족발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족발과 함께 먹는 막국수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아유, 당연히 알죠, 알죠. 이 막국수 탄수화물에다가 또 시큼새큼 시큼새 새콤달콤 하잖아요. 아, 이것이 또 입맛이 또 당기죠. 아, 김원성님, 조금 전 열무 비빔밥에 닭곰탕 들었네요. 식사도 안 하고 방송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너무너무 맛있겠다. 열무비빔밥 맛있잖아요. 그좀 이것도 푹 익혀가지고 시큼달콤한 그 열무비빔밥, 열무김치 넣어가지고 닭곰탕은 또 이렇게 열무비빔밥은 좀 차게 먹으면 맛있는데 또 닭곰탕은 뜨끈하니까 이 아침에 비 오는 아침에 흐린 날 아침에 얼마나 잘 어울려. 저희 CPBC 건물 1층에는 곰탕집이 있거든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무도 저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항상 얼마나 많이 드셨겠어요. 이 CPBC 직원분들은 얼마나 맛있는지 드셨으니까 저를 한 번도 안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점심시간에 우연히 그 앞을 지나는데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이 여름에도 진짜 이열치열 뜨끈한 곰탕, 속으로 뜨끈한 곰탕이 이렇게 식도를 타고 들어가면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저를 안 데리고 갔어요. 다들 질리게 물리게 드셔가지고 저를 아무도 안 데리고 갔는데 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 곰탕이 약간 맑은 곰탕인 것 같은데 얼마나 맛있을까? 닭곰탕이든 맑은 곰탕이든 소곰탕이든 아유, 너무 맛있겠다. 열무비빔밥에 닭곰탕 진짜 부럽다. 자, 4815님 사무실에서 어제 1인 1통닭 해주셨어요. 최고! 허, 회사 최고대, 최고다. 복지, 회사 복지 무엇? 1인 1닭. 후라이드로 드셨어요? 아니면 구운 걸로 드셨어요? 왠지 복날에는 후라이드 양념 말고 이렇게 후라이드나 구운 거 바비큐 느낌 그런 느낌으로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니면 물에 빠뜨렸나? 이사구 하나님 오늘 구내식당에서 초복 삼계탕으로 나온대요. 빨리 달려가려고요. 요건 흰색 맛? 요즘 이제 오늘 하루 구내식당 그 사내 식당에서 얼마나 삼계탕이 많이 나올까요? 4897님, 저는 우리 동네 유명한 누룽지 삼계탕 먹어야겠어요. 아, 복날 이집줄 서고 난리 난린데 전화하고 테이크아웃 하면 1인분 2,000원, 한 분당 2,000원 싸게 해줘요. 줄안 서고요. 온 가족을 위해 이한몸 희생합니다. 혹시 서울에 계세요? 서울 북쪽에 계신가? 아, 왠지 그 누룽지 삼계탕. 누룽지 삼계탕. 아, 누룽지 백숙은 아는데. 누룽지 백숙도 맛있겠다. 어찌됐든 누룽지. 에, 근데 이거 저 요즘에 SNS 보니까 집에서도 할수 있더라고요. 물론 바깥에서 먹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시원하고 가장 맛있지만 집에서 찹쌀 그 압력 밥솥에다 넣고 깔고 그밥 이렇게 뭐 그렇게 넣으면 누룽지 통닭 된다던데. 자, 079 하나님. 된장찌개, 삼겹살, 풋고추, 된장, 묵은김치, 깻잎김치. 아침 상차림입니다. 아, 역시 아침에는 삼겹살이지. 질리지? 아, 맛있겠다. 자, 오늘의 장원. 그러면은 어떤 맛이 복디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뽑아봅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CPBC도 부탁드립니다. 4815님 사무실에서 어제 1인 1통닭 해주셨어요. 최고. CPBC도 기다립니다. 듣고 계신가요, 신부님? 자, 4815님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2089님께서는 저는 핑크색 복숭아 먹을래요? 아이유 복숭아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복숭아가 제철이죠. 아이유의 복숭아 듣고 감정식당 넘어가 볼게요.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그 맛을 누군가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의 공감 맛집 감정식당. 우리의 감정 맛이 어떤 맛인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을 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성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교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한 3박 4일 동안 피서 다녀왔습니다.
0: 피서요?
1: 네.
0: 이른 피서를 다녀오셨네요.
1: 네네.
0: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일본 북쪽섬 홋카이도 섬의 삿포로 시내에 그 아들 군대 가기 전에 가족 여행 마지막으로 갔다 왔습니다.
0: 삿포로에는 지금 뭐가 있죠?
1: 삿포로에는 먹을 것이 많죠.
0: 먹을 것이 많은가요?
1: 원래 눈의 도시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맘때쯤 라벤더 축제가 있지 않나?
1: 맞아요.
0: 네. 네,
1: 근데 거기까지 찾아가지 않고 네. 아들 중심의 여행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은 맛집만 찾아다니니까
0: 그래요?
1: 먹방 여행을 하고 왔죠.
0: 어떤 맛있는 메뉴들을 드시고 오셨나요?
1: 양고기, 구이, 그다음에 라면, 그리고 회전 초밥. 세 종류만 계속 돌려서 먹고 왔습니다.
0: 맞다. 삿포로가 양고기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1: 저 소고기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0: 연하고 냄새도 안 나고.
1: 특히 양고기하고 같이 구운 그 양파구이. 파.
0: 대파.
1: 예,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0: 너무 맛있죠.
1: 대파 양파. 님 같이 가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그죠?
0: 너무 좋아요. 저는 친구들이 삿포로 겨울쯤이었나? 봄쯤이었나? 삿포로 여행을 가는데 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당시 또 마일리지가 있어서 삿포로를 1박 2일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친구들 먹방 여행에 잠깐 들어갔다 빠졌는데 네. 그때 너무 짧게 있어가지고 아쉽거든요. 근데 2박 3일? 3박
1: 예,
0: 4일?
1: 네. 오사카 가면 글리코상이 유명하고
0: 삿포로
1: 가면 니카.
0: 니카. 그렇죠. 네,
1: 니카.
0: 카드에 나오는 맞아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1: 그 거리를 중심으로 맛집들이 많아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0: 그 셋 중에 양고기와 라멘과 초밥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1: 멜론.
0: 멜론이 맛있었어요? 과일을 많이 드셨군요.
1: 멜론이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붉은색 멜론이. 그래서 한번 슬펐던 적은 호텔에 조식을 했단 말이에요.
0: 네, 네.
1: 근데 7시 반까지만 멜론이 나와요.
0: 너무 일찍 끝난다.
1: 네. 근데 거기 수북히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이 전부 한국말을 쓰시더라. 그러니까 외국 분들은 뒷사람을 이렇게 보고 한두 개만 담아서 가는데 우리는 그냥 수북히 담아가지고 그냥 우리 수북히 담은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왜 슬펐냐면 이게 경쟁에서 희귀한 자원, 그쵸. 희소한 자원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경쟁 심리가 발동해가지고
0: 사직이란 단어도 있었잖아요.
1: 맞아요. 그렇게 다 한국말로 하시면서 내가 또 가져올까? 이미 떨어졌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경쟁이 공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먹거리에도 이렇게 있어서 좀 이렇게 쳐다보는 외국인들 보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0: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단 멜론 많이 드시면 안 좋을 텐데.
1: 당 스파클.
0: 멜론. 확실히 여름에는 수분 보충하는 그런 뭐 수박이나 과일이 좀 좋기는 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마침 또 오늘 초복입니다.
1: 네.
0: 우리 교수님께서는 초복, 복다리무로 어떤 음식을 드실
1: 건가요? 당연히 삼겹살이죠.
0: 삼겹살이요? 삼계탕 말고 삼겹살이요?
1: 저는 삼겹살을 먹습니다.
0: 복다리무로요? 아, 왜죠?
1: 그냥 삼자 들어갔으니까 삼겹살 먹으면 안 기다려도 되는데 삼겹탕 좀 너무 기다리니까
0: 맞아요.
1: 그냥 삼자 들어간 걸로 의미 부여합시다. 삼겹살 먹습니다.
0: 그렇네요. 삼겹살도 맛있게 먹으면 그것만큼 또 네, 에너지 보충
1: 이열치열이니까
0: 그렇죠. 도움되는 게 없겠죠. 자 어디 가서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 감정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에서도 고민 사연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비밀글, 익명 요청으로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비밀글 기능 사용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요즘 남편과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화예요. 저는 원래 휴대전화를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 전부터도 그랬었고 지금은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를 안고 있거나 젖을 먹이거나 또 재우다 보면 같이 잠들고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두는 일도 많고 진동으로 해두다 보니 전화를 놓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다시 걸면 막상 또 별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냐, 치킨 사갈 건데 어디 거 사갈까, 세탁소에서 옷이 왔냐 등등 급한 일일 것도 없는 것들이죠. 문제는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분 안에 10통 가까이 걸려 있을 때도 있고요. 다시 전화하면 첫마디가 늘 날이 선 목소리로 아, 전화 왜 안 받아? 뭐 하고 있었는데? 입니다. 물론 전화를 제때 받지 못하는 제게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무심한 성격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까지 모두 전화로 확인하려 하고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는 것도 과연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하면서 뻔한 하루를 보내는 와이프를 좀 쉬게는 못해줄 망정, 전화로 스트레스를 주는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분은 좀 전화기를 멀리 두는

0: 분이에요. 네. 전화를 잘 안 받고 전화에 좀 무던한 분이시고 네. 한 분은 이제 시시콜콜. 네, 네. 뭐해? 누구는 깼어? 뭐해?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뭐 이거 할까?
1: 삼계탕 말까? 사갈까? 양념치킨 사갈까? 후라이드 사갈까?
0: 중국 음식 먹을까? 뭐 이러면서 시시콜콜 전화라는 남편돼 육아를 하느라 바쁜데다가 원래 또 전화에 좀 무심한 네네. 와이프, 네. 아내의 입장이 좀 달라서 생긴 네네. 고민입니다.
1: 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사연 주신 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0: 사연을 주신 분 잘못이 없다.
1: 네, 왜냐하면 아이한테 올인하고 있으니까요.
0: 그렇죠.
1: 네, 근데 두 번째 빠밤은요. 전화 자주 하는 남편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0: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사실 전화 많이 해서 모르겠어요. 일단 육아 때문에 네.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반복된 일상, 그냥 뻔한 네네. 하루를 보내는 와이프가 혹시라도 심심할까봐 수시로 전화하는 거 아닐까 네네. 하는 생각도 네네. 해봤거든요.
1: 그건 참 선의로 해석한 거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엄마. 초등학생이 일러 바치듯이.
0: 아, 엄마. 네,
1: 중학교만 가도 친구한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지금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아내가 엄마이자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아내에게 올인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0: 잘못이 없다.
1: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단 말이죠. 컨셉을 이렇게 잡는 거죠. 아, 나한테 올인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기한테 올인하고 있구나. 사실 이거 안 돼가지고 속상하다고 사연 보내는 분이 훨씬 많다. 오. 남편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전화 한 통 없고 전화해도 받지를 않고 네. 모음으로 해놨어. 회의 중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런 사연이 90%지
0: 그쵸.
1: 남편이 전화가 너무 많아요. 귀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연은 극히 이례적이다.
0: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자랑인가?
1: 자랑인가? 그래서 저는 정말 가끔씩 하는 말 남편 귀엽누. 그러면 이제 사실 남편도 아무 잘못이 없고 네. 나도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컨셉을 가져가게 되면 빙글에 웃게 되죠.
0: 네.
1: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0: 그쵸?
1: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창의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0: 네.
1: 사연 말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편한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경우에도 부부는 이건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네. 듣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0: 듣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
1: 당신 귀엽고 고맙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0: 어이구
1: 그냥 그랬죠. 어이구, 그렇게 어이구. 궁금했죠. 나한테 맨날 전화하고 싶었어. 확인하고 싶었죠. 어이구 귀엽누 하면서 볼탱이도 이렇게 한번 만져주고 그래서 고마워 이렇게 마음 써주니까 근데 가끔 속상하지. 내가 아이한테 올인하느라고 어떡하냐 이 습관이 잘 안 바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나가고 나의 바람을 차분히 감정 빼고 얘기해라. 그래서 괜히 내가 당신한테 더 미안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당신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걸 당신이 예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 전화해주면 나도 좀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덜 들 것 같고 애도 더 편하게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해라. 친절하게 부탁해라. 그러려면 눈은 레이저총을 쏘면서 네. 입으로는 친절하게 얘기하면 남편이 바보예요. 다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0: 그쵸.
1: 그러니까 나도 아무 잘못이 없다로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남편도 아무 잘못이 없다. 생각해보면 이 사연에서 남편은 정말 초등학교 한 저학년, 고학년 같아요. 다 일러 바치는 아들 같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귀엽게 보면서 남편의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어이구 그렇게 내가 좋아?
0: 그랬죠?
1: 네, 그랬죠? 우쭈쭈 우쭈쭈 해주면서 내 부탁을 얘기하면 어떨까? 그게 저의 빠밤 처방전입니다.
0: 자, 오늘도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성훈 교수님과 함께 감정을 요리하고 운명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오셨습니다.
1: 네.
0: 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청취율 조사 이벤트 퀴즈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플러스 또 특별한

0: 선물을 더 얹어서 원뿔 원으로 팍팍 쏴드립니다.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선물도 있다는 거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선물 창고 대개방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교수님께서 퀴즈 하나 내주시죠.
1: 네. 이번 퀴즈는 제가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에서 퀴즈인데요.
0: 네.
1: 이것은 부정적인 사건이 비합리적으로 과장돼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지 왜곡 현상입니다.
0: 네.
1: 심리학 용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어렵다잉.
1: 네, 어렵습니다.
0: 1번
1: 나비효과,
0: 2번
1: 파국화 사고,
0: 3번
1: 플라시보 효과.
0: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를 보고 아, 혹시 무슨 일 있나? 나를 피하는 건가? 하면서 최악의 상황부터 떠올리는 사고 방식을 심리학에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문제인데요. 1번
1: 나비효과,
0: 2번
1: 파국화 사고,
0: 3번
1: 플라시보 효과.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는 처음 듣는 단어일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저한테는 처음 듣는 단어가 답이더라고요. 네. 이게 처음 들어봐요.
1: 네, 큰 소리로 웃을 때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죠.
0: 이렇게 웃게 되죠. 사연을 잠깐 읽어볼게요.
1: 네.
0: 테레사 영님께서 교수님 말씀 저희 집 다녀가신 줄. 이혜영님 아이고 그랬죠. 네. 연습 중입니다.
1: 우쭈쭈. 네.
0: 김지영님 저도 전화는 용건 없으면 거의 안 하고 아주 짧게 하는데요. 저희 남편은 제가 바쁜데도 거실 CCTV로 자꾸 말을 걸어요. 아주 순간 욱 올라오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요즘 남편분들이 더
0: 귀엽누.
1: 귀엽누. 네.
0: 오구오구 해야 되는 남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 네.
0: 자, 다시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를 보고 최악의 상황부터 떠올리는 사고방식 1번 나비효과, 2번 파국화 사고, 3번 플라시보 효과 퀴즈 드리면서 이 노래 띄웁니다. 태연 스트레스.

0: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밖에서의 저는 늘 밝고 활발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는 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재밌고 또 부탁도 잘 들어주다 보니 주변에서는 늘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표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불도 잘 켜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을 때도 많습니다. 집안은 늘 어질러져 있고요. 쉬는 날에도 치울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같이 사는 동생인가 언닌가는 전혀 나오질 않나 봐. 전에 택배 들고 들어가는 것만 몇 번 봤네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인 줄 전혀 모르고 자매가 산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사회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밖에서는 누구보다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근데 집안에서 제 모습은 너무 무기력하고 음울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와 집안에 내가 너무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어때요? 밖에서의 나와 집안의 나가 좀 다르다.
1: 네.
0: 저는 이거 좀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요즘 MBTI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1: 시대적 대세죠.
0: 그렇죠. 그래서 E, 외향형, I, 내향형.
1: 네.
0: 이 차이 때문에 이 네. 차이로 사람들이 활발하고 많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E, 네. 그러니까 외향형,
1: 네.
0: 활발한 사람은 바깥에서 에너지를 얻는 편이고 집에 오면 이제 끙끙 앓는 거죠. 아무도 없네. 너무 심심해 하면서. 근데 내향형.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바깥에서는 막 소진돼가지고 너무 힘들지만 집에서 다시 충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1: 네, 네, 네, 네.
0: 그런 차이 때문에 있는 거 아닌가?
1: 그렇죠. 밖에서는 이고 안에서는 아이고.
0: 그렇죠.
1: 그렇죠. 하와이 여행을 갔다고 한번 해볼까요?
0: 네.
1: 먼저 빠밤무초방부터 하고 싶은데요.
0: 네.
1: 영어로 하고 싶은데요.
0: 영어요?
1: 네.
0: 오.
1: No problem, sir.
0: No problem, sir.
1: 예,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0: 어.
1: 하와이로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0: 네.
1: 쇼핑도 하고 와이키키 해변도 가고 드라이브도 하고 너무 좋죠?
0: 너무 좋겠다.
1: 하와이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없어요.
1: 없어요? 마치 열 번은 가보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십니다.
0: 네.
1: 하와이에서 볼 게 많으니까 자연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쇼핑할 것도 좋고
0: 그쵸.
1: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시큰하고 숙소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0: 기진맥진.
1: 침대에 그냥 벌러덩 누워서 나가 떨어져서 정말 기절한 것처럼 자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바깥에서 에너지를 거의 다 쓰시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당 땡기고 충전해야 되는 거죠.
0: 충전이 필요하죠.
1: 그래서 no problem, sir.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는 두 종류의 내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0: 네, so
1: 이것도
0: okay.
1: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How do I look to others?
0: How do I look to others?
1: 예,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보이는 나가 있고 How do I look to me?
0: 오.
1: 나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0: 네.
1: 이거는 보는 나가 있다는 거죠.
0: 그쵸?
1: 지금 이 사연은 보이는 나와 보는 나의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회답은 심플해요. 그 간격을 메우면 되거든요. 제가 한 방법 하나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0: 네.
1: 이번에 삿포로로 가족여행을 제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노트가 기발한 노트라는 게 있어요.
0: 기발한 노트요?
1: 네. 기쁨 발견 노트.
0: 우와!
1: 사실 일상이 기적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야, 삿포로에는 거리에 휴지가 하나도 없네. 기쁨 발견이잖아요.
0: 네.
1: 그렇게 해서 한 40개 정도를 썼어요. 그렇게 40개 정도를 짧게 몇 줄씩 이렇게 기쁨 발견 노트에 쓰니까
0: 네.
1: 기쁨이 발견됐을 뿐 아니라 자기 발견 노트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날씨 좋아하는구나. 이런 분위기 좋아하는구나. 이런 맛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나와 내가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
0: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게 되네요.
1: 네, 기쁨 발견 노트는 자기 발견 노트다. 그래서 슬픔 발견 노트, 뭐 스트레스 발견 노트 이런 거 쓰지 말고요.
0: 네.
1: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기쁜 거,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좋아하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뭐 재발 노트라고 하든지 재미 발견 노트라고 하든지 기발 노트라고 하든지
0: 네. 기쁨 발견 노트.
1: 네네네. 행복 발견 노트라고 하든지
0: 네.
1: 해서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노트에 써보시면 집에 와서도 복기가 되잖아요.
0: 그쵸.
1: 오늘 김 팀장님하고 맛있는 거 너무 맛있었다. 내가 보니까 좋은 사람하고 즐겁게 수다 떠는 걸 좋아하나 보다. 이런 자기 발견도 된단 말이죠.
0: 그쵸.
1: 그러면 집에 와서 벌써 며칠째 방을 치우지 않고 있다. 슬프다. 그럼 또 치우지 않는 것도 나니까 발견하게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니까 소소한 일기를 아이템을 작게 해가지고
0: 네.
1: 다닥다닥다닥 쓰다 보면 그것이 나도 발견하게 되고 이 보이는 나와 보는 나의 간격을 메워주는 완충제가 되기도 한다. 다리가 되기도 한다.
0: 기발한 노트.
1: 네.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썼어요.
0: 우와.
1: 어제 저녁에 와서 오늘 아침에 오니 활력이 느껴진다.
0: 오.
1: 라디오 방송. 살맛이 난다.
0: 와.
1: 이렇게 쓰면서 기쁜 발견 노트를 썼단 말이죠.
0: 그렇죠. 맨날 그냥 출퇴근 하다가 약간 네네. 여행이라는 리프레시먼트가
1: 맞아요,
0: 있으면은
1: 맞아요.
0: 더 삶에 활력이 돌잖아요.
1: 노트로 자기 발견 여행을 떠나라. 빠밤인 거죠.
0: 그 저는 아까 전에 내 안에 되게 여러 가지 내가 많다 그래서 저는 그 가시나무새.
1: 아, 가시나무.
0: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런 나도 있고 저런 나도 있죠 뭐.
1: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빠밤. 어떤 것이 진짜 나일까요?
0: 다 그게 나 아니에요?
1: 맞아요. 네. 그 모든 걸 합한 게 나다.
0: 난 거 나.
1: 밖에서 잘 보이는 나도 나고
0: 네.
1: 안에서 가만히 있는 나도 나고
0: 네.
1: 네. 문제는 간격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간격에 대해서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기발한 노트를 권하고 싶은 거죠.
0: 기발한 노트, 제발 노트. 오늘 너무 꿀팁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김지영님께서 기쁜 발견 노트, 기발한 노트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1: 네.
0: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 김지영님 만드셔가지고요. 쓰셔서 저희한테 좀 보내주세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럼 제가 소개도 해드릴 수 있잖아요.
0: 너무 궁금합니다.
1: 네네.
0: 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행여와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청취율 조사 이벤트 퀴즈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퀴즈 한 번 더 내주시죠.
1: 네. 이것은 부정적 사건을요. 비합리적으로 과장해서 최악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생각의 왜곡, 인지 왜곡 현상이죠. 심리학 용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1: 나비효과,
0: 2번
1: 타국화 사고,
0: 3번
1: 플라시보 효과.
0: 일반적인 일에 최악의 상황부터 떠올리는 사고방식, 심리학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세요. 1번
1: 나비효과,
0: 2번
1: 타국화 사고,
0: 3번
1: 플라시보 효과.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향한 아침 이서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다녀왔대. 여행 다녀왔대. 여행 듣고 오셨고요.
1: 오늘 여행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네. 여행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다녀왔죠. 자, 1214님. 저는 출근길 발견하는 것들을 적는 출발 노트 만들게요.
1: 어, 좋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너무
1: 저도
0: 좋네요.
1: 따라하고 싶어지네요.
0: 그러니까요.
1: 아, 노트 욕심이 많아요.
0: 자, 퀴즈 정답 관련 문자도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님께서 저도 예전에는 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조금 안심이 되곤 했는데 언젠가부턴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안 하고 있네요. 교수님과 행위와 덕분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김지영 선생님, 그 네팔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
0: 아,
1: 이런
0: 와.
1: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의 90%는 안 일어난다고 그러죠.
0: 안 일어난다. 네. 걱정하지 마라.
1: 그렇죠.
0: 3221님께서는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요. 정말 처음 듣는 용어, 파국화 사고. 정확하게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모르는 거라 2번요. 제 성격이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안 그런데 부모님께 특히 불안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면요. 1시간 거리를 직접 가보고야 안심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1: 네.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하면 어디 아플까 없어질까 걱정되는 그쵸, 게 사람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식한테 조그만 일이 있어도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0: 네.
1: 또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안 나타나고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 정상인 거죠.
0: 정상이죠.
1: 네.
0: 너무
1: 누구나 그래요.
0: 마세요. 네.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그러면은 청취율 조사 이벤트 퀴즈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사

0: 정치권이 비합리적으로 가장돼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지 왜곡 현상. 이것은 바로
1: 네, 2번 파국화 사고입니다.
0: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1: 저도 낯선데요.
0: 쉽지 않은 퀴즈 문제 맞아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벌써 어느덧 저희가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1: 이런 날 남기고 싶은 마음 비 오면 빗속으로 바람 불면 바람 속으로 그런 하루 되시길 초복 되시길 빕니다.
0: 물 흐르는 대로 비 오면 빗속으로
1: 바람 불면 바람 속으로. 네.
0: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요. 안희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아, 굉장히 제목이 길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1: 하비 내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7: 항상 여러분과 함께.
8: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9: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